갈리미모스, 딜로포사우루스, 갈리미모스, 디플로도쿠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0: 티라노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딜로포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종.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간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네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아침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상어, 쥐상어, 고래상어, 백상아리.

황소상어, 레몬상어, 마귀상어, 황소상어.

백상아리. 레몬상어. 백상아리. 톱상어. 고래상어. 귀상어. 마기상어. 환도상어. 뱅이상어.

0: 돌고래, 범고래, 흰돌고래, 일각고래, 폭등고래, 대왕고래, 돌고래, 향유고래. 상어 가족.
1: 호호호호

지상어. 아기 상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0: 문어, 흰 동가리, 범고래, 바다거북, 돌고래, 백상아리, 문어, 불가사리, 흰 돌고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7: 얼굴엔
9: 순한 킹킹.
7: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망했어.
1: 왜 그래, 주주? 뭐가 잘 안 돼?
0: 베이커리 새 메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2: 어떡하지? 기대하고 계실 텐데.
3: 걱정 말아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큐.
4: 프랑스와즈 보고 싶어.
1: 아, 나도야.
4: 프랑스와즈.
5: 여기 우울한 공기가 가득하군요. 청소가 필요합니다.
6: 아하. 레드나이트, 지금 청소를 해야겠어? 너무해. 아, 이 까마귀가 왜 또 온 거야?
7: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루시, 레드나이트, 주비주도 못 찾고 한눈을 팔다니. 이러면 가족에 대해 하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6: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7: 올해는 못 기다린다. 서둘러라. 그럼 난 이만.
6: 열받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3: 지금부터 주비주 쿠키와 아이스바를 만들겠다. 큐.
8: 예, 셰프 주비주.
6: 왜 이렇게 무겁지?
3: 응?

0: 멋진데?
1: 핑크 비주 고마워. 하얗게 불태웠다 큐.
2: 많이 피곤했나 봐.
3: 핑크 비주는 좀 재우고 우린 공원에 가서 시식회를 열자.
4: 좋아.
5: 어? 신디님? 여기서 만나다니.
1: 칼요정님, 반가워요.
5: 네. 핑크비주가 자고 있네요.
3: 디저트 만드느라 지쳤거든요. 너무 오래 쪄서 걱정이에요.
5: 이럴 때를 위해 제가 발명한 게 있죠.
3: 뭔데요?
5: 궁금하시죠?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0: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네. 레드나이트, 더 높게. 너무 신난다, 그치? 언제까지 탈 거예요? 그만 좀 타요.
6: 빌루씨, 이제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너 이 뭐야? 한참 재밌었는데. 우리도 놀아야죠. 이 꼬마가 겁이 없네.
7: 오마라고 무시하지 마요.
0: 그럼 로리타를 걸고 대결해볼까? 너희가 이기면 깨끗이 물러날까?

0: 마지막 경기는 우리가 이길 거야.
1: 과연 그럴까요?
2: 아자아자 파이팅!
3: 시작!
0: 진 거야? 괜찮아. 다들 잘했어. 그래.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4: 이제 그네 타도 되는 거죠?
0: 그래. 너희들 제법인데?
5: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0: 나도 어릴 때 오빠랑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는데. 너 오빠가 있었어?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
4: 오빠라니? 만나보고 싶어.
0: 하지만 지금은 어딨는지 몰라. 나 혼자 남았거든.
4: 루시, 혼자라니.
0: 네가 왜 혼자야? 우리가 있는데. 맞아, 우리가 네 가족 할게.
3: 어? 저도 끼워 주십시오.
0: 오늘 가족이 생겼네.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살게. 가자.
6: 와, 맛있어.
7: 진짜 귀엽고 맛있고 최고야.
8: 그럼 핑크비지를 부탁해요.
9: 여기 눕히시죠.
4: 우와, 신기하다뇨. 야, 이럴 수가.
9: 아, 신디님, 제 발명품에 놀라셨나요?
7: 그게 아니라 루시가 나타났어. 네? 어? 어디 어디?
8: 어떡하지? 핑크비주는 자고 있는데.
10: 걱정 마 주주, 우리가 가볼게.
11: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슛.

0: 이거 이리 내!
1: 왜 이러세요?
0: 아, 뭐야? 주비주인 줄 알았잖아.
2: 안 되겠어. 옐로 비주?
0: 응?
2: 트윙클 드레이!
3: 청소를 하겠습니다!
1: 응? 어? 강한 마법이야!
0: 또 너희들이야? 이것들이 정말 내 멋대로!
2: 미러쉬!

0: 미라클.
1: 저런, 너희들 이제 내가 상대해주마. 어떡해, 얼른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나 이제 힘이 넘친다 뀨. 핑크비주
2: 니모테로, 니모테로.

ちょっと

0: 원래 모습으로 돌려줄게.
1: 타로!
2: 왜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3: 왔어요, 여신님들!
1: 타로! 마법 방귀 진짜 대단했어. 넌 정말 멋진 방귀 타로야.
2: 기억이 안 나. 내가 또 뚱냥이가 됐던 거야?
0: 미스틱 매지션의 등장.
2: 또 기억이 안 나다니. 이게 다 자꾸 뚱냥이가 돼서 그래.
1: 타로, 무슨 생각하냐, 큐? 나랑 놀자, 큐!
2: 아, 핑크 비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저리 가!
1: 그렇지! 타로, 너 요즘 이상하다, 큐!
4: 아, 늦었다, 늦었어! 타로, 왜 안 깨워주는 거야?
2: 주주! 난 네 비서가 아니라고!
4: 몰라, 몰라! 지각이야!
1: 같이 가자, 큐! 큐!
5: 오늘도 참 아름답구나.
2: 카이! 카이!
5: 타로? 깜짝 놀랐잖아.
2: 미안. 혹시 여기 변신을 돕는 마법의 물건도 있어?
5: 변신?
2: 다 돼가? 나 이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5: 그럼. 자, 펜던트를 눌러봐.
2: 이게 뭐야?
5: 아차, 이걸 빼먹었네.

0: 이제 완벽해. 됐다, 됐어. 돌아왔어. 이젠 고양이가 아니야. 아, 역시 난 최고의 발명가라니까. 고마워, 카이. 꼭 보답할게.
1: 어, 안 돼.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0: 이제 곧 정기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팀을 짜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세요.
1: 주주, 넌 관심 없냐, 큐? 응, 난 별로.
2: 선생님, 전교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0: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급식 메뉴나 간식을 정하기도 하고.
1: 어? 메뉴를 정한다고? 선생님, 제가 할래요. 저요.
0: 주주, 그럼 내일 후보 등록을 해보렴.
1: 누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갈 사람?
3: 얘들아, 안녕?
4: 테리, 돌아온 거야?
1: 배터리 인기가 저 정도였어? 그렇다면? 배터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가지 않을래? 물론 내가 회장이고 넌 부회장으로.
3: 뭐? 갑자기?
1: 얘는 내가 부회장 후보로 뽑은 우리 반 친구 배터리야.
5: 아이 참, 주주. 배터리가 아니라 테리잖아.
6: 내가 타로란 걸 잠깐 숨겨볼까?
1: 얘 어디서 만난 것 같다, 큐?
6: 주비주가 안 보이는 척해야 해.
1: 갑자기 먼지가. 너 가만히 안 있을래?
7: 안녕, 네가 말로만 듣던 테리구나.
8: 만나서 반가워.
3: 모두 안녕.
9: 이상해. 얘한테서 타로 냄새가 난다, 큐.
1: 타로라니. 쟤는 왕자님 같은데 말도 안 된다, 큐.
10: 타로랑은 다르게 좋은 향기만 난다뇨.
9: 맞아. 요즘 타로한텐 당귀 냄새만 난다, 뾰.
6: 아리실 최고의 미남 천재 마법사인 나한테 방귀 냄새라니. 지금은 내가 타로라고 절대 말 못해.
1: 이거 내일까지 써와. 후보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3: 알았어.
1: 근데 너 집이 어디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3: 집이 어디긴. 너네 집이 내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1: 아, 왜? 고마워서 데려다 주려는 건데.
9: 주주, 나 배고프다, 큐.
11: 나도 나 큐.
5: 주주, 얼른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갈까?
7: 그게 좋겠어.
1: 알았어. 그럼 페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3: 잘 가. 나도 배고픈데.
9: 너희들 거기서.
3: 루시? 주주가 위험해. 얼른 타로로 변신하자.
1: 방귀 타로. 방귀 타로.
3: 아니, 고양이 말고 다른 모습이 좋겠어. 타로 진정.
9: 뭔가 수상해. 그렇지? 내가 알아볼게.
7: 어쩌지? 지금 변신할 수도 없고.
3: 멈춰!
9: 뭐야?
7: 누구지?
3: 여긴 제게 맡기고 피하세요.
5: 주주, 일단 피하자.
9: 어디 가는 거야?
3: 잠깐.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7: 우리가 루시를 막아야 해.

0: 뭔가 날 막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리모테로! 위험해! 시크릿 매직 필드! 어떻게 매직 필드에 들어온 거죠?
1: 그건 내가 타로이기 때문이야.
0: 너희들 멋대로 날 여기 데려오다니. 리모테로 클링클링 미라클.

0: 마법 청순이!
1: 레드라이트! 저것들을 해치워버려!
0: 클립! 마법 청순이! 최대출력!
1: 너무 강한 힘이야! 루시, 너!
2: 모두 물러서세요! 매직 크리스탈!

0: 믿고 보자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1: 아, 그럼 전 이만.
0: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미스틱 매지션?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카이, 카이! 펜던트가 고장 났나 봐. 변신이 안 돼.
2: 아, 그러게 주의사항을 듣고 갔어야지.
0: 그게 뭔데?
2: 펜던트의 에너지를 다 쓰면 변신이 풀린다고.
0: 그럼 난 언제 또 사람이 될 수 있어?
2: 별빛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기해.
0: 안 돼!
3: 정규회장 후보로 등록할 사람 더 없지?
0: 선생님, 저요! 테리가 아직 안 왔어. 못했어요.
3: 참, 테리는 아파서 못 온다던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구나.
0: 테리, 가만 안 둘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IS, IN, 호키제?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내일 일어나자마자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엄청 크게 만든 다음 밤엔 불꽃놀이도 해야지.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바다 여행
1: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고쳐봐도 차가 꼼짝을 안 하는걸.
2: 아, 콩콩이도 열이 많이 나. 콩순아,
0: 그럼 어떡해요. 난 준비 다 했는데.
2: 다음에 엄마 쉬는 날에 꼭.
0: 엄마 병원 쉬는 날까지 또 언제 기다려요.
2: 정말 미안해 콩순아. 콩순아, 콩콩이 약 좀 먹이고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1: 어? 아, 기사님. 아, 저희 차가 꼼짝을 안 해서요. 아, 네, 네.
0: 지금쯤 바다에 도착했을 시간인데.
3: 바다에 가면 그렇게 좋아?
0: 그럼! 흔들리는 바다 위에 둥둥 떠서 튜브도 타고 키만큼 큰 모래성도 쌓을 수 있단 말이야.
4: 예? 뿅 뿅.
0: 밤엔 불꽃놀이도 하는데 뿅 뿅. 하늘에서 무지개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3: 우와, 나도 가고 싶다. 바다.
4: 나도.
3: 그럼 우리 바다를 만들어 볼까?
4: 응? 바다를
0: 만든다고? 왜요?
3: 짜잔.
4: 바다 어깨 맞지?
0: 우와. 어? 우와, 신난다. 우와.
4: 야. 콩순아, 이러면 어때? 파도 같아?
0: 와, 진짜 파도 같아.
3: 모래는 입으로 옮기기 힘드네.
0: 모래상도 쌓을 수 있겠다. 뭉친 최고.
5: 마지막

0: 이 코디의 불꽃놀이 조명.
1: 야.
2: 하나도 어? 안 보이는데?
0: 해가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거거든. 자세히 보면 멋지다고. 그치, 공순아?
1: 그럼.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바다야.
3: 나도 들어가야지.
0: 우와, 나도.
2: 너무 많아. 무겁다고.
1: 신났다.
0: 우와.
1: 엄마, 홍콩이는요?
4: 이제 열 좀 내려서 자고 있어.
1: 야, 다행이다.
4: 우리 콩순이 바다에 못 가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동생 걱정도 해주고 기특하네.
1: 괜찮아요. 오늘 최고로 멋진 바다 갔다 왔거든요. 불꽃놀이는 못했지만요.
4: 어? 바다를 다녀왔다고?
0: 왜?
2: 안녕하세요. 안녕, 콩순아.
1: 포미, 응? 여기서 뭐해?
2: 콩순아, 저기 봐.
1: 우와, 불꽃놀이잖아. 우와, 피미, 코디, 어떻게 된 거야?
4: 콩순아. 휴리, 그럼 한 번 더 부탁해.
0: 지금이다, 코디의 불꽃놀이 조명!
1: 우와! 내 친구들 진짜 최고야!
3: 예. 자, 이제 새 집으로 옮겨줄게. 우리 마당에 온 걸 환영해.
1: 안녕, 피미. 거기서 뭐해? 어?
3: 공순이 왔구나. 씨앗 심고 있었어.
1: 씨앗? 무슨 씨앗인데?
3: 잘 모르겠는데. 그치만 꽃가게 아저씨가 씨앗을 정성스럽게 기르면 보물이 열릴 거라고 하셨어.
1: 보물? 그럼 이건 그냥 씨앗이 아니고 보물 씨앗이잖아. 티미, 어? 이거 엄청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열리는 나무일지도 몰라.
3: 아, 어쩌면 엄청난 풍선 열매가 열리는 나무일지도.
2: 뭐야? 나만 빼고 둘이 뭐해? 나도 끼워줘.
1: 포니 멈춰.
2: 왜 그래?
1: 방금 네가 엄청난 보물 씨앗을 밟을 뻔했다고.
2: 어잉? 이게 보물 씨앗이라고?
3: 응, 이걸 열심히 키우면 보물이 열릴 거래.
1: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
2: 그렇단 말이지. 아주 기대되는걸.
3: 자, 이제 흙을 덮어주고 물도 주면 우리 보물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날 거야.
1: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열매가 열리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겠지?
2: 자동차 장난감은 다 내 거다.
3: 풍선이 잔뜩 열리면 풍선 파티 해야겠다.
1: 왜지? 감기인가?
2: 뭐?
1: 너무 춥다.
2: 우리 보물도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지?
1: 감기에 걸린다고
3: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우리처럼 담요를 덮어주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2: 얼른 가자. 얼른.
3: 이제 보물 씨앗이 따뜻하겠지.
2: 내가 잡았지. 빙글빙글 도나.
3: 내가 잡을. 비가 오잖아.
1: 엄청 쏟아지네.
2: 이 범인님이 나설 차례군.
3: 멋지다, 보이.
1: 바람이 센데 괜찮을까?
2: 이 정도 바람은 간지럽다고. 얘들아, 나 못 버티겠어.
1: 조금만 버텨, 봄이.
3: 내가 도와줄게. 꽉 잡아.
1: 지미.
3: 영지.

0: 휴, 소나기였나봐. 다행이다.
1: 왜? 우리 버블샷.
0: 어?
1: 괜찮겠지? 날아가버리진 않았겠지? 이게 뭐지?
0: 우와, 얘들아, 새싹이 돋았어.
2: 우와, 정말이네. 우리 보물샷이 이만큼 잘했어.
1: 이제 자동차 장난감 열매가 잔뜩 열리겠지.
2: 무슨 소리야. 아이스크림 열매가 나올 거야. 그치, 팀이?
0: 글쎄, 난 풍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2: 풍선이라니. 아이스크림 열매라니까.
1: 그렇지. 자동차 장난감 나오면 나 혼자 다 가질 거다 뭐.
2: 그런 게 어딨어.
3: 신나게 뛰었더니 배고픈데.
2: 어? 나도.
0: 자, 그럼 내 간식 나눠 먹을까?
4: 팀이 최고! 잘 먹겠습니다.
0: 어? 우리 손 씻고 먹자.
2: 빨리 먹고 싶은데.
1: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씻고 왔어. 제일 먼저 먹어야지.
0: 어? 다들 어디 갔지?

0: 넌 쿠키 못 봤어?
1: 뭉치, 설마 혼자 쿠키 다 먹은 거야?
2: 그게...
0: 어? 내 비누방울도 없어졌어.
1: 뭐? 없어졌어?
0: 나 몰라.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2: 나는 그냥... 쿠키가 있길래...
0: 그렇다고 비누...

0: 그건 너무 놀라서 그만해. 우선 딸꾹질부터 멈춰야 할 것 같은데.
1: 아! 엄마가 나 딸꾹질할 때 알려준 방법 생각났다. 준비됐지, 뭉치? 간다.

0: 실패네.
1: 너!
2: 내가 나설 차례군. 이건 말이지. 내가 전에 딸꾹질 했을 때 만들어둔 딸꾹질 멈추기 기계야.
0: 이상하게 생겼네.
2: 탕탕탕. 이렇게 두들겨주면 딸꾹질이 멈춘다고.
0: 딸꾹질 안 했다.
2: 거봐, 이 코디 발명품은 최고라니까.
0: 어떡해, 날아가 버리겠어.

0: 잡았다. 정말 혀를 길게 내밀고 있으면 딸꾹질이 멈출까?
1: 내가 분명 어디서 들었다고.
2: 동행이로 뭉치.
0: 응?
2: 조금만 더.
1: 최고로 길게 내밀어야 해.
2: 멈치, 어때? 딸꾹질 멈췄어?
0: 멈췄다.
2: 진짜? 잘 됐다.
0: 얘들아, 저것 좀 봐.
2: 어?
3: 어?

0: 예. 역시 내 발명품이야.
1: 코디, 안에 어? 있어.
0: 응, 들어와.
1: 코디, 이거 어? 봐. 마을에서 사진 콘테스트가 열린대. 작년에 코디가 여기서 상 받았잖아. 3등이었던가?
0: 어? 2등이거든. 하, 원래 1등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봐준 거야.
1: 그랬구나. 올해 주제는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시간이래.
0: 뭐 할 때 가장 재미있더라? 아! 티미 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이번엔 꼭 1등하고 말겠어. 됐어? 응, 딱 좋아.
2: 어? 잠깐, 큐리는 어디 갔지?
0: 큐리!

0: 큐리! 자는 거야? 큐리, 일어나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 찍자. 어제 늦게 자서 졸리다고? 그래도 한 장만 찍자. 응?
1: 왜요, 왜요?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큐리 왔어. 이제 사진 찍자.
2: 좋아.
3: 허이, 아 품이. 그러면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
4: 그럼 내 얼굴은.
0: 아, 얘들아, 서로 조금씩만 비켜주면.
3: 됐어, 이제 찍어.
4: 나도 안 찍을래.
0: 얘들아. 잠깐만.
5: 나도 마침 배고팠는데. 뭉치, 같이 케이크 먹을래?
6: 아, 응. 고마워, 티미.
5: 여기.
6: 우와, 맛있겠다.
5: 이따 친구들도 주려면 더 구워야겠다.
6: 어? 이건 과일? 매워! 야, 이거. 티미, 물.
5: 뭉치, 이걸 먹은 거야? 이거 엄청 매운 고추라고.
0: 둘 다 얼굴 잘 나오게 찍을게. 알았지?
3: 고기야, 꾹.
0: 얘들아, 모여봐. 찍을게. 하나, 둘.
6: 잠깐만. 나 화장실 좀.
0: 좀만 참으면 안 될까? 금방 찍을 수 있는데.
5: 아까 뭉치가 물을 좀 많이 마셨거든.
6: 얘들아, 이제 됐어. 찍자.
0: 응, 이번엔 진짜 찍는 거다.
3: 잠깐! 무슨 냄새 안 나?
6: 오븐 안 돼.
0: 이번엔 또 뭐야? 무슨 일이야?
6: 잠깐 화장실 좀.
3: 뭐야? 찍힌 거야? 어? 얘들아, 이것 좀 봐.
7: 사진 콘테스트 인기상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을 멋지게 담아낸 코디.
0: 감사합니다.
8: 축하해, 코디.
0: 이 코디님의 사진 실력과 멋진 친구들 덕분 아니겠어? 다들 고마워.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뽀르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도마나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5: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4: 뭐야 욕심쟁이.
5: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4: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받았나?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7: 야!
8: 너무 기대돼.
7: 팬케이크.
4: 저게 우주선이야?
3: 괜찮아.
9: 나도.
10: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1: 내 팬케이크!
11: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11: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11: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4: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2: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장을

0: 날 수 있게 하는 거야.
1: 또 장육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장육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2: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다.
6: 그래!
7: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7: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7: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8: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5: 나한테 맡겨.
2: 아이고.
0: 이건 나.
2: 그만 약올려.
7: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건지?
7: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강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두 변신.
9: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본 변신 완료!

0: 변신 완료!
1: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광선을 튕겨냈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2: 우리한테 맡겨!
3: 르르, 받침대 던져! 바다 스피!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4: 우주선을 고쳐라.
5: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6: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7: 2, 1, 발사! 이륙! 우와!
8: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0: 여러분! 모두 피해요! 데빌더, 출동 준비!
10: 기가본 준비 완료!
0: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10: 나만 믿어!
11: 긴급 착륙 준비 끝!
12: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3: 뭐?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네,

0: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1: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2: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0: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3: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2: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0: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3: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2: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4: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은 고칠 줄 몰라.
0: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0: 한디 할머니!
6: 아,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0: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아, 안녕하세요.
4: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0: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0: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케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4: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6: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이야!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 살려!
4: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저기 온다!
8: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비!
7: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브 변신 완료!

0: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너무 위험해! 도와줘! 기가 엘멘트! 발사!
1: 야!
2: 폭포와 두더지를 구출해 작전 성공!
0: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도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0: 포부!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6: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나 고쳐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없이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N 포키젤?
3: 네
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뚝딱뚝.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미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킨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질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알았어, 알겠지?
6: 알아.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 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3: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뭐야?
4: 저기 봐.
3: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4: 어? 포보와 두더지들 짓이야.
0: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1: 어이, 거기서
4: 도망치고 있어.
3: 멀리는 못 갔을걸.
1: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 빌더?
2: 예.
1: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키 방어탄 발사!

0: 가스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 들떠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1: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아, 어?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1: 어?
5: 어?
1: 아, 미안.
4: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4: 어떤 게?
1: 전부 다!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4: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어?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6: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4: 네? 무슨 일 있으세요?
6: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4: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6: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4: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5: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6: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4: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1: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0: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5: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7: 물론이지, 아비.
5: 그럼 기가빌더 출동!
4: 여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5: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4: 애정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5: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0: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5: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4: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5: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예!
7: 우리만 믿어!

0: 물고기들의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리여 이모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2: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3: 야, 만세! 만세!
4: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0: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가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5: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2: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6: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1: 저

0: 부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1: 어,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0: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2: 버버와 두더지들이에요!
3: 버부살려!
1: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4: 기가 빌더 출동!
5: 출동 준비 완료!
6: 코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9: 스케봇 변신 완료!
10: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11: 나도 그러고 싶어!

0: 사나워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호버코퍼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도더지들도 고사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3: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어버, 대체 왜 그런 거야?
4: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4: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3: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11: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0: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뚝딱뚝딱.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내일이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발리미모스, 딜로포사우루스, 갈리미모스, 디플로도쿠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0: 티라노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딜로포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

톱상어, 귀상어, 고래상어, 백상아리,

상어. 황소 상어. 레몬 상어. 마기 상어. 황소 상어.

백상아리. 레몬상어. 백상아리. 톱상어. 고래상어. 귀상어. 마기상어. 환도상어. 뱅이상어.

돌고래, 범고래, 흰돌고래, 일각고래, 폭등고래, 대왕고래, 돌고래, 향유고래. 상어 가족.

후보지상어. 아기상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0: 문어, 흰 동가리, 범고래, 바다거북, 돌고래, 백상아리, 문어, 불가사리, 흰 돌고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얼굴엔 순한 킬킬.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0: 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뽀록뽀록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망했어.
1: 왜 그래, 쥬쥬? 뭐가 잘 안 돼?
0: 베이커리 새 메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2: 어떡하지? 기대하고 계실 텐데.
3: 걱정 마라, 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큐.
4: 프랑스와즈, 보고 싶어.
5: 아, 나도야.
4: 프랑스와즈.
6: 여기 우울한 공기가 가득하군요. 청소가 필요합니다.
5: 레드나이트, 지금 청소를 해야겠어.
4: 너무해.
5: 이 까마귀가 왜 또 온 거야?
7: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루시, 레드나이트, 주비주도 못 찾고 한눈을 팔다니. 이러면 가족에 대해 하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5: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7: 오래는 못 기다린다. 서둘러라. 그럼 난 이만.
5: 열받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3: 지금부터 주비주 쿠키와 아이스바를 만들겠다, 큐.
8: 예, 셰프 주비주.
5: 큐. 자,
4: 왜 이렇게 무겁지?

0: 멋진데?
1: 핑크비주 고마워. 하얗게 불태웠다 큐.
2: 많이 피곤했나봐.
3: 핑크비주는 좀 재우고 우린 공원에 가서 시식회를 열자.
4: 좋아.
5: 신디님? 여기서 만나다니.
1: 칼요정님 반가워요.
5: 네. 핑크비주가 자고 있네요.
3: 디저트 만드느라 지쳤거든요. 너무 오래 쳐서 걱정이에요.
5: 이럴 때를 위해 제가 발명한 게 있죠.
3: 뭔데요?
5: 궁금하시죠?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0: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네. 레드나이트, 더 높게. 너무 신난다, 그치? 언제까지 탈 거예요? 그만 좀 타요.
6: 일루씨, 이제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너 이 뭐야? 한참 재밌었는데.
1: 우리도 놀아야죠.
0: 이 꼬마가 겁이 없네.
1: 오마라고 무시하지 마요.
0: 그럼 놀이터를 걸고 대결해볼까? 너희가 이기면 깨끗이 물러날까?

0: 마지막 경기는 우리가 이길 거야.
1: 과연 그럴까요?
2: 아자아자 파이팅!
3: 시작!
0: 진 거야? 괜찮아. 다들 잘했어.
4: 그래.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5: 이제 그네 타도 되는 거죠?
0: 그래. 너희들 제법인데?
6: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0: 나도 어릴 때 오빠랑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는데.
7: 너 오빠가 있었어?
0: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
7: 오빠라니? 만나보고 싶어.
0: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나 혼자 남았거든.
7: 루시, 혼자라니.
0: 네가 왜 혼자야? 우리가 있는데.
7: 맞아, 우리가 네 가족 할게.
3: 저도 끼워주십시오.
0: 오늘 가족이 생겼네.
7: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살게. 가자.
8: 우와, 맛있어.
9: 진짜 귀엽고 맛있고 최고야.
10: 그럼 핑크 비즈를 부탁해요.
11: 여기 눕히시죠.
10: 신기하다뇨. 야!
9: 이럴 수가.
11: 아, 신디님, 제 발명품에 놀라셨나요?
9: 그게 아니라 루시가 나타났어. 네? 어디 어디?
10: 어떡하지? 핑크비주는 자고 있는데.
12: 걱정 마 주주, 우리가 가볼게.
13: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일인데!
1: 왜 이러세요?
0: 아, 뭐야? 주비주인 줄 알았잖아!
2: 안 되겠어. 옐로비주?
0: 응?
2: 트윙클 그레이!
3: 청소를 하겠습니다!
1: 어? 강한 마법이야!
0: 또 너희들이야? 이것들이 정말 내 멋대로!
2: 미러쉴!

0: 저런! 너희들, 이제 내가 상대해주마! 어떡해! 얼른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나 이제 힘이 넘친다, 뀨! 핑크비주!
1: 네 멋대로! 네 멋대로!

0: 공격하다니!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려줄게.
1: 왜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2: 왔어요, 여신님들!
0: 타로! 마법 방귀 진짜 대단했어. 넌 정말 멋진 방귀 타로야.
1: 기억이 안 나. 내가 또 뚱냥이가 됐던 거야?
0: 미스틱 매지션의 등장.
1: 또 기억이 안 나다니. 이게 다 자꾸 뚱냥이가 돼서 그래.
3: 타로, 무슨 생각하냐, 큐? 나랑 놀자, 큐.
1: 아, 핑크 비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저리 가.
3: 타로, 너 요즘 이상하다, 큐.
0: 아, 늦었다, 늦었어. 타로, 왜 안 깨워주는 거야?
1: 주주, 난 네 비서가 아니라고.
0: 몰라, 몰라. 지각이야.
3: 같이 가자, 큐. 큐.
4: 오늘도 참 아름답구나.
1: 카이! 카이!
4: 타로? 깜짝 놀랐잖아.
1: 미안. 혹시 여기 변신을 돕는 마법의 물건도 있어?
4: 변신?
1: 다 돼가? 나 이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4: 그럼. 자, 펜던트를 눌러봐.
1: 이게 뭐야?
4: 이걸 빼먹었네. 이제 완벽해. 됐다, 됐어.
5: 돌아왔어. 이젠 고양이가 아니야.
4: 역시 난 최고의 발명가라니까.
5: 고마워, 카이. 꼭 보답할게.
4: 안 돼.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6: 이제 곧 정규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팀을 짜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세요.
3: 주주, 넌 관심 없냐, 큐?
7: 응, 난 별로.
8: 선생님, 전교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6: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급식 메뉴나 간식을 정하기도 하고.
7: 메뉴를 정한다고? 선생님, 제가 할래요. 저요, 저요.
6: 주주, 그럼 내일 후보 등록을 해보렴.
7: 누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갈 사람?
5: 얘들아, 안녕.
9: 해리, 돌아온 거야?
7: 배터리 인기가 저 정도였어? 그렇다면? 배터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가지 않을래? 물론 내가 회장이고 넌 부회장으로.
5: 뭐? 갑자기?
7: 얘는 내가 부회장 후보로 뽑은 우리 반 친구 배터리야.
10: 아이 참, 주주. 배터리가 아니라 테리잖아.
11: 내가 타로란 걸 잠깐 숨겨볼까?
3: 얘 어디서 만난 것 같다, 끼우?
11: 주비주가 안 보이는 척해야 해.
7: 갑자기 먼지가. 너 가만히 안 있을래?
3: 안녕, 네가 말로만 듣던 테리구나.
12: 만나서 반가워.
5: 모두 안녕.
3: 이상해. 얘한테서 타로 냄새가 난대, 큐. 되는 왕자님 같은데 말도 안 된다큐.
1: 타로랑은 다르게 좋은 향기만 난다뇨.
3: 맞아, 요즘 타로한텐 방귀 냄새만 난다뾰.
5: 아리씨의 최고의 비남 천재 마법사인 나한테 방귀 냄새라니. 지금은 내가 타로라고 절대 말 못해.
7: 이거 내일까지 써와. 후보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5: 아, 알았어.
7: 근데 너 집이 어디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5: 어? 집이 어디긴. 너네 집이 내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7: 아, 왜? 고마워서 데려다 주려는 건데.
3: 쭈쭈, 나 배고프다 큐.
2: 나도 나 큐.
10: 주주, 얼른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갈까?
12: 그게 좋겠어.
7: 알았어. 그럼 페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5: 잘 가. 아, 나도 배고픈데.
1: 너희들 거기서.
5: 루시? 주주가 위험해. 얼른 타로로 변신하자.
3: 방귀 타로. 방귀 타로.
5: 아니, 고양이 말고 다른 모습이 좋겠어. 타로 생점.
1: 뭔가 수상해. 그렇지? 어, 내가 알아볼게.
12: 어쩌지? 지금 변신할 수도 없고.
5: 멈춰.
1: 뭐야?
12: 누구지?
5: 여긴 제게 맡기고 피하세요.
10: 주주, 일단 피하자.
1: 어디 가는 거야?
5: 잠깐.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12: 우리가 루시를 막아야 해.

0: 네가 뭔데 날 막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이모테로! 위험해! 시피 매직 페이드.
1: 어떻게 매직 필드에 들어온 거죠?
2: 그건 내가 타로이기 때문이야.
0: 너희들 멋대로 날 여기 데려오다니. 니 멋대로
3: 힐링 미라클.

0: 마법 장성이
1: 레드라이트! 저것들을 해치워버려!
0: 크림! 마법 청승이 최대 출력!

0: 다시 너
1: 모두 물러서세요. 매직 크리스탈.

0: 남자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1: 아, 그럼 전 이만.
0: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미스틱 매지션?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카이, 카이. 펜던트가 고장 났나 봐. 변신이 안 돼.
2: 그러게, 주의사항을 듣고 갔어야지.
0: 그게 뭔데?
2: 펜던트의 에너지를 다 쓰면 변신이 풀린다고.
0: 그럼 난 언제 또 사람이 될 수 있어?
2: 별빛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기해.
0: 안 돼!
3: 정기회장 후보로 등록할 사람 더 없지?
0: 아, 선생님, 저요! 테리가 아직 안 왔어. 못했어요.
3: 참, 테리는 아파서 못 온다던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구나.
0: 테리, 가만 안 될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0: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0: 우와! 이건 보물 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디 있어요?
2: 에헴,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아, 예.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이비팅.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잼 먹고 잼.
1: 오늘도 지구별 자연 탐험대는 행복해 보여. 아, 저렇게 사랑스러운 인간들인데. 내가 왜 그런 내기를

0: 가려는 박의왕과 끝까지 싸울 거야.
1: 나는 모든 걸 다 파괴하지. 파괴하는 건 너무 즐거워. 하하.

0: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많이 약해졌나 봐.
1: 개왕?
0: 그렇다면 미세먼지 파워!
1: 너무 강력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0: 하늘의 여신 독인!

0: 다기왕의 힘이 너무 세졌어. 야! 아니, 하늘의 여신?
1: 바다의 신!
2: 이제 곧 너도 이렇게 될 거야?
0: 나게왕 푸른 바다의 힘이여!
2: 미세 플라스틱 파워! 바다의 신 풍인!
1: 우리 이제 어떡해!
3: 바다의 신마저.
2: 대지의 여신, 이제 너만 가두면 지구를 오염시킨 인간들을 파괴할 수 있겠군.
3: 파괴왕,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 물론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들이야. 난 인간을 믿어.
2: 난 안 믿어. 쓰레기.
3: 잠깐. 나에게 시간을 좀 줘. 그럼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2: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거 지금 내기하자는 거야?
3: 맞아. 너 내기 좋아하잖아.
2: 좋아하지. 재밌네, 재밌어.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더 재밌게, 이건 어때?
3: 뭐가 어때? 이게 뭐지?
2: 만약 네가 실패하면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다는 약속의 표시.
3: 벌써 약속한 그날이 오다니.
2: 오랜만이군, 대지의 여신.
3: 파괴왕.
2: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게 어때? 이제

0: 곧 먼지처럼 사라질 테니까 말이야.
1: 돼지의 여신!
2: 하늘의 여신, 바다의 신, 너희들 괜찮아?
3: 몰라!
0: 어쨌든 인간이 달라진 건 없었어.
2: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이미 달라지고 있어. 여길 보라고.
4: 멋지다.
5: 그럼 어서 빨리 들어가 봐요.
4: 자, 대원들 떠날 준비 됐어요?
3: 준비됐어요!
2: 에그 박사와 지구별 자연 탐험대는 마법을 풀기 위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모험을 했지.
5: 말미잘, 우리 흰동가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뽀득뽀득 청소해줄게.
6: 귀여운 흰동가리는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고마워, 흰동가리야.
4: 아니,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서로서로 도와주네.
7: 서로서로 도와주는 예쁜 마음.
2: 탐험대는 흰동가리와 말미잘을 보고 소중한 우정을 배웠어.
0: 우정? 겨우 그까짓 것 하나? 그걸로 뭐가 달라졌다고?
2: 과연 그것만 있을까? 또 있지.
5: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난 누에나방이라 실도 뽑을 수 있다.
8: 우와, 고치에서 실이 나와요.
4: 우와, 고치에서 뽑은 실을 모아 모아 비단실을 만들고 그 비단실로 부드러운 비단옷을 만든다고 들었어.
9: 나방은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데 그동안 너무 무서워만 했어.
10: 나방아, 오해해서 미안해.
5: 이제라도 알아줘서 나도 너무 기쁘다.
2: 탐험대는 작은 생명체가 주는 이로움을 알게 되었지.
0: 그래서 그런다고 인간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11: 아니야, 그렇지 않아.
0: 이 멍청한, 거기 갇혀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아니, 얼마 전에 너가 관리하는 그 바다에서 종달이란 돌고래가 그물에 걸렸었어.
11: 또?
0: 그 불쌍한 돌고래들을 모아다가 그 돌고래 쇼나시키고 막. 그래서 인간은 나빠. 그래서 내가 인간을 다 없애버릴 거야.
2: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0: 뭐?
12: 제돌이는 행복하지 않다.
13: 바다로 돌려보내자.
2: 사람들의 노력으로 돌고래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있지. 얼마 전 지구별 자연탐험대도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
14: 와! 제돌이가
2: 그리고 바다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했지?
0: 뭐? 설마!
5: 얘들아,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쓰레기 싹 다 치우자.
10: 돌고래를 위해! 바다 동물을 위해! 돌고래를 위해! 바다 동물을 위해!
2: 어때? 내 말이 맞지?
0: 이럴 리가 없는데.
15: 그래! 인간들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 난 인간들을 믿어!
0: 야! 하늘의 여신! 독수리들이 그러는데 인간들이 만든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대. 게다가 먹이를 못 찾아서 굶어 죽고 농약을 먹어서 죽고 전선줄에 걸려서 죽고. 아유, 불쌍한 독수리들.
2: 그래서 사람들이 또 나섰다는 걸 몰라?
0: 나서? 어떻게?
2: 독수리는 자연의 청소부. 사람들은 소중한 독수리를 위해 고기를 주는 독수리 식당을 열었지.
16: 안녕하십니까. 독수리라면 모두 환영하는 독수리 식당입니다.
17: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너무 좋아.
18: 난 매년 오잖아. 맛있어.
10: 아직 독수리 식당을 모르는 독수리들이 많대요.
19: 우리가 독수리 식당을 알려줘요.
4: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자, 독수리

0: 탐험대는 독수리도 자연도 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지.
1: 오! 오! 아, 아니! 오! 사라진다! 오! 오! 오! 우리가 풀려났어!
0: 내 문신도 사라졌어! 오!
1: 말도 안 돼! 왜 봉인이 풀린 거지?
0: 자연과 동물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봉인이 풀린 거야.
2: 맞아.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1: 훨씬? 이렇게 되면 인간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데. 아니야. 지구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걸. 지구를 뜨겁게 태워라. 지구온난화 파워.
0: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를 모아 땅! 하늘!
3: 바다!
0: 자연의
1: 자연을 지키려는 힘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나 박애와 다시 꼭 돌아오마.
4: 아니 이럴 수가. 박유왕이 사라졌어.
2: 고마워 대지의 여신.
0: 아니야, 나보다는 자연에 대해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한 지구별 자연 탐험대 덕분이야. 그동안 수고했어, 지구별 자연 탐험대.
4: 이렇게 미션은 끝났지만 언제 다시 박유왕이 돌아올지 몰라.
2: 맞아. 그때까지 우리 모두 자연을 소중히 지켜야 해.
5: 좋아! 좋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부릉부릉 빵빵 붕붕카 멋있죠?
1: 부릉부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0: 좀 다음번엔 나!
1: 양보왕 도도 멋져요!
0: 어?

0: 그럼 이번에는 도도가 타볼까요?
1: 우와! 도도! 가자!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룽룽 자동차가 나가시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구경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지구에서 휴가 중인 번개맨이야.
5: 역시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4: 신발 실종 사건 때문에 지구에 우주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범인은 강아지였어.
5: 멍멍이 너가 범인이었어?
4: 그리고 번개 유치원에도 귀여운 강아지가 찾아왔는데
6: 네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예뻐.
7: 이 아이의 이름은 핑크 시니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웃고요.
4: 뭔가 수상한걸? 사화, 강아지랑 살게 됐어요.

0: 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 강아지를
1: 핑키요.
0: 핑키를 잘 돌보겠습니다.
2: 한번게 쌤,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귀엽다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보호소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1: 싫어요.
2: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핑키를 유치원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핑키는 여기 유치원에 혼자 있을 텐데 그땐 누가 핑키를 돌보지?
3: 나 핑키 아무도 날 못 돌본데.
2: 자, 그러면은 핑키의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돌보는 거야. 너희들 집에서?
4: 우리 집?
5: 빛나는 집이 좋겠다. 너희 집 넓잖아.
6: 맞아. 맞아. 너희 집 넓잖아.
5: 우리 집?
7: 해시태그
5: 키우는 게 좀 많아서. 우리 집은 안 돼.
8: 도영이 너네 집은?
5: 우리 집? 강아지랑 놀 시간에 책 한 권 더 보라고 하실걸? 우주야, 너네 집은 어때?
9: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 걔가 좀 까칠해서 둘이 막 싸울 수도 있어.
10: 천둥아.
11: 우리 아빠 육아휴직 하잖아. 강아지 똥까지 치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실걸? 강이야, 너는?
12: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알러지가 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놔둔대.
13: 그럼 남은 사람은?
0: 나?
5: 한번개쌤이라고 하셨죠? 내 불쌍한 핑키를 꼭 잘 돌봐주세요. 꼭이요, 꼭!
14: 지켜줘요.

0: 찾아봤는데 고구마는 줘도 된다더라. 근데 너무 많이 먹이면 살쪄서 조금만 줘야 된대. 자, 배고프지? 자, 많이 먹어. 어디 보자. 우리 동네 동물센터 번호가 어딨더라?
1: 고구마? 냄새는 좋군. 그나저나 저 인간 신상 파악이 아직 덜 됐는데. 저 촌스러운 뾰족 머리도 눈에 거슬려. 어쨌든 당분간은 이 집에서 지내야 하니까 서열 정리나 좀 해볼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아유, 비키야. 너, 아우, 아, 못 살아, 정말. 아우.

0: 다른 건 몰라도 소중한 친구들 사진을. 아, 이건 아니지. 이러면 나랑 같이 못 살지.
1: 한동기 쌤,
0: 어?
1: 지금 강아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0: 어? 어이, 포기라니?
1: 지금 핑키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아, 그, 어, 무릇 생명이란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에, 비타민 D 좀 섭취하려고.
1: 핑키 간식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배고프고 추웠겠어요?
0: 그렇지.
2: 가자.
0: 잘 가.

0: 핑키야? 핑키야? 핑키야? 어? 여기는 지하실로 가는 길인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핑키야? 핑키야? 핑키야! 핑키야! 핑키야!
1: 그 녀석은
0: 핑키야?
1: 뭐지? 수상한 녀석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마법을 쓸 때도.
0: 핑키야! 너 지금 말하는 거야?
1: 귀찮게 됐군.
0: 너
1: 보면 몰라?
0: 누구냐 넌?
1: 난 암흑 포털을 관장하는 공포의 악마견 핑크 신이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어다.
0: 핑크 에반 젤리? 뭐? 역시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1: 곧 알게 될 거야.
0: 이건 괴물이다. 예? 변신!
1: 번개 변신?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잖아. 이거 더 흥미진진하잖아!
0: 아차, 망토가 없지? 오, 으쌰, 으아!

0: 뭐야 이 기억은. 저 요정머리 녀석 분명히 뭔가 있어.
1: 상대가 너무 여타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2: 예?
0: 이 멍청이 뒤를 봐. 왕눈이 괴물은 눈이 약점이야.
3: 양팔을 자르면 효소 세포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양팔을 쓸면 눈이 매운 거라고. 받으라. 마셨대?
0: 그렇지. 이때야 겨드랑이를 공격해.
3: 자, 번개 파워. 번개 파워.
0: 저 녀석과 지내면 내 잊어버린 과거가 기억날지도 모르겠군.

0: 왜 날 도와준 거지? 대체 정체가 뭐야?
1: 난 아무코터를 관장하는 공포의 악마견 핑크신이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어다!
0: 아무코털?
1: 그래! 고대부터 존재한 우주 밖의 공간이지.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암흑포털의 괴물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 지구와 결코 닿지 않은 곳이었지. 누군가 우주의 차원을 이동하려다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잘못 연 거지. 그날 이후 괴물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맞닿아 버렸다.
0: 그럼 아까 그 괴물도 암흑포털에서 나온 거야?
1: 이제 좀 알겠니?
0: 알겠어. 번개대장님, 제 망토 돌려주시죠.
2: 지구에 아직 괴물이 있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3: 집에서 반상을 열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4: 아주 낡고 아주 위험한 놀이터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고요.
5: 왜 놀이터를 없애요? 한번개쌤 말 좀 해보세요. 놀이터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0: 내가 동대표?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6: 아니야.

0: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헌개맨 보냈던 이 망토. 아, 요금은 작불이다.
5: 망토다! 얼른 다려야지.

0: 하긴 뭐라고.
1: 이게 괴물 언제 나와?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1: 암흑 포터를 반장하는 악마견도 뭐 어쩔 수 없네.
0: 감히 나 힘을 치는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에게.

0: 아, 들어오세요.
1: 환풍기스야,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네요.
2: 아유, 실례야, 빈다야. 아우, 정말 정신 없었을 텐데. 집에서 반찬 열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0: 아유, 그만큼요. 근데 제가 집에 뭐 대접할 만한 게 없는.
3: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다 가져왔다. 냉장고.
4: 아유, 저 인간, 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고기 안 내 코. 동대표.
5: 개 키워요? 어? 요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관리 좀 잘 해줘요.
0: 어, 뭐야 이거?
5: 아, 벌써부터 써 이거. 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4: 마음에 안 들어.
5: 이거 왜 이렇게 살아와 이거? 그래, 그래라이.
4: 개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존심 상해 몹쓸 몸뚱아리.
5: 뭐 이번 동대표 선거도 후보는 저 혼자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가지 공약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따라따. 자라. 자, 한 장씩 나눠가지시고.
3: 골판이 준비했네.
5: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쓰러져가는 낡은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둥 마련하려고.
6: 아, 맞아요. 놀이터가 너무 낡고 오래되긴 했어요.
7: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3: 정말로.
1: 환풍기쌤,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0: 어, 빈아 친구, 팔을 왜 다쳤어?
2: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미끄러졌지 뭐예요.
3: 아이고, 이게 뭔 일이. 이리 와봐. 뭐요? 아이고, 그 그네 그가 삐그덕삐그덕 부실해진 지 오래되었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얼마나 아팠어.
5: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아우, 가슴 아파. 이참에 아주 낡고 아주 위험한 놀이터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고요.
1: 애들이 다치면서 크는 거죠. 그네를 고치면 되지. 왜 놀이터를 없애요?
8: 내 조카지만 참 말을 잘해.
6: 아니, 그 놀이터 없앤 자리에 당구장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 당구장 앞골목에 있잖아요. 한봉개쌤, 가만히 있지 좀 말고 말 좀 해보세요. 네?
0: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가 없는 집이 많아요. 우리 벼락매슈만 해도 어린이라고 빛나 하나 잤습니까? 아니 왜 텅텅 빈 놀이터를 고치자고 공금을 써야 하죠? 아, 뭐 이 이야기를 나중에 차차 하시고 저는 요가 수업이 있어서 이만.
6: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커피 샀다. 이거 좀만 가져가야겠다.
4: 엉덩이 치워, 엉덩이 치우라고.
5: 아무튼 저 갑니다. 다음 동대표도 저 다들 아시죠?
6: 들어가요.
1: 5화 놀이터를 지켜주세요.
3: 아이고, 저 활짝 열어. 아이고,
1: 선생님.
3: 아이고,
8: 발냄새. 동대표 아저씨 맞지?
1: 아, 야, 오늘
2: 들어먹었다.

0: 사람이 얄미워, 그지?
1: 맞아요. 그러니까.
2: 발냄새 너무 심하고 자꾸 뭘 짖는다고만 하잖아요.
3: 어쩔 수 없죠.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또 저희가 동대표가 되겠죠.
4: 뭐야, 그럼 놀이터 없어지는 거예요?
5: 근데 저 사람 동대표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가 하는 건 어때요?
3: 아유, 바빠. 안 돼, 안 돼, 안 돼.
5: 이모.
3: 전화 왔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6: 누나가
3: 네네네. 그럼요, 네네네.
0: 아이고. 잠깐. 그 111호 청년 이름이 한번개라고 그랬나?
7: 네.
0: 동대표 후보에 나가보는 거 어때요?
7: 제가요?
1: 젊은 피?
8: 무조건 찬성.
7: 아유, 동대표를 무슨. 아유, 전 자격 없어요.
4: 제발요. 놀이터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0: 아이고. 이야, 이거 눈빛 봐. 이 간절한 눈빛을 보고도 이걸 거절을 하네. 아이고, 야속하다. 야속혀. 아이고.
2: 아저씨.
9: 제발요.
2: 제발요.
10: 아저씨.
7: 아유, 정말 다 싼 거지?
10: 아직 다 못했어. 야, 이 말 걸어서 집중이 깨졌잖아.
7: 정말. 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11: 대표?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7: 아니. 못해.
10: 지구는 지켜도 놀이터는 못 지킨다 이거야? 괴물도 잡는다면서 그깟 동대표 못할 건 또 뭐냐? 그거 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도와달라잖아.
7: 맞아. 놀이터를 지키는 건 어린이 친구들을 지키는 거야. 동대표, 도전하겠어. 핑크야, 나 좀 도와줘. 야!
10: 자, 지금부터 한 번에 끝내는 동대표 수업 들어간다.
7: 응.
10: 첫째, 청렴. 남들이 뭘 준다. 아무것도 받지 마. 그냥 받지 마. 사람이 깨끗해야 돼.
7: 하나만 사볼까?
12: 1+1.
7: 근데 왜 소세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13: 지금 1+1 행사 중이라서 그래요?
7: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0: 아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이걸 왜 뜯어? 왜? 아이고, 내가 진짜.
7: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10: 둘째, 소통이야. 장소, 상황 가리면 안 돼. 주민 의견이라면 들어야 해. 무조건.
14: 아까 이전에 뒤집어냈고
15: 정말 잘봤어.
14: 거기 그 사람을 보면 죽었어. 구름이도 먹어봐. 우리
10: 결국 동대표는 봉사하는 자리야. 왕관을 쓰고 싶으면 그 무게도 견뎌야 해. 알겠지, 한번게?
16: 주민 여러분, 4년 동안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에도 전! 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놀이터 싹 다 치우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동대표!
17: 4년 했으면 그래도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긴 할 거예요.
18: 근데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요? 공약도 어째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말이에요.

0: 여러분, 주민분들의 민원, 저 한번개가 번개처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저 한번개가 지켜내겠습니다.
1: 그런데 돈 대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데 괜찮을까요?
2: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3: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일단 사람이 괜찮아.
2: 괜찮아요.
3: 좀 괜찮아요.
2: 좋아요. 한 번개, 한 번개, 한 번개, 한 번개.
4: 111호.
5: 우리 111호 형님. 뻔히 노예를 하신다면서요?

0: 대단하죠?
1: 어우, 이렇게 큰 걸?
0: 또 있어요, 형님. 이건 벼락짬뽕집 쿠폰. 30장 모으면 탕수의 소자
1: 무료.
2: 주말에는 쿠폰 사용 안 되세요.
0: 에? 뭐 그런 게... 아, 그렇네. 뭐 아쉽지만 탕수육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 바나나 우유는 마음에 드시죠?
1: 예. 잠깐만.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사용하겠습니다.
0: 내 요걸로는 약하다는 거 알지? 그래서 내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기 짬뽕 두 개요. 하나는 곱빼기. 곱빼기는 우리 형님 거?
1: 설마 이거
0: 맞아요.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퇴만 해주시면.
1: 사퇴요?
0: 군만두가 빠져서 그렇구나. 군만두도요. 어차피 이 주민회비로 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형님 편하게 드세요.
1: 설마 우리 주민회비요?
0: 예. 낮밤으로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3: 한 번개쓴 놀이터를 꼭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0: 이거 맛있게 드시고. 네?
1: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뭐가요? 뭐 군만두가 아닌 곱빼기가? 왜 이래?
1: 이 군만두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0: 군만두가 정의롭지 않아. 좋아, 그럼 내가 정의롭게 끌어내리면 되겠네.

0: 잘렸다.
1: 101호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트레이닝 룸만 입고 다니는 거요.
2: 밤마다 이상한 춤을 춘다네.
3: 이상한 사람인가?
0: 벼락맨션 소통방에도 다 퍼졌어요.
4: 그 동대편지 똥대편지 하는 아저씨가 이기는 거예요?
0: 우리 이제 어떡하죠?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 써니 언니.
9: 써니. 써니 써니.
8: 써니 써니.
7: 오늘은 미니 키즈들이 활을 쏘면서 놀고 있었네요. 친구들이 즐거워 보여요.
8: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0: 고니가 쏜 화살에 써미가 맞았어요. 이런 써미가 화가 났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꼬니.
0: 꼬니가 자기가 화살을 쏘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2: 써니.
1: 써니. 써미.
0: 써미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나 봐요. 다행이네요. 다음에는 조심히 놀아요, 니니키즈. 찐이가 공을 밟고 넘어졌어요. 다치진 않았을까요?
2: 써니.
3: 찐이.
1: 떠니.
0: 떠니가 던진 공을 찐이가 밟고 넘어져서 떠니가 찐이에게 사과하고 있어요. 다행히 찐이가 다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니니키즈들이 바로 사과를 해서 찐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 안에서는 위험하게 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꼬니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난 걸까요?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봐요. 아하! 니니키즈들이 집안에서 놀지 않고 바깥에서 놀기로 했나 봐요. 잘 생각했어요, 니니키즈. 그럼 오늘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놀아요, 니니키즈.
4: 함께 놀아요, ABC 니니키즈.

Tyrannosaurus.

Purple.

Green.

green. Yellow. Blue.

red. Purple. Orange.

apple. Red. Banana. Yellow. Watermelon. Green.

melon. Chartreuse. Cherry. Red. Grapes. Purple.

Orange. Orange.

0: Tyrannosaurus. Ankylosaurus. Triceratops. Dilophosaurus. Spinosaurus. Tyrannosaurus.
1: Idol,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1, 2, 3, 4.

Hey!

1 2 3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뽀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왔니?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Perfect.
1: Elephan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유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캠핑 준비.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케이크!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재단 이야기.
3: 내가 최고야.
2: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소방차는 접니다.
4: 싸워라. 어차피 최고는 너니까.
5: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님이랑 타방님이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주시겠어요?
6: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6: 첫 번째 소방차는 펌프차였어. 불길 점점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끄는 펌프차였어. 두 번째 참가자인 사다리차는 정말 높이 올라가족은.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로 엄청난 소방차가 등장했는데.
7: 뭔 소리 나는데 지금?
8: 무슨 소리죠 이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데요.
4: 선배님, 타방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화괴 방수차입니다.
7: 예, 이름이 참 귀시네요. 예.
4: 다른 소방차에는 없는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7: 그게 뭐예요?
5: 자, 그럼 무인 파괴 방수차만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보시죠.
7: 잠깐만.

0: 봤던 그 아웃트리거 아닙니까 저거?
1: 네 맞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절 사다리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0: 어쨌든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타방아?
2: 맞아요.
0: 우리 또 사다리차 또 봤기 때문에 알지 그치? 아, 이 정도야 뭐.
2: 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0: 저 뭐야?
1: 앞에 보이는 저것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무인 파괴 방수차의 툴암이라는 파괴 도구입니다.
2: 오, 툴암이구나.
0: 멈춰.
2: 구람에 겁먹으신 거 아니죠?
0: 아이, 겁먹기는 가까워, 너무 가까워. 사람께 생긴 했다.
2: 겁먹으신 거 다 알아요.
0: 조용히 해. 아이, 그럼 그 투람을 또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나요?
1: 네, 그러면 지금부터 투람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지 함께 보시죠.
0: 뭐야? 이 친구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2: 연기가 나네요?
0: 잠깐만, 이거 연기가 나는 거는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1: 무인 파괴 방수차 출동!
3: 너무 멋있어서 반하지 말라고.
0: 트라미 이대로 내려온다.
2: 트라미 내려오고 있네요.
0: 천천히 내려오는데도 너무 무서운데?
1: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 파괴 방수차의 뾰족한 툴 암을 이용하여 공장의 천장을 뚫고 물과 소화 약제를 뿌려서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2: 안에 불이 순식간에 꺼졌는데요.
0: 그러니까. 대단하다. 지금 사방이 지금 물로 뒤덮였어. 저 아래가 지금.
2: 대단해요. 소방관 분들이 무인 파괴 방수차를 멀리서 조종할 수 있어서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겠어요.
0: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트람으로 단단한 건물의 벽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을 붓기 때문에 불이 확 꺼지는 거지. 그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는 최대 높이는 수직으로 21m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0: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높이 있는 건물도 저 툴암을 이용하면 천장을 뚫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 뭔가 웅장하다. 이렇게 불까지 끄고 위로 쫙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용을 보는 것 같은데. 야.

0: 아우 진짜 높이 올라간다.
1: 우와 정말 대단해요.
0: 대단하게 올라갔다 다방아. 그렇지? 어 저 봐봐 다방아 비행기. 다방아 다방아 야
2: 사다리 차님 큰 키로 어떻게 좀 해보지 말입니다.
3: 무인 파괴 방수차 프람 사랑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조용해?
4: 펌프차 그 잘난 펌프로 다방님 좀 깨워봐.
0: 아유 다방아 좀 일어나봐 제발. 다방아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머 얘 지금 바람 빠지잖아요 지금. 어머 아, 제발. 아.
5: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구급차 얼른 나와주시겠어요?
0: 야 바람 빠져요. 어, 이거 정말. 저 뭐.
5: 구급차가 도착했으니까 얼른 처치할 수 있을 겁니다.
0: 제발. 도와주세요.

0: 붙일게요.
1: 의식이 없다고요?
0: 네. 초코 한번 줄게요.
1: 초코가 뭔데요?
0: 네, 리듬 다시 살아났어요. 혐아, 괜찮니?
1: 돌아온 거죠?
0: 응, 전기 충격 주고서 지금 살아났어요.
1: 내가 더 싫다고 해서 미안해, 진짜로.
2: 그게 정말이에요?
1: 나 그럼 나도 없으면 나 외로워.
2: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1: 여기 어디긴 어디야? 너 구해주시는데.
3: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0: 여기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1: 아, 여기가 구급차?
0: 네.
1: 근데 여기 안이 되게 병원 같네요.
4: 저는 구급차입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죠. 제 안이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움직이는 침대인 주들 것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약과 도구들을 싣고 있어요. 이 많은 선반과 서랍 안에 잘 정리해 놓아서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답니다.
2: 우와, 구급차 멋진데요. 저희가 최고의 소방차를 뽑고 있었는데 참가해봐요.
1: 에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 왜요?
1: 너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 이거 한번 봐봐. 뭔지 모르겠어?
2: 모르겠는데요.
1: 글씨가 거꾸로 써져 있잖아. 대급구 911. 저 원래는 119 급대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써져 있다고 지금.
4: 네? 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1: 그래, 지금 이거 잘못 적혀 있는 거 아니야?
0: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적혀 있는 거예요.
1: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요?
0: 네.
2: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너가 또 알려준다고?
2: 거울이 물건을 어떻게 비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5: 니은, 아, 나, 한글 나구나.
2: 맞아요. 나를 거울에 비추면
5: 글씨가 거꾸로 보이네. 구급차 앞에 적힌 글씨처럼 말이다.
2: 맞아요. 이번에는 이 주전자를 비춰볼게요. 주전자가 거울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에 글씨 나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5: 아! 주전자 입 방향이 거꾸로 바뀌겠구나.
2: 맞아요. 거울에 물건을 비추면 물건이 거꾸로 보여요. 입이 원래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급차도 글씨를 거꾸로 쓴 거예요. 차 안에 거울로 봤을 때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거꾸로 썼답니다. 거울로 보면 제대로죠?
1: 아, 구급차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 취소, 취소입니다. 정말 최고의 소방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6: 맞습니다. 구급차님 대단했습니다. 사방님이 위험할 때 달려오고 정말 용감했습니다. 저는 불만 끌 줄 알지 누군가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4: 에이, 난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나저나 펌프차, 너 불 정말 잘 끄더라. 나는 사람은 구해도 불은 못 끄잖아.
6: 고맙습니다. 참, 사다리차님, 사다리차님도 정말 높이 올라가시던데요. 덕분에 소방관님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7: 뭘? 무인 파괴 방수차 파괴하는 거 정말 굉장하더라.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넌 나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8: 네가 더 대단해.
7: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0: 얘들아, 그만. 누가 최고의 소방차인지 알 것 같은데?
9: 자, 그럼 왜 불이 난 곳에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한 번에 출동하는 걸까?
6: 서로 도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최고의 소방차, 구급차가 된 거예요.
8: 맞아, 우리 모두 최고야.
7: 최고, 최고, 최고다. 힘을 모아서 최고다.

0: 아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저는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서.
1: 네.
2: 감사합니다.
3: 조심히 돌아가세요.
0: 아유, 근데 또 조선은 뭘 타고 돌아가야 되지?
4: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방차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어. 물과 소화약제를 뿜어 불을 끄는 펌프차. 소방관을 높이 올려주는 사다리차. 단단한 벽을 파괴해서 불을 끄는 무인 파괴 방수차.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구급차까지. 모두가 대단한 탈 것이지만 한 대를 최고로 뽑을 수는 없었어.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가 함께 일하기에 최고가 되기 때문이오. 오늘도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지켜주는 소방차와 소방관, 구급차와 구급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성.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식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 있냐?
2: 못 찾았대요. 못

0: 친한 거야?
1: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2: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3: 좋다냐?
1: 나도
3: 신난다냐?
2: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나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너희들은 취미가 뭐야?
1: 당연히 난 춤이지, 춤.
2: 난 그림 그리기. 어? 어? 부시네?
0: 그건 사실 요술 부신다.
3: 아니 그럼 내 코가 계속 간지러운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코가 막 커지는 거 아니야?
0: 걱정 마. 그 요술 붓은 붓의 주인만 요술을 부릴 수 있거든.
4: 다행이다.
0: 옛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홍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두는 붓이 없어서 돌멩이로 벽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
5: 이야, 장꿈이다, 장꿈! 아이, 크게 좀 그리지!
6: 그러다가 사또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저 정말.
5: 사또님 납시오! 사또님! 갑순네, 세금이 밀렸더라고. 당장 굶어 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7: 됐고, 집으로 가보자고. 돈이 될 만한 귀한 도자기나 폐물이 있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내든가.
5: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세금 내겠습니다.
7: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0: 그리고 나! 왜 온 동네에 낙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1: 나 낙서라뇨? 이 정도면 아주 멋진 벽화죠, 벽화. 그림도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조그맣구만.
0: 됐고! 그림을 그릴 거면 붓으로 종이에다가 그리거라. 이런 데다 그리지 말고!
2: 실은 그게 붓을 살 돈이 없어서요.
0: 그럼 그림을 그리지 말든가.
1: 아유, 제 말이요. 한 번만 더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면 혼날 줄 알아라. 가시죠, 사또.
3: 쉬워, 상상 쉬워.
1: 우리한테 빼앗은 돈으로 금은보화를 이만큼 쌓아놓고 산다던데 저 욕심쟁이 사또! 아유, 근데 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잘만 그렸구만!
4: 하지만 홍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지. 붓은 없지만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 홍두는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
2: 이야, 내가 그렸지만 근사한걸. 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겠지만. 깜짝이야.
5: 그림에 대한 너의 열정과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이 화첩을 선물로 주마.
2: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화첩? 진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5: 그럼 단 그 붓은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꼭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만 쓰거라.
2: 좋은 일이요?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지? 아, 꿈이었나. 진짜 붓하고 화첩이? 산신령님이신가? 우와, 나에게도 붓이 생기다니. 어디, 붓으로 그리는 데 첫 그림! 뭘 그리지?

그림이 실제 꽃이 됐어. 우와, 붓이 요술을 부리네. 그럼 이번엔?

0: 진짜 용솔부시네. 우와.
1: 공주는 요술붓을 좋은 일에만 사용했지. 호미가 필요한 사람에겐 호미를.
2: 그림이 호미가 되다니 신기하다, 신기해.
1: 가난한 할아버지에겐 먹을 것이.
2: 고마워.
3: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2: 또 뭐가 있냐?
1: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지.
2: 대단해. 세금 내려면 뭐라도 키워야 하는데, 힘들다. 이 밭을 다 언제 가나?
4: 할아버지, 밭갈개에 제가 황소 한 마리 그려드릴게요.
2: 황소?
5: 홍두야! 아유, 홍두,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6: 이게 그 소문으로 듣던 그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진짜로 변한다는 그 요술보 아닌가? 자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지금 당장 황금떡이를 그리거라.
4: 네?
1: 여기서 잠깐! 홍두는 황금덩이를 그렸을까?
7: 아까 산신령님이 욕심 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쓰라고 했잖아.
8: 맞아. 황금은 사또가 욕심 부리는 거잖아.
1: 그렇지. 그래서 홍두는 일단 황소를 그렸어.

0: 홍두야, 가자, 이리야.
1: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자, 이제 나를 위해서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2: 황금덩이는 그릴 수 없습니다. 이 요술붓은 좋은 일에만 써야 하거든요.
3: 어허! 감히 사또님 말씀을!
1: 됐고! 이리네. 이것도 이리네. 내가 직접 그리면 되지. 황금이 날아든다. 황금이 날아든다. 짜자잔! 근데 그 황금이 어디 있는 거야?
3: 응? 어, 사또, 그 황금덩이가 아니라 똥덩이가.
1: 똥똥똥똥. 아, 똥덩이가 왜?
2: 이 요술붓은 오직 저만 그릴 수 있습니다.
1: 어서 빨리 황금을 그리지 않겠느냐?
2: 못 그립니다.
1: 아, 됐고 이전에 당장 가두거라.
3: 네, 사또. 당장 가두거라.
1: 물도 주지 마.
3: 예, 사또.
4: 그렇게 홍두는 사또에게 잡히고 말았어.
3: 며칠째 밥도 안 줬으니 이제 고분고분해졌을 겁니다.
5: 사또님을 위해서 황금을 가득 그려드리겠습니다.
1: 하겠지?
3: 당연하지요.
2: 어우, 배부르다. 어? 사또님도 만두 드실래요?
6: 홍두나!
2: 아, 배부르니 이제 나가볼까?

0: 그럼 전 이만.
1: 아니 뭐해, 당장 쫓아가서 요술구슬 뺏어와.
2: 아유 내 사또 거기 서라.
1: 거기 서라. 거기 서.
2: 거기 서.
0: 어서 말을 그려서.
2: 너 뭘 그리려고. 사또 제가 뺏었습니다요.
1: 잘했다. 나를 위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되지. 이 요술봇 그냥 없애버리겠다.
0: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그려드릴게요. 제발 돈만은.
1: 진짜 다 그려주는 거지? 자, 이겼다. 자, 그럼 아주 커다란 황금떡. 아니지.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왕이면 올카니 아예 황금으로.

0: 땐 산을 그려줘.
1: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좋아, 그려주는 저 혼을 내주자.
2: 알겠습니다.
3: 먼저 그리거라.
4: 사또, 저기 황금산이 있습니다.
0: 그렇구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기 그 바다는 왜 그린 게냐?
2: 아, 그 황금산이었습니까? 아유, 제가 황금산을 황금섬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0: 그래? 아, 뭐 황금산이든 황금섬이든 다 내가 가져버리면 그만. 자, 황금 가지러 가게. 어서 배를 한 척 그리거라.
2: 네, 사또님.
1: 아, 그런데 어떤 배를 그리지?
5: 우리가 홍두에게 어떤 배를 그릴지 알려주자.
6: 오, 좋아. 이왕이면 빠른 모터보트.
7: 에이, 아니지 아니지. 그럼 욕심쟁이 사또가 황금을 쉽게 손에 넣잖아. 아, 황금섬까지 힘들게 가려면.
6: 아, 그럼 오리배 어때?
7: 어? 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그 오리배?
5: 우와, 오리배 좋다. 엄청 힘들잖아.
8: 홍두야, 오리배 어때?
2: 자, 그럼 오리를 이렇게 여기에 창문은 자.
0: 아, 아니 이게 오리야, 배야?
4: 처음 보는 밴데.
2: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데 바람이 없어도 다리만 열심히 굴리면 가는 배입니다.
0: 아,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
4: 예, 사또. 아, 여기로. 하나 둘.
0: 자자, 황금 섬을 향해. 하나 둘.
4: 아, 사또, 이거 너무 힘들어요.
0: 아유, 그러게. 아유, 홍두야, 이건 너무 힘들다. 그 바람 좀 그려놓거라.
2: 바람이요? 응. 네, 사또. 바람을 그리고 또 그리고.
0: 오, 간다. 더 빨리 가게. 바람을 좀 많이 그리거라.
2: 바람 많이요?
4: 더 많이 그려라.
2: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더.
0: 오, 빠르다, 빨라. 더 빨리.
4: 사또, 바람이 세다 못해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0: 살려. 홍두야, 우리 좀 꺼내다.
2: 싫습니다. 꺼내주면 또 제 요술붓을 탐하시려고요.
0: 말라, 절대 그렇지 않다.
4: 홍두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라도 제발.
2: 더 이상 제 요술붓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때 꺼내드리죠.
0: 약속할게.
2: 약속하신 겁니다.
0: 살았다.
4: 아유, 사또, 너무 무서웠어요.
5: 이렇게 사또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도 요술붓을 탐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홍두는 계속해서 요술붓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대.
9: 와, 맛있겠다.
2: 맛있게 드세요.
9: 홍두 최고.
10: 요술붓도 최고.
5: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김치. 김.
1: 잘 섞어서 국민아 짠! 배추가 좋았어.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김치 담가도 된다고 하셨어. 그럼 이제 김치를 담그자. 아,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김치. 배추에 양념을 묻히자. 우리가 담근 첫 번째 김치 할아버지께 드리자. 그래, 할아버지는 김치를 좋아하시니까.
2: 맞아.
1: 자, 이렇게 넣는 거야.
2: 이렇게.
1: 아, 그리고 여기 들어서.
2: 그치, 그치.
3: 재밌다.
1: 그치.
2: 우와.
1: 자, 매콤한 김치, 아삭한 김치, 김치 다 됐다. 접시에 담자. 아. 자, 자, 자, 짠! 할아버지께 드릴 맛있는 김치 완성!
4: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김치가 김으로 바뀌었어.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담근 김치인데, 할아버지께 드릴 김치인데. 김치를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김치가 김으로 바뀌었어.
7: 김치, 김치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김치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1: 한글 김치는 어디에 있지?
2: 천지가 가까이에 있어.
3: 시간이 없어.
1: 한글 김치를 꼭 찾고야 말겠어. 어? 어? 어?
4: 하영사!
2: 하영사, 괜찮아?
1: 괜찮아? 한글 김치를 찾았어. 이런 한글 김치의 치가 파괴됐어. 어떻게 올라가지?
2: 아용사, 이 밧줄을 잡아.
1: 고마워. 천지?
5: 한글 김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지. 끊어!
1: 밧줄이 끊어졌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2: 아용사가 떨어졌어.
3: 천지의 한글 공격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끈타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있다!
0: 아용사! 밧줄을 다시 잡아!
1: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5: 아니, 나의 끈타 공격을 이따로 막아내다니. 그 분하다.
3: 아영사, 괜찮아?
1: 응. 그런데 한글이 파괴됐어.
3: 걱정 마. 내가 태극봉으로 칠을 쓸게.
5: 나와라, 한글!

0: 김치.
1: 저장 완료. 김치. 국민정음의 손으로.
2: 김치 한글 카드다. 김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담근 김치예요.
1: 빨리
0: 할아버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김치 김치 김 김 김 김치 김치 우리나라 김치 몸에 좋은 김치 훈민정미 담가준 김치 맛 좀 볼까요?
3: 김치에 치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맛있어. 오잉 김만 남았네. 치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김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김치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기억이 이를 만나 기 기가 받침 미음을 만나 김 치읓이 이를 만나 치 김치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김치 친구들 따라해봐요. 김치
3: 김밥에서 밥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금 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금 김 히히
2: 김치, 김. 훈민이와 정음이가 김치를 담가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김치를 김으로 바꿔라 한글. 김치가 김이 되었어요. 어? 김치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끈타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이따로 막아냈어요. 한글 김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김치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김치를 담가요. 훈민정음이

0: 김치를 담가요. 혼민정음이 김치를 담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사위, 주사.
1: 줄, 달. 다 됐다. 정음아!
2: 어!
1: 어? 이게 뭐야?
3: 응, 한글 놀이판. 가나 다라 마바사.
1: 한글이 순서대로 쓰여 있네.
3: 말을 옮겨서 그 한글에 맞는 낱말을 말하면 되는 거야.
1: 우와, 좋아 좋아. 말은 주사위를 던져서 옮기자. 주사위.
3: 자, 이건 흥민이. 이건 정음이. 출발선에 준비. 주사위를 던져서. 출발선에서 하나, 둘, 셋.
1: 다.
3: 다? 바로 시작하는 낱말?
1: 다.
3: 다람쥐.
1: 다리미.
3: 딩동댕.
1: 와, 재밌다, 재밌어.
4: 나도 해볼래.
1: 이야, 주사위를 던진다.
3: 응, 주사위를 높이 던져야 돼.
1: 알았어.
3: 하나,
5: 바꿔라,
3: 둘, 셋.
5: 한글.
1: 주사위가 어디로 갔지? 주사위가 주사로 바뀌었어. 아, 우린 주사위가 필요한데.
3: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1: 응.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후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주사위가 주사로 바뀌었어.
4: 주사위, 주사위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주사위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하나,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저기에 한글 주사위가 있어.
1: 나라 한
2: 한글 주사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지 알 수 없을 거다. 가짜!
3: 어? 여기에도 주사위가 있어.
0: 저기에도.
4: 어, 여기에도.
3: 아래에도.
0: 위에도.
4: 온통 한글 주사위야. 도대체 어떤 한글을 가져와야 하지?
3: 어? 이건 아니야.
0: 어? 이것도 아니야.

0: 이것도 아니야.
1: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가짜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진짜!
2: 찾았어!
3: 진짜 한글 주성이는 이거야!
4: 아니, 나의 가짜 공격을 진짜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0: 한글 주사위의 주가 파괴됐어.
5: 줄을 만들어야 해.
1: 걱정 마, 내가 있잖아.
6: 서서라, 한글

0: 서위. 주서위.
1: 저장 완료. 주서위.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주서위 한글카드다. 주서위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주사위를 찾았다. 주사위로 놀자.
3: 주사위에서 위를 빼면 쏙 따끔따끔 주사가 되지요. 주사위 주사 주사위 주사.
4: 아! 와, 다시 하러 가자.
2: 좋아.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주 사 위 주사위. 주사 주사 주사. 주사위 주사위 주사위. 이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6: 주사위에 위 먹어야지. 냠냠 슝.
5: 예. 오잉. 위가 어디로 갔을까? 주사만 남았네. 한글 주사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주사위 주사위. 자, 그럼 이젠 순서대로 써볼까요? 지읒이 우를 만나 주.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이응이 위를 만나 위. 주, 사, 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주, 사, 위. 친구들 따라해봐요. 주, 사, 위. 끝.
6: 주사위에서 위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주사 주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사 주위. 헤헷.
5: 주사위 주사.

훈민이와 정음이가 주사위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주사위를 주사로 바꿔라 한글! 주사위가 추사가 되었어요. 어? 주사위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가짜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진짜로 막아냈어요. 한글 주사위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주사위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주사위를 던져요. 훈민 정음이 주사위를 던져요. 훈민 정음이 주사위를 던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언더키드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으아!

Oh, my God.

으아!

0: 야!
1: Ha ha ha ha!

Hey!

Ha ha ha ha!

와,

Oh, my God.

No!

헤이헤이.

으아!

哎呀。

Yea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상소.
7: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2, 3, 잠옷!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개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5: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1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꿀벌 실종 사건.
18: 배고파.
19: 켄켄, 배고파서 어떡하지?
17: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20: 켄켄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먹으면 되잖아.
19: 아, 그게 과일이 없어.
17: 왜?
18: 과일이 없다니.
19: 그게 언제부턴가 과일을 구할 수가 없어. 채소도 마찬가지야.
20: 그래서 켄켄이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어떡해.
17: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어? 사건이다! 아니, 무슨 일이야?
21: 수박 가문의 마지막 수박이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22: 니트, 제발 우리 가문을 도와줘! 제발!
17: 어, 대체 무슨 일이지? 자, 출동이! 켄켄, 갈 수 있겠어?
19: 오, 켄켄!
17: 자, 그럼 함께 출동!
19: 출동!
2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7: 명탐정 피트! 궁금해?
24: 켄켄! 맞는 게 제리!
25: 젠틀맨 제제!
26: 우리!

0: 너야? 이 명탐정 피트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1: 어? 오, 맞아!
2: 근데 왜 너 혼자야?
3: 수박은 원래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니야?
1: 그런 때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야. 내가 수박 가문의 마지막 수박이거든.
2: 수박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게 말이야.
2: 그건 내가 말해줄게.
0: 어? 너는 사과꽃이잖아.
2: 우린 꽃이 피면 꿀벌들에게 꿀을 주고 꿀벌들은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꿀벌들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꿀벌들이 오지 않았어.
1: 맞아. 겨우 나만 수박으로 자랄 수 있게 된 거야.
0: 과일이나 채소에 꽃이 피었는데도 꿀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지? 혹시 말이야.
4: 혹시?
0: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
2: 그럴 리가. 꿀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0: 아, 그럼 꿀 말고 다른 걸 먹나?
3: 그럴 리가. 꿀벌들이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아, 그럼 찾아오는 걸 깜빡했나? 캔캔, 갑자기 호루라기는 왜 부른 거야?
2: 아,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호루라기를 불라고 했잖아. 꿀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맞아.
0: 그렇다면 큰일이잖아. 꿀벌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꿀벌들아, 너희들 대체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3: 아무도 없어.
0: 집에도 없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2: 혹시 말이야.
3: 혹시?
2: 누군가한테 잡혀간 거 아닐까?
3: 잡혀가? 그럼 큰일이잖아.
0: 꿀벌들을 잡아갔다면 분명 꿀벌들을 호시탐탐 노리거나 평소에도 꿀벌들을 괴롭히던 녀석들일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2: 범인이 누군데?
3: 같이 가!
0: 말반! 너희들이 범인이지? 범인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꿀벌 잡아갔지!
0: 뭐라고? 우리가 꿀벌들을 잡아갔다고? 무슨 소리야? 잘 빼맞지 마! 너희들 평소에도...
5: 말벌이다!
0: 꿀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잡아먹는다는 걸 다 알고 왔으니까.
5: 이건다!
0: 물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우리도 꿀벌들 못 본 지 한참 됐어.
2: 못 봤죠?
0: 아이, 그럴 리가.
2: 피트, 어떻게 된 거야? 말벌은 범인이 아니잖아.
0: 아이, 난 말벌이 잡아간 줄 알았지.
3: 그럼 꿀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6: 찾았다, 말벌들아.
0: 얘들아,
5: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어.
3: 야, 단단한 말벌집을 한 방에 부쉈어.
0: 어, 말벌집이 떨어졌어.
3: 조심해.
2: 말벌 유충들을 잡아먹고 있어.
0: 나 누군지 알아. 매 중에서도 유난히 벌을 좋아해서 이름도 벌매야.
1: 그렇다면 꿀벌도 혹시 벌매가?
2: 그만.
6: 너희들은 뭐야?
0: 벌매 너냐? 꿀벌들을 잡아먹은 범인이?
6: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난 꿀벌 안 좋아해. 말벌을 좋아하지. 말벌보다 말벌 유충을 더 좋아하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꿀벌들이 통 안 보이네 요즘.
2: 그럼 벌매도 범인이 아니야?
3: 그럼 꿀벌들은 어디로 간 거야?
0: 정말 네가 범인 아니야? 아, 맞잖아.
6: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당장 이리 와.
0: 왜 그래?
3: 대체 꿀벌들은 어디로 갔을까?
0: 어디로 갔을까? 대체 어디로 갔을까?
2: 물가에!
3: 뭐? 물가에 꿀벌들이 쓰러져 있다고?
0: 정말이야?
3: 가보자!
0: 혹시 꿀벌들이 마신 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2: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3: 좋아!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2: 목말이야. 아부리다.
0: 맞자.
3: 오, 꿀벌들이 물을 마시러 왔나 봐.
0: 꿀벌한테도 물은 꼭 필요하거든.
2: 오, 저기 봐. 꿀벌들이 쓰러져 있어. 어떡해.
0: 여기 있는 물을 마시고 쓰러진 거야. 그렇다면 물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어? 이 하얀 통은 뭐지? 아, 다니! 저 하얀 통의 정체가 뭐야?
1: 바로 벌레나 잡초 등을 죽일 때 사용하는 농약입니다.
0: 뭐라고? 아니, 그럼 농약 때문에 꿀벌들이 사라진 거라고?
2: 나도 꿀벌들을 봤는데.
0: 홍매와 네가? 언제?
2: 지난 겨울이었어.

0: 어떻게 봐. 너는 봄에 피잖아.
1: 그늘따라 유난히 따뜻했거든. 아, 따뜻해. 벌써 봄이 왔나?
2: 벌써 봄이 왔나 봐. 꽃의 꿀 따러 가자.
1: 꿀벌들아, 어서.

0: 죽다.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죽어. 그래서 꿀벌들이 얼어 죽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2: 꿀벌들이 사라진 이유가 한둘이 아니잖아. 근데 요즘 진짜 이상해. 겨울인데 갑자기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날씨가 왜 이러는 걸까?
3: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남극에 있을 땐 꽁꽁한 빙하도 녹아내렸다니까. 남극도 북극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2: 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아마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텐데. 정말 걱정이야.
1: 지구 아파.
2: 레벨 업. 똥이 좋아.
1: 우와, 이게 무슨 꽃이지? 못 보던 꽃들인데 제재가 심었나?
3: 향기 좋다. 쉐리가 심은 거야?
1: 아니, 난 제재가 심은 줄 알았는데.
3: 내가 심은 거 아닌데. 혹시 피트가 심었나?
2: 아니, 나도 처음 봐.
3: 그래? 그럼 누가 심은 거지?
2: 혹시 켄켄이 심었어?
1: 그게...
3: 우와, 켄켄! 잘했어!
2: 오, 켄켄!
3: 근데 이 꽃 이름이 뭐야?
1: 이 꽃 어디서 났는데? 나도 모르는데.
2: 몰라? 왜 몰라? 켄켄이 심었다면서.
1: 있잖아. 아파요. 갑자기?
3: 많이 아파?
2: 야, 대답하기 곤란해서 꾀병 부리는 줄 알겠다.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5: 초원에서는 코끼리 의뢰입니다.
6: 피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2: 이상한 일? 무슨 일인데? 뭐든 말해봐. 이 명탐정 피트가 해결해 줄 테니까.
6: 그게 그러니까 내 똥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
2: 응? 똥이 사라져?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지만 이런 기이한 사건은 처음이야. 당장 출동 해야 하는데. 배 아픈데 갈 수 있겠어?
1: 당연하지. 뒷동 뒷동.
3: 켄켄 같이 가.
7: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명탐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맞는 게 제리,
8: 젠틀맨 제제. 오.

0: 어? 저기 코끼리들이다.
1: 코끼리야!
2: 코끼리, 똥이 사라지다니 어떻게 된 거야?
3: 내가 여기에 똥을 넣었는데 자꾸 사라진다니까.
2: 특별한 똥이었나? 그때 뭘 먹었는데?
3: 평소와 다를 건 없었어. 난 늘 그렇듯이 초원의 풀을 뜯어먹었어. 풀을 아주 좋아하거든. 조금 많이 먹어서 똥을 많이 녹이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
2: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그 많은 똥이 사라졌다 이거지?
3: 그렇다니까.
2: 그렇다면 누군가 코끼리 똥을 훔쳐간 게 분명해.
1: 훔쳐가?
2: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코끼리야, 똥을 다시 넣어줄래?
3: 지금? 알았어.
1: 이야, 똥 엄청 많다.
2: 좋아, 그럼 이제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1: 그래.
3: 근데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면 진짜로 범인이 나타날까?
2: 그렇다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4: 세상에!
5: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2: 너희들이었어?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이?
6: 어머머머머머머머머! 훔쳐가다니! 우린 잠깐 맛만 본 거야!
7: 이렇게 많은 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4: 맞아! 나비들이 가져가기엔 무거울 것 같아.
7: 내 생각도 그래.
2: 그럼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은 누구지?
6: 우리보다 똥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7: 그게 누군데?
8: 바로 똥파리.
2: 아, 똥? 똥파리? 똥파리한테는 벌써 물어보고 왔지. 똥파리, 너냐? 코끼리 똥을 훔쳐간 게?
9: 아니, 내가 똥을 좋아하긴 하지만 난 그냥 맛만 보고 왔어.
2: 라고 하던데.
8: 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똥파리만큼 똥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10: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데?
6: 똥구슬을 아주 잘 만드는 친구야.
8: 아, 저쪽에서도 만들고 있던데.
2: 가보자.
4: 좋아.
2: 영샤 영샤
7: 영샤 영샤.
2: 똥구슬 이 정도면 되겠지.
11: 좋아, 굴려보자. 자, 얼른 집에 가지고 가자.
2: 그래, 그래.
5: 똥을 가져가는데?
3: 야야야, 같이 가.
11: 저리 비켜, 이건 우리 거야.
3: 가지 말고 같이 좀 먹자고.
11: 저리 가라니까. 아이,
3: 너야말로, 야, 자리 가.
11: 너도 왜 그래? 아이,
3: 넌 또 뭐야?
11: 내 친구 건드리지 말고 저리 가.
3: 아이, 알았어.
2: 영차, 영차리. 자, 너희들이었구나. 코끼리 똥을 가져간 게.
11: 왜? 가져가면 안 돼?
2: 안 되는 건 아니지만.
5: 자꾸 똥이 사라져서 코끼리가 놀랐대.
4: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거야?
11: 우린 똥을 좋아하니까.
5: 그렇다고 아무 똥이나 먹는 건 아니야. 풀을 먹고 사는 소, 말, 코끼리 똥을 좋아해.
11: 그럼 이제 가도 되지? 육차, 육차, 육차.
2: 힘들면 말해, 내가 교대해 줄게.
11: 육차, 육차.
3: 오, 세상에, 범인이 너였어.
2: 코끼리야, 네 똥을 가져간 범인을 찾았어.
3: 너희들도 봤어? 나도 봤어. 내 똥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2: 새똥구리야.
1: 사자라고?
7: 새똥구리가 아니냐?
3: 내가 직접 봤다니까.
12: 코끼리 똥 너무 맛있어. 냄새도 끝내줘.
2: 정말이야? 직접 가봐야겠어. 말도 안 돼. 사자가 왜 코끼리 똥을 가져가?
12: 맛있어.
2: 아니, 이건
1: 코끼리 똥이야.
12: 누구야? 누가 감히 사자의 낮잠을 깨워?
2: 사자, 네가 코끼리 똥을 훔쳐간 거야?
7: 왜 그런 거야?
12: 그거야, 코끼리 똥이 좋으니까.
13: 코끼리 똥 냄새 너무 좋아.
14: 어머머, 사자다, 사자가 왔어.
15: 우린 코끼리가 풀을 먹으면 수화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효소들이야.
16: 코끼리 빗속에서 열심히 수화를 돕다가 똥과 함께 밖으로 나왔지.
17: 근데 사자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
13: 에이,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맛있다.
17: 나도 코끼리 똥 좋아.
18: 내가 더 좋아하거든.
19: 왜들 싸우고 그러냐.
17: 내가 더 좋아.

0: 그럼 달리기에서 이긴 사자가 더 좋아하는 걸로.
1: 오, 뭐야. 사자가 내 똥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웬일이니, 웬일이야.
2: 세상에.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이 사자였다니.
3: 그러게 말이야. 동물의 왕 사자가 그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4: 근데 이 꽃 말이야. 어?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지 않아?
2: 어? 여기 열매도 열렸어.
3: 다른 꽃보다 더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4: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캔캔! 뭐야? 그럼 이 꽃들도 캔캔 똥에서 나온 씨앗이 큰 거야?
5: 캔캔 똥으로 키워서 이렇게 쑥쑥 잘 자라는 거고.
3: 세상에.
4: 캔캔은 똥도 놀랐구나. 근데 닦았니?
5: 아이씨.
4: 레벨 업!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주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마루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은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날고 싶어.
1: 사건이다! 사건이야! 피트! 쉐리!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
2: 무슨 일인데 그래?
1: 켄켄이 안 보여!
3: 숨바꼭질 하나?
1: 아니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해!
0: 당장 찾으러 가자!
2: 잠깐, 잠깐! 먼저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니!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4: 다니가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합니다.
1: 켄켄 조심해!
0: 켄켄, 속상해하지 마. 이 명탐정 피트가 꼭 날개 해줄 테니까.
2: 어떡해.
0: 날개가 있는 사부님한테 가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1: 피트.
2: 어? 켄켄의 사부님이 누군지 궁금한데.
0: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다 같이 가자. 출동.
2: 출동.
5: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0: 고고!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켄켄! 맞는 게 제리!
6: 젠틀맨 제제!

0: 새 중에서도 빠르기로 소문난 새야.
1: 우와, 참매잖아.
0: 참매야, 참매야.
2: 거참 시끄럽군. 조용.
1: 조용.
2: 감히 참매 사냥을 방해하다니.
0: 방해라니. 참매, 너한테 나는 법을 배우러 왔는.
2: 저 아래 사냥감이다.
0: 잠깐만.
3: 위험해.
4: 어서 피해.
0: 피해야 해. 라이너 페이.
3: 켄켄, 피트, 괜찮은 거야?
0: 괜찮아.
3: 참매, 진짜 빠르다. 순식간에 사라졌어.
2: 개서 떠라! 딱 기다려라!
0: 저기 있다!
5: 야! 참매야! 참매야!
6: 참매!
2: 잡아! 너희들이 떠드는 바람에 놓쳤잖아.
7: 사부님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내가 본 새 중에서 가장 빨라.
3: 괜찮네!
7: 정말!
2: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3: 사부님, 사부님처럼 날고 싶어요.
2: 지금 나한테 사부님이라고 했나?
3: 예.
0: 켄켄한테도 너처럼 나는 법을 알려주면 안 될까?
2: 좋아. 일단 이 큰 날개를 쫙 펴고 계속 움직이면 떨어지지 않고 날 수가 있어. 아!

0: 그리고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빠르게 날 수도 있지. 자, 호호! 자, 호! 자, 너도 와서 나처럼 날아봐.
1: 이야, 날아볼까? 어?
0: 그렇게 작은 날개로 나처럼 날겠다고? 어림없어, 더 커서 와. 그럼 난 이만 사냥하러 간다.
2: 켄켄, 포기할 거야?
1: 아니, 절대.
3: 켄켄, 포기하지 마.
2: 켄켄의 새로운 사부님을 찾았으니까.
1: 사부님이 누구야?
2: 어, 저기 있다.
4: 어린가?
1: 어리라니, 난 새야.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애고 날갯짓이 가장 빠른 새야.
5: 뭘 먹는 거야? 꿀?
1: 난 벌처럼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다고 해서 벌새라고 해.
5: 우와, 공중에서 멈춘 상태로 꿀을 먹다니 대단해.
1: 날갯짓이 빠르기 때문이지. 1초에 60번 정도 하려나?
5: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벌새 사부님, 난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좋아. 근데 잠깐만, 계속 날갯짓을 했더니 힘이 없어서 꿀 좀 먹고.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거든.
2: 아, 대체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1: 잠깐만 기다려.
5: 사부님, 누가 왔어요?
1: 저리가, 이 꿀이야.
5: 같이 좀 먹자.
1: 안 돼, 여기 있는 꿀은 다 내 거야. 다시는 오지 마.
5: 가면 되잖아.
1: 켄켄, 네 덕분에 꿀을 지킬 수 있었어. 고마워. 이제 나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넌 못 날 것 같은데.
5: 나도 날개 있는데.
1: 깃털이 없잖아. 새들은 가벼운 깃털이 있어서 날 수 있어. 이렇게 깃대를 중심으로 양쪽 모양이 달라야 더 잘 날 수 있다고.
5: 내가 날 수 없다고.
4: 켄켄, 포기하는 건 아니지?
5: 거기 아니야.
6: 켄켄, 스카이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5: 스카이맨!
7: 어우, 켄켄, 걱정하지 마. 나도 깃털이 없지만 날 수 있잖아. 내가 새로운 사물을 소개해 줄게. 저기 동굴로 가봐. 그럼 난 이만.
8: 오, 여긴 너무 깜깜해.
5: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2: 자자자
5: 박치다.
2: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잡았지?
5: 와, 날개가 손 같다.
2: 맞아. 내 날개는 손이 변해서 된 거야. 손가락뼈가 길게 늘어나고 그 사이에 얇고 튼튼한 막이 채워져서 날개가 된 거지.
5: 박지 사부님, 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나는 거예요?
2: 우리 엄마한테 배웠는데 말이야. 이렇게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주위에 내보내지. 그럼 초음파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고. 켄켄, 너도 나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날아보는 거야.
5: 못하는데. 날개가 있어도 참외처럼 벌새처럼 바퀴처럼 날지도 못하고.
8: 켄켄 엄마가 있었다면 알려줬을 텐데.
5: 그러게.
2: 걱정 마. 내가 꼭 켄켄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5: 정말이야? 그냥 빨리 엄마 찾으러 가자. 가자. 가자.
2: 레벨 업.
5: 켄켄.
2: 내 친구 알!

0: 주방에도 없어.
1: 내 방에도 없어.
2: 그럼 대체 어딜 간 거야? 아, 다니, 켄켄 현재 위치는?
3: 다니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검색합니다.
1: 어? 켄켄이 위험해.
2: 맞아.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지?
0: 얼른 가보자.
1: 아, 같이 가!
4: 산돌이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5: 캥캥! 만능객 제리!
6: 젠틀맨 제제!
7: 우리 함께 업업업! 레벨업!
5: 캥캥!
1: 나와라, 라이노 크레인, 호클레이! 켄켄, 왜 또 혼자 나온 거야?
0: 걱정했잖아.
2: 다친 데는 없고?
5: 괜찮아.
1: 근데 이건 뭐야?
5: 내 친구. 아이.

0: 이 알에 엄마가 없어서 켄켄이 돌봐주려고 가지고 왔다고?
1: 엄마가 알을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
2: 알이 사라진 걸 알면 걱정하고 있을 거야.
1: 당장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둬야 해.
3: 내가 될게.
4: 내가 될 거야.
1: 조심해.
2: 조심.
4: 여기서 기다리자, 켄켄. 기다려요, 기다려.
0: 아래 엄마는 안 보이는데.
1: 기다려보자.
2: 근데 알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우리 황제 펭귄들은 엄마 황제 펭귄이 알을 낳으면 아빠들이 알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거든.
4: 아빠!
2: 새들도 엄마가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태어나잖아.
4: 나도 품을 거야.
1: 아, 잠깐! 이 알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지만 품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에서 깨어나는 동물들도 있거든.
5: 안전한 곳에 알을 낳아야지.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1: 나도 갈 거야. 영차, 영차, 영차, 영차. 바다로 가자.
5: 바다 거북은 알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물론 걱정도 되지만 그렇게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
0: 우리가 돌봐주긴 했지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지.
1: 그러니까 이 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면 일단 누구의 알인지 알아봐야겠어.
0: 이럴 땐 다니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를 거야. 다니!
6: 다니가 알을 분석합니다. 이 알은 크레스티드 개코의 알입니다.
1: 크레스티드 개코라면 도마뱀? 그럼 알에서 스스로 깨어나겠네.
6: 맞습니다. 다만 알에서 무사히 태어나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합니다.
4: 뜨거워! 뜨거워!
2: 히트를? 무거운데?
4: 기원의 아야? 물 줄까? 물 필요해?
1: 제제! 제비!
0: 물 여기!
4: 마셔, 아야!
2: 알은 켄켄이 돌보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피곤한 거지?
0: 그러게 말이야.
1: 아, 근데 알은 대체 언제 깨어나는 거야? 아, 졸려.
4: 얼른 나와! 나오자고! 하야! 하야! 반가워! 돌봐줘서 고마워, 캥캥! 하이, 뭐이! 부끄부끄부끄!
0: 여기서 놀자!
7: 무사히 태어났구나.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4: 엄마?
5: 그래, 엄마야.
4: 진짜 우리 엄마야?
5: 그래, 아가.
4: 안 돼!
5: 안 된다니. 이 아기는 내 아기야.
4: 내 친구야. 안 돼! 경찬.
3: 경찬!
4: 태어났구나.
1: 크레스트도 개코다. 혹시 이 아이의 엄마?
5: 맞아. 아이를 데리러 왔어. 그런데 켄켄이 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잖아. 켄켄 좀 말려봐.
1: 켄켄이 정말 정성껏 나를 돌봐줬어.
0: 맞아, 맞아.
5: 그랬구나. 켄켄, 내 아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1: 켄켄, 알은 엄마랑 같이 가야 해.
2: 그래, 엄마를 따라가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될 거야.
0: 지금은 헤어지는 게 슬프겠지만 또 만나게 될 거야.
4: 켄켄, 나 멋지게 커서 다시 올게.
7: 정말이야?
4: 우리 둘 다 멋지게 커서 다시 만나자.
7: 거기야, 꾹꾹.
4: 안녕.
3: 잘 가.
2: 다시 나는 연습을 하려나 봐.
0: 알과 멋지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2: 근데 날 수 있을까?
0: 안 되면 또 실망할 텐데.
1: 켄켄, 날았어.
2: 날다니?
1: 내가 아까 봤어. 아마 조금만 연습하면 멋지게 날 수 있을걸.
2: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1: 난 될 것 같은데.
7: 아이고, 날고 말 거야.
1: 레벨 업!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아직은 작고 작지만 알 수 없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호롱호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얘들아,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대답 좀 해보거라. 얘들아,
10: 어? 오, 박사님!
9: 괜찮은 거니? 대체 무슨 일이야?
11: 박사님, 에밀레오가 테리안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9: 뭐야? 테리안들이 에밀레오를 공격하다니. 설마 그럴 리가.
11: 모두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도마뱀한테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9: 뭐? 하타, 지금 뭐라고 했니? 도마뱀이라고?
11: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여긴 또 어디지?
10: 미스테리아 세계에도 이런 대도시가 있었네.
11: 어? 저기 좀 봐. 무슨 일이길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12: 와, 여기 좀 봐. 진짜 왔어.
11: 저기 대체 무슨 일이죠?
13: 세계문화수호단의 타타 맞으시죠?
11: 네? 아, 네, 그렇습니다.
13: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세실?
14: 맞아요, 제가 세실이에요.
10: 저는 쉐기입니다.
13: 저기 여러분은 미스테리아 곳곳을 모험하면서 그동안 많은 몬스터들을 잡고 미스터리를 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아, 저기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은...
13: 그럼 그동안 모험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죠?
11: 글쎄요,
14: 저희는 뭐 늘...
10: 하던 대로 하는 거라서요.
13: 쓸만한 기사가 없잖아. 뭔가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 반응도 좋고 조회수도 오를 텐데. 그럼 혹시 잡은 몬스터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어떤 몬스터였죠?
11: 네? 몬스터를 먹는다고요?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캡처해서 보관하지.
14: 잡아먹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13: 응? 먹은 적이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14: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10: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13: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잘 나왔죠?
11: 언제 사진까지?
14: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10: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이어트 좀 할 걸.
13: 그럼 이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 분의 모험담을 신화 속 영웅처럼 멋지게 써드릴 테니 저희 신문에 세계문화수호단의 광고를 좀 하시죠.
11: 아, 그건 달 박사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14: 광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13: 그렇죠.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11: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저희는 그런 거래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14: 채,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 줄 아나?
10: 그러게, 기사 잘 써준다면 돈까지 요구하다니.
13: 감히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내 제안을 거절해? 내 글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호액한 몬스터를 식용으로? 각종 재난, 세계문화수호단 때문? 과연 수호자인가 침입자인가? 대생물체 드라곤은 악마의 동물인가?
10: 뭐야, 갑자기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11: 대리안들이 엄청 몰려왔는데?
14: 무슨 일이지? 응? 저 팻말 좀 봐. 지금 우리더라 침입자라는 거야?
11: 그러게, 갑자기 왜? 그동안 미스테리아를 보호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0: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거야?
1: 어떻게 좀 해봐.
0: 뉴스라도 찾아볼게. 어? 각종 재난이 우리 때문이라고?
2: 내가 몬스터를?
1: 사진을 골라도 하필 이런 걸.
0: 드라곤에까지. 이 가짜 뉴스들 때문이었어.
2: 파타, 이번엔 또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0: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계문화수호단은 당장 물러가라. 우리는 너희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죄 없는 생명을 괴롭히는 수호단은 반성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1: 가짜뉴스가 빨리도 퍼졌네.
0: 잠깐, 찾았다. 최초의 기사를 작성해서 퍼뜨린 사람.
1: 우리한테 접근해서 기사 써준다던 그 기자잖아.
0: 못 참아.
1: 말도 안 되는 글을 퍼뜨리다니.
2: 당장 가자고.
3: 좋았어.
4: 이거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는데?
3: 그러게요. 우리 말고도 저 녀석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자가 있는 것 같네요.
4: 정말? 그렇단 말이지.
3: 제가 다 찍었죠.
4: 어디? 오호. 이번엔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 없겠는데? 블랑집에 부채질이나 좀 해볼까?
3: 어떻게요?
4: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야. 타타와 일당들, 그들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정했나?
5: 이 정도 규모의 시위대라 아주 효과적이군.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0: 기자님!
5: 네?
0: 마침 사무실에 계셨네요.
5: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뭐 특종이라도 제보하려고 온 건가?
0: 특종은 무슨? 대체 왜 이런 가짜 기사를 쓰는 거죠?
1: 그리고 우리가 뭐 침입자라고요?
2: 몬스터를 잡아먹는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5: 아니 너희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했었잖아.
0: 우리가 언제요?
6: 싱그럽게 생긴 녀석은 또 왜 이래? 당장 떨어져! 위험한 반려동물을 목줄도 안 채우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런 괴상한 괴물이 나한테 바이러스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너희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0: 엄청 빠르다! 세실, 방금 저 사람!
1: 나도 봤어. 분명히 얼굴이 도마뱀처럼 변했었어.
2: 우와, 소름돋아.
0: 정체가 뭐지? 외계인인가? 어?
7: 속보입니다. 드래곤의 시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드래곤의 시가 진 바이러스는 엄청난 속도로 퍼져 많은 시민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괴이한 비상상황에 대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8: 이대로 둬선 안 되겠어. 당장 조치를 취하시오.
2: 네, 알겠습니다.
9: 사둘라.
0: 테리안들이 또 몰려올지도 몰라.
1: 그래, 일단 여길 피하는 게 좋겠어.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저게 뭐야? 세상에, 탱크까지 몰고 오다니.
1: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0: 아저씨, 어서요.
2: 알았어. 야! 우리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려는 거야, 뭐야?
0: 어? 저건...
1: 전투기까지 쫓아오잖아.
4: 다리 꽉 잡아.
0: 그래서 여기에 추락했고 겨우 연락이 된 거예요.
10: 아무래도 그 기자는 렙틸리언인 것 같구나.
1: 렙틸리언이요?
2: 렙틸리언이 뭐예요?
10: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위험한 외계인 종족이야.
0: 근데 다른 테리안들은 어떻게 된 거죠?
10: 강한 힘이나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란다. 렙틸리언은 말과 글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게 분명해.
1: 그 외계인이 기자라고 접근해서 가짜뉴스로 저희를 모함했어요.
10: 모든 괴이한 현상의 원인은 그 렙틸리언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
0: 알겠습니다, 박사님. 어? 시위대가 또 몰려와.
1: 아, 그 렙틸리언이야.
0: 왔어!
1: 확실하게!
2: 해결하자고! 우리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아요!
1: 맞아요! 우리가 아니라 당장 저 녀석을 잡아야 해요!
9: 소용없어! 이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고!
0: 이미 모든 테리안들이 저 렙틸리언에게 세뇌당했어!
9: 세뇌라니? 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을 뿐이야!
0: 렙틸리언, 인간의 탈을 쓴 채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이 파충류 괴물.
9: 연구 많이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말만 믿을걸?
4: 에이, 안 되겠어. 박사님 말씀대로 저 렙틸리언부터 처리하자.
0: 하지만 해리안들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4: 아니, 도저히 못 참아. 쓰시! 대단한 캣!
0: 우와! 테리안들을 버블에 가둬서 렙틸리언과 분리시켰구나!
2: 대단해, 세시!
4: 잘했다!
9: 야!
0: 놓치면 안 돼!
4: 당연하지!
9: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4: 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9: 자, 받아라, 목도리 공격!
11: 오빠!
4: 이딴 거 안 통하거든? 이번엔 안 봐줘!
0: 파충류 외계인 렙틸리언, 우리랑 함께 가자.
4: 다 끝난 거겠지?
0: 글쎄, 언젠가 다시 또 나타날지도 모르지.
2: 레틸리언이 사라지니까 테리안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4: 정말이지, 희한한 일들 투성이네.
0: 원래 미스터리라는 게 증명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레틸리언들도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겠죠?
2: 글쎄, 그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아무튼 가짜뉴스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고.
4: 생각보다 끔찍한 녀석들이었어. 아무래도 앞으로는 렙틸리언들의 움직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
3: 그래도 도레미 경이나 공주님의 위력에 비하면 미미한 녀석들이죠, 뭐.
4: 그건 그랬지?
3: 어?

0: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혹시 이게 인간들이 꾼다는 꿈이라는 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꿈이라.
1: 칸타! 칸타! 또 어디 갔어? 응? 칸타? 나 참 기가 막혀서. 이제 말도 없이 미스테리아에 혼자 갔단 말이지. 이번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칸타, 너 딱 기다려.
2: 어허!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란 말이다! 어휴, 이 답답한 테리안들 같으니 그쪽이 아니라니까!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나?
1: 어허, 이것 봐라! 도레미경에 병간호를 하고 있으랬더니 미스테리아에서 왕놀이를 하고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칸타!
2: 좀 더 위로, 위로!
1: 칸타, 뭐야!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어? 이게? 야, 칸타! 뭐야? 이게? 네가 그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는 또 뭐야? 당장 벗어! 어디서 이딴 거... 뭐해! 벗으라니까! 무슨 모자인데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야? 좋아! 야!
2: 감히 나의 머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저자를 하옥시켜라.
1: 뭐라고? 하옥? 감히 어디서 하찮은 피좀을 주제?
2: 뭣들 하느냐?
1: 아니, 이것들이 이거 안 나? 칸타, 너 나중에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2: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군.

0: 우와, 여긴 나스카의 지상화가 있는 페루예요.
1: 나스카의...
2: 지상화? 그게 뭐야?
0: 맙소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의 거대 지상화를 모른다고요?
2: 우와,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긴 하다.
1: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린 거야? 혹시 여기에 거인이라도 사나?
2: 뭐, 거인? 에이, 설마...
3: 오? 걱정할 거 없단다. 그건 거인이 그린 게 아니거든.
1: 그럼 대체 누가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건데요?
0: 그건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의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그린 거란 설이 있지.
4: 야, 또 잘난 척은? 누가 너한테 물어봤냐고.
3: 그래, 타타가 잘 알고 있구나.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신비한 거대 지상화는 지금의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인 나스카강 유역에서 기원전 200년경 고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란다.
2: 우와, 저렇게 큰 그림을 사람이 어떻게 그렸어요?
3: 하긴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엔 크기가 엄청나긴 하지. 가장 작은 그림이 30m 정도고 큰 것은 400여 미터에 이르기도 한단다. 게다가 차로 그은 듯한 800개 이상의 직선들은 길이가 최대 48km나 되기 때문에 땅에서 전체의 형태를 한 번에 볼 수 없고 하늘 위에서 봐야만 완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
2: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3: 70개가 넘는 동식물을 그린 그림과 300여 개의 기하학 문양의 그림들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란다.
0: 당시엔 분명히 비행 기술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림을 확인했을까요?
3: 나스카인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어.
2: 아니, 그려놓고 보지도 못할 그림을 대체 왜 그린 거죠?
1: 그러게요.
3: 바로 그 점이 나스카 거대 지상화의 최대 미스터리란다. 고대 나스카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큰 그림들을 그렸는지 궁금하다면 너희가 지금부터...
0: 또 중요한 순간에 통신이 끊겼네.
5: 크랑크랑!
1: 드라곤의
5: 크랑크랑!
2: 무슨 일이야?
0: 저 그림은...
1: 우와, 저건 커다란 드라곤의처럼 보이는데?
0: 어? 저건 크라켄이고...
1: 저건 드라큘라...
2: 프랑켄슈타인도 있어.
0: 2500년 전에 프랑 아저씨 그림을 그렸다고? 저것 좀 봐.
2: 저건 칸타 같은데?
1: 블랙마이너, 여기서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6: 오호, 이렇게 완벽한 상태의 나스카 지상화를 볼 수 있을 줄이야. 에? 뭐야, 또 통신이 끊겼네? 잠깐, 이건 모스 부호 같은데. 보아줘. 응? 칸타를 조심해? 누가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지? 혹시... 아무래도 도레미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군.
2: 드리안들이 왜 저러지?
0: 모두 엎드려 있는데요?
1: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란 건가?
0: 뭐야?
2: 왜 그러지?
7: 다이비니, 아위니.
0: 뭔진 몰라도 아니라는데?
2: 누가 아니라는 거야?
0: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라는데요?
1: 뭐? 기다리던 그분?
0: 뭐지?
2: 머리 모양이 꼭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0: 나스카 유적에서 출토된 지배층의 해골 모양도 꼭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2: 이번에 또 뭐래?
0: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고마운 신이 비를 흠뻑 내리게 해주고 떠났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신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비를 내려준다고 했대요.
2: 저런!
0: 그러면서 원래 그림들이 있던 자리 위에 다른 그림들을 채우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그릴 곳이 없어지자 산과 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래요. 그 신이란 사람이 내일까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번 달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대요.
1: 참 못됐네.
2: 뭐 그런 신이 다 있어?
0: 네? 저희도로 도와달라고요? 저희가 저 큰 그림을 어떻게...
2: 에밀레오가 있잖아.
0: 원 모양이 되는데요?
4: 아니 아니 우측으로 더 돌아요.
7: 알았어. 뭐 하는 짓이냐? 누가 감히 나의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인가?
0: 당신은 혹시 칸타?
7: 뭐? 칸타?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좀 거슬리는 이름이군.
0: 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많이 닮으셔서요.
7: 이놈들!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그림에 손을 대다니!
0: 어? 그럼 당신이 이 그림들을 그렸다는 신 맞으신가요?
7: 아, 그렇다. 내가 바로 이 그림들을 그린 그 신이다.
0: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주 실망인데요.
7: 뭐라고? 감히?
0: 테리안들의 그림은 창의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명쾌했던 거에 비해서 칸타, 아니 신께서 그린 그림들은 선만 복잡해졌지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7: 이놈, 하찮은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작품을 논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0: 뭐야?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좋아, 그럼 하타 미니밥을 발사!
7: 이건 뭐 모기가 무는 것 같군. 그런 장난감으로 신을 이기려 들다니!
0: 신은 무슨 신? 엉터리 약탈자 같으니라고!
7: 뭐? 약탈자? 신이라니까! 내가 신이라면 신인 거다.
0: 맞는 헬멧! 낙하산 켜줘!
7: 뭐야, 낙하산? 저런 것쯤이야, 뭐. 용케도 살아났군. 하지만 이번엔 너의 그 요상한 반려동물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겠다. 생긴 것도 요상한 게 감히 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다니. 내가 비를 내리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테리안들을 보거라. 뭐냐? 옳지. 그게 바로 그대들이 기다리던 신의 모습이다.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자, 이 자들은 반역자다.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0: 드라곤의 특수화염 발사!
7: 이게 무슨 짓이냐? 아, 뜨거워!
0: 칸타, 쇠는 불에 약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7: 나는 신이다. 신이라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1: 역시 또 이 자들 짓이었군.
8: 칸타 녀석, 군장수를 또 언제 배운 거야?
7: 이럴 땐 일단 도망가자!
2: 이 칸타 저 녀석!
1: 골렘 주제에 무슨 신이라고!
0: 드라고넷한테 혼났지 뭐!
2: 거대의 미인이라!
8: 뭐라는 거야?
0: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대요.
1: 어! 비 온다!
8: 비가 와서 다행이다!
7: 이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비가 내리다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차! 공주님!
5: 목이 너무 말라. 어? 이 소리는 생명의 비가 오고 있어. 물! 아! 이런!
7: 공주님!
5: 응?
7: 공주님, 괜찮으세요?
5: 누구냐?
7: 아무 말 말고 어서 나오십시오.
5: 근데 너 칸타 맞지?
7: 공주님,
5: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괴상한 모자는 어디에다 버리고?
7: 공주님,
5: 대답해. 너 진짜 칸타 맞냐고.
7: 공주님, 무슨 그런 질문을.
5: 아, 뭐 됐어. 네가 뭐든 상관없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2: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0: 식품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드디어 성공이구나, 칸타.
1: 칸타.
0: 그래, 칸타. 네 이름이 바로 칸타란다.
1: 내 이름은 칸타. 칸타. 칸타.
0: 그래, 칸타.
2: 칸타! 칸타, 이것 좀 봐. 이거.
1: 이게 뭔데요?
2: 네가 좀 봐봐. 뭐라고 쓰여 있나?
1: 파라오께 모든 건강과 기쁨이 담긴 생명의 오일을 바치오니 바라건대 신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소서.
2: 뭐? 생명의 오일?
1: 네, 그렇게 써 있어요.
2: 그 생명의 오일을 찾으면 아빠가 깨어나시지 않을까?

0: 드디어 도착!
1: 웬일로 이번엔 얌전히 도착했네요?
2: 그러게.
3: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응?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1: 와, 정말 신기하다.
4: 책에서 많이 보던 곳이야.
0: 저 피라미드 좀 봐. 뭐 거대한 삼각김밥 같다.
1: 아저씨, 어? 이런 순간에 먹을 걸 떠올리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0: 그냥 그렇다고.
3: 얘들아, 어디서 뭐 하냐니까.
5: 이사님, 창밖을 구경하느라고.
0: 근데 밖을 보니까
4: 피라미드가 보이던데. 지금 저희 고대 이집트에 도착한 거예요?
3: 이집트는 맞지만 고대 이집트는 아니란다.
4: 뭐? 1922년이면 왕가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이 발견된 애 아닌가요?
3: 아주 잘 알고 있구나, 타타. 그래,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된 장소란다.
0: 투탕카멘? 무슨 라면 이름 같기도 하고. 반숙 달걀을 얹은 따끈한 면조리 먹고 싶다.
1: 아유, 맙소사. 내가 졌다 졌어.
4: 죄가저씨, 투탕카멘은 라면 이름이 아니고 미라로 발견된 이집트의 왕 이름이라고요.
0: 뭐? 투탕카멘이 미라라고? 이거 왠지 오싹해지는데.
1: 그런데 박사님, 왜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던 거죠?
3: 고대 이집트인들은 삶을,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어.
4: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1: 그래서요?
3: 그래서 죽고라면 자신들의 영혼이 이집트의 제1신인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 믿었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 무덤에 보관한 거야.
4: 어? 저 상용문자는 무슨 뜻이에요?
3: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야.
0: 꼭 무슨 경고문구 같은데요?
3: 그래, 투탕카멘의 무덤에 새겨진 이 경고문구 때문에 투탕카멘의 저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0: 우와, 저주야?
1: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3: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중 20여 명이 병을 앓다가 죽거나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거든.
0: 20여 명이나요?
4: 정말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3: 그건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피라미드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야.
0: 응? 무슨 일인데 그러나? 가보자고. 에? 뭐야?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뭐? 죽음의 날개가 스칠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이까지 그림 몇 개가 내 일을 방해할 순 없지. 뭐야? 놀랄 건 없다니까. 별일 아닐 걸세. 미라다! 미라가 나타났다!
6: 아, 진짜 웃기네.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무덤을 발굴하겠다고. 안 그래, 칸타? 어? 그만해라.
7: 아, 네.
6: 군들은 쫓아냈으니 투탕카멘이 잠든 곳으로 가볼까나?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
7: 조심하세요, 공주님.
6: 조심하고 있다고.

0: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1: 투타카멘의 저주인가?
0: 벽으로 붙으세요, 공주님.
1: 반드시 생명의 우위를 구해야 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뭐야?
0: 조심하십시오.
1: 이거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0: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뿐.
1: 갑자기 뭔 소리야?
2: 테리언들이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발굴단의 카터 단장님이시죠?
3: 그래, 근데 지금 무덤 안에서 미라가 나왔어.
2: 에이, 단장님도 참. 무덤에서 미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3: 죽은 미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미라가 나왔으니 문제지.
4: 네? 미라가 살아있다고요?
3: 아, 난 이제 망했어. 발굴 투자자 카나방경이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2: 저 혹시 그 미라가 둘 아니었어요?
3: 그래, 둘이었어. 그걸 어떻게?
2: 그럼 그렇지. 인조 미라라. 이거 왠지 냄새가 나지 않아, 타타?
4: 아, 난다. 공주님의 향기가.
2: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어서 가보자.
5: 여기가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구나. 드래곤넷, 뭐 좀 찾았어? 어? 붕대잖아?
2: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플랫마이너, 또 무슨 꿍꿍이지?
4: 아, 공주님은 꼭 백합을 닮았어요. 혹시 백합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사랑이랍니다. 뭐지?
6: 갑자기 왜 이래?
7: 드디어 마지막 약초 하나만 넣으면 신비의 생명의 오일이 완성된다. 근데 약초를 채취하러 간 시종들은 왜 아직 안 와? 어? 뭐야?
8: 아이고, 허리야.
2: 근데 여긴 또 어디지?
7: 너희는 대체 누구냐? 행색을 보아하는 평민들 같은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지?
5: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1: 꽝! 꽝꽝!
7: 날개 달린 파충류라니 놀랍군.
1: 꾸렁꾸렁?
7: 처음 보는 동물인데 박제를 할까? 아니지, 이렇게 희귀한 동물은 미라로 만들어 오시리스 신께 바쳐야겠다.
2: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행한테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9: 어허, 무함하구나. 감히 대제사장님이신 이모탭님께 함부로 말을 건네다니.
5: 칸터잖아.
2: 저 이모탭이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5: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학자이자 건축가, 그리고 천문학자. 아우, 한 일이 엄청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사람이야.
2: 근데 칸타는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7: 그래, 약초는 구해왔느냐?
9: 네, 제사장님. 뭐 하고 있느냐? 시종은 어서 약초를 대령하라.
4: 어? 플랫마이너 공주님!
7: 드디어 생명의 오일의 마지막 단서를 완성했다.
9: 그만 가보거라.
1: 네, 물러나옵니다.
2: 이거 뭔가 이상한데?
4: 플랫마이너 공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1: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배도 고프고.
4: 공주님, 저한테 와플 있는데.
1: 와플? 진짜 맛있어요, 쉥. 아무리 생각해도 칸타 이 녀석 괘씸해. 생명의 오일 때문이긴 하지만 돌아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도레미 왕국의 공주인 나에게 이런 굴욕을.
9: 제사장님, 다 됐습니다. 자, 받으시죠.
7: 오, 생명의 오일이 완성됐다. 드디어 성공이야.
1: 그 생명의 오일은 이제 내 거야.
7: 야! 그래? 이모탭의 방어 마법질이다. 시종 주제, 감히 대제사장인 나 이모탭에게 겁도 없이 덤비다니. 야!
4: 공주님! 잠깐,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생명의 오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7: 플랫마이너 공주?

0: 그럼 너의 부친이 왕이란 말이냐?
1: 네, 그렇습니다. 전 공주님의 시종으로 저의 주인이신 도레미경의 회복을 위해 생명의 오일을 구하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0: 공주인 네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천한 신분으로 위장까지 하다니 그 효심이 기특하구나. 이 생명의 오일이 완성되는 데는 너희 둘의 목도 있다. 내 특별히 이 생명의 오일 한 병을 너희에게 선사하겠다.
1: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생명의 오일.
2: 어서 가자, 간다!
1: 네, 공주님.
0: 마음에 드는 시종들이었는데 아쉽군.
3: 저, 제사장님! 정말 멋지셨어요.
2: 최고예요, 최고.
0: 그래? 그럼 너희도 그만 가봐야지.
3: 네, 제사장님.
2: 죄가저씨.
4: 에밀레오 소환!
0: 에밀레오? 오, 신기한 이동수단이로군.
5: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잘 가라.
4: 플랜마이너 공주님이 그렇게 효녀였다니.
3: 아, 믿을 순 없죠.
6: 아빠, 생명의 오일이에요. 할아버지께 바쳤다는 신비의 약이요. 아빠, 꼭 일어나셔야 해요. 꼭이요, 아빠. 약 드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0: 애들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1: 그러게 말이에요.
2: 하필 폭우까지 쏟아지네. 어? 저기 뭐가 있어요? 이런데 집이 있네?
1: 빈집 같은데?
0: 어, 잘 됐네. 비도 오는데 여기서 쉬었다 가자.
1: 그래요, 캠핑 온 것처럼.
0: 맛난 것도 해먹고.
2: 우물도 있고 부엌도 있어.
0: 먹을 것 좀 찾아볼게. 에밀레오엔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래도 맛있는 식용버섯들이 있을 거야.
3: 세실, 끓일 물 좀 가져올래?
2: 알았어. 금방 떠갈게. 물이 맑은데?
3: 뭐해? 물 가져오라니까.
2: 알았어. 두레박채 들고 가는 게 낫겠지? 방금 뭐였지? 이게 뭐야?
3: 물 가져온다더니 뭐 하는 거야? 불 피워놓은 지가 언젠데? 어? 뭐야? 호지깽인가? 뱀이다!
4: 아빠!
3: 세실!
2: 세실, 괜찮아? 무슨 일인데?
4: 저 우물 안에 피가...
3: 뭐?
2: 피라고?
3: 피가 어디 있다고 그래? 맑기만 한데?
4: 분명히 피였는데...
3: 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어. 쉐가 아저씨는 괜찮으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0: 비도 그치고 달빛도 있으니까 버섯이 잘 보일 거야. 소나무가 많은 곳이니까 송이버섯도 있겠지. 어? 그럼 그렇지. 역시 송이버섯이 있었어. 귀하고 맛있는 송이버섯. 아, 이 정도면 송이버섯 구이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기다려, 세실 타타.
5: 어, 근데 내가 올라온 길이 이 길 같은데 아닌가? 어두워서 헷갈리네. 올라올 때 이런 바위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타타랑 세실이 기다릴 텐데.
6: 멈춰라!
5: 어, 누구세요?
6: 어음, 이놈! 산에 있는 송이버섯을 다 가져가려고?
5: 어, 이런.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6: 뭐, 주인? 나 주인 아니야. 그거 임자 없는 거야.
5: 아이, 몰랐잖아요. 주인도 아니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6: 그냥 재밌잖아.
5: 에이, 아저씨도 참. 그럼 그냥 가져도 되는 거죠?
6: 나랑 씨름 한판 해.
5: 네, 씨름이요?
6: 하하, 그래, 씨름. 힘겨라 쓰게 생겼는데 씨름 한판 하고 가.
5: 아니, 갑자기 웬 씨름? 제가 좀 바쁜데.
6: 그건 네 사정이고, 안 그럼 길 안 내줄 거야.
5: 씨름 해본 지 꽤 오래됐는데.
0: 좋아요, 제가 이기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6: 어디? 저거 보지?
0: 반칙하게 없게요.
6: 반칙이라니 뭔 소리야?
0: 아니, 내 딴소리 하지 마요.
6: 이놈 봐라.
0: 헤헤, 좋네요. 자, 제가 이겼으니까.

0: 전 가도 되죠?
1: 하! 제법 힘께나 쓰는데 한 판 더.
0: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기면 비켜준다고 했잖아요.
1: 응? 글쎄, 내가 언제?
0: 뭐라고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1: 한 판 더.
0: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와, 한 판 더. 나도 오기가 있다고요?
1: 그러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0: 야! 미쳤어!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어떻게 되긴요. 아저씨가 두 번 다 깨끗하게 진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힘이 더 센데 왜 진 거냐고.
0: 씨름은 힘보다는 기술이에요.
1: 뭐 어쨌든 너도 사활을 굶어봐. 배고파서 서 있을 힘도 없네.
0: 비상용 주먹밥인데 어때요?
1: 맛있네. 고마워, 형님.
0: 형님? 에이, 형님은 아니죠. 그쪽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1: 씨름을 이긴 사람이 형님이 되는 거야.
0: 그런가?
1: 응? 네가 형님, 내가 아우.
0: 그래, 내가 형님 아주.
2: 아저씨! 쉑 아저씨! 어디 계세요? 쉑 아저씨!
3: 찾았어? 어딘데? 쉑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4: 크렁크렁.
0: 타타, 언제 왔어?
3: 놀랐잖아요. 왜 이런 데서 주무셨어요?
0: 그게 밤새 씨름을 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
3: 에? 씨름이요?
0: 동생이랑 여기서 씨름하다가. 어디 갔지? 분명히 동생이 여기 같이 앉아서.
3: 동생이요? 꿈이에요. 얼른 가요. 저희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4: 그래요.
0: 이상한 일?
3: 네. 응? 알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0: 우물물이 이상했다고?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3: 저게 뱀처럼 움직였어요.
0: 부직댕이가?
3: 네.
0: 아무래도 너희들 못 먹어서 헛것이 보였나 보다. 내가 캐온 송이로 맛있는 아침 만들어줄게.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4: 네.
0: 예굽지.
1: 형님.
0: 형님이라고? 저건... 여기에 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지? 대체 누가 이런 고마운 일을... 어제 잘 먹었어, 형님? 형님?
4: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0: 그렇게 맛있어?
4: 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0: 그래?
3: 아무래도 전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조금만 더 있자. 이 주변엔 음식 재료도 많고 아직 다들 피곤하잖아. 배불리 먹고 나선 잠도 푹 좀 자고.

0: 횃불 모양의 빛이라.
1: 네.
0: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지?
1: 네, 박사님. 쉐가조 씨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안 오길래 찾아갔는데 이렇게 생긴 빗자루랑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0: 아무래도 쉐크한테 도깨비 친구가 생긴 모양이다.
1: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아니에요?
2: 사람들을 막 공격도 하고요.
0: 너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은 잘못 알려진 게 많아. 일본 오니의 모습이 잘못 전해진 거지.
2: 일본의 오니요?
0: 뭐 이웃나라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니까. 한국의 도깨비는 변화무쌍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사람과 비슷하단다. 난폭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장난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1: 쉐가조 씨가 도깨비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3: 뭐가 걱정이야. 빨리 잡아서 이곳을 탈출해야지.
4: 어때, 내솜씨?
5: 맛있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4: 버터를 살짝 발라서 구운 거야.
5: 버터 맛있다.
4: 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세실이랑 타타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가끔 눈높이가 안 맞는다고 할까.
5: 형님!

0: 내가 혼내줄까?
1: 누구? 세실이랑 타타?
0: 당장 혼내줄게.
1: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걔들은 내 친구들이야.
0: 나도 친구.
2: 아, 너도 내 친구지. 아니, 형님 아우니까 우린 형제지. 의형제.
0: 그럼 다른 소원 말해봐. 내가 들어준다.
1: 플랫마이너 공주님.
0: 쟤도 혼내줄까?
1: 아니. 그게 아니고.
0: 공주도 친구?
1: 그분은 친구는 아니고 적이지. 적인데.
0: 혼내줄까?
1: 아니야. 그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0: 맛있다. 버터, 송이버섯, 구이 맛있어.
1: 세실이랑 타타 기다리겠다.
3: 안녕식.
1: 플랫마이너 공주님.
3: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길래 찾았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네. 와, 맛있다. 마침 배고팠는데.
1: 제가 만든 버섯구이예요.
3: 역시 음식은 쉑이 최고지.
2: 또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공주님.
3: 고마워요, 쉑.
4: 저것들이 이제 공주님 행세를 다 하고 다니네요.
3: 어디 볼까? 이봐, 거기 너. 너 대체 누구야? 감히 허락도 없이 내 모습을 베끼다니.
1: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둘이라니. 너 누구야?
0: 형님!
3: 잘들 논다, 뭐 형님? 그냥 될 수 없지!
0: 형님, 피해! 감히!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3: 저 괴물은 또 뭐야?
0: 괴물이라니! 가만두지 않겠다! 너도! 인간들은 왜 가만히 있는 날 공격하는지.
5: 고분한 도깨비가 휘리로 오고 있어. 어떡하지? 그렇지, 나와라 복조리.
6: 위험할 땐 코가 촘촘한 복조리를 써보거라. 호기심이 많은 도깨비는 복조리의 코가 몇 개인지 세느라고 한눈을 팔 거야.
7: 자, 이것 봐.
0: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 세실,
0: 여덟,
5: 지금이야!
0: 아홉.
5: 알겠어!
0: 이거 뭐야?
5: 최가주씨, 뭐예요?
1: 알았어!
8: 아우야, 미안. 나도 계속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하지만 더 잘된 일일 거야. 왜냐하면 이제 늘 같이 있을 거니까. 우린 의형제잖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똑똑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날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EBS IN 포키젤?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아이스크림 트럭.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단한 이야기.
1: 내가 최고야.
0: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소방차는 접니다.
2: 싸워라. 어차피 최고는 너니까.
3: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님이랑 타방님이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주시겠어요?
4: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4: 첫 번째 소방차는 펌프차였어. 불기성용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끄는 펌프차였어. 두 번째 참가자인 사다리차는 정말 높이 올라가더군.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로 엄청난 소방차가 등장했는데.
5: 뭔 소리 나는데 지금?
6: 무슨 소리죠 이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데요.
2: 선배님, 타방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화계 방수차입니다.
7: 예, 이름이 참 기시네요. 예.
2: 다른 소방서에는 없는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7: 그게 뭐예요?
3: 자, 그럼 무인 파괴 방수차만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보시죠.
4: 저거는 아까 봤던 그 아웃트리거 아닙니까, 저거?
3: 네, 맞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절 사다리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어쨌든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타방아?
6: 맞아요.
4: 우리 또 사다리차 또 봤기 때문에 알지, 그치? 아, 이 정도야, 뭐.
6: 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4: 저, 뭐야? 저 뭡니까, 저거?
3: 앞에 보이는 저것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무인 파괴 방수차의 툴암이라는 파괴 도구입니다.
6: 오, 툴암이구나.
4: 멈춰.
6: 아키님, 툴암에 겁먹으신 거 아니죠?
4: 겁먹기는 가까워, 너무 가까워. 사람께 생긴 했다.
6: 겁먹으신 거 다 알아요.
4: 조용히 해. 그럼 그 툴암을 또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나요?
3: 네, 그러면 지금부터 툴암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지 함께 보시죠.
4: 뭐야? 지금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6: 연기가 나네요.
4: 잠깐만, 이거 연기가 나는 건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3: 무인 파괴 방수차 출동!
2: 너무 멋있어서 반하지 말라고.
4: 툴암이 내려온다.
6: 툴암이 내려오고 있네요.
4: 천천히 내려오는데도 뭔가 너무 무서운데?
3: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 파괴 방수차의 뾰족한 툴 암을 이용하여 공장의 천장을 뚫고 물과 소화약제를 뿌려서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6: 안에 불이 순식간에 꺼졌는데요.
4: 그러니까! 대단하다! 지금 사방이 지금 물로 뒤덮였어, 저 안에가 지금!
6: 대단해요! 소방관분들이 무인 파괴 방수차를 멀리서 조종할 수 있어서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겠어요.
4: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툴암으로 단단한 건물의 벽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을 붓기 때문에 불이 확 꺼지는 거지. 그거 맞죠?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는 최대 높이는 수직으로 21m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3: 네, 맞습니다. 높이 있는 건물도 저 툴암을 이용하면 천장을 뚫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뭔가 웅장하다. 이렇게 불가스 끄고 위로 쫙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용을 보는 것 같은데.

0: 단단하게 올라갔다. 다방아, 그렇지? 어, 저 봐봐. 다방아, 얘기. 다방아.
1: 사다리 차님, 큰 키로 어떻게 좀 해보지 말입니다.
2: 무인 파괴 방수차, 트람 사랑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조용해?
3: 펌프차, 그 잘난 펌프로 다방님 좀 깨워봐.
0: 아유, 다방아 좀 일어나봐, 제발.
4: 다방아,
0: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머, 얘 지금 바람 빠지잖아요, 지금. 어머, 아, 제발. 아.
5: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구급차 얼른 나와주시겠어요?
0: 아, 제발, 야, 바람 빠져요. 아, 이거 제발.
5: 구급차가 도착했으니까 얼른 처치할 수 있을 겁니다.
0: 제발. 왔다, 뭐, 어이구, 깨, 깨, 지금,
6: 네, 네, 잠시만요. 퇴정할게요.
0: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6: 보호당은 잠깐 진정하세요. 설명드릴게요.
7: 아, 예, 알겠습니다.
6: 보호당은 같이 타실게요.
0: 아, 예, 아, 지금.
6: 보호당 괜찮아? 지금 의식이 없어서 제트동 패치 좀 붙일게요.
0: 의식이 없다고요?
6: 네. 초코 한번 줄게요.
0: 초코 뭔데요?
6: 네, 리듬 다시 살아났어요. 현아 괜찮니?
0: 돌아온 거죠?
6: 응, 전기 충격 주고서 지금 살아났어요.
0: 싫다고 해서 미안해 진짜로.
8: 그게 정말이에요?
0: 아, 그럼 나도 없으면 나 외로워.
8: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0: 여기 어디긴 어디야. 너 구해주시는데
7: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6: 여기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0: 아 여기가 구급차?
6: 네.
0: 근데 여기 안이 되게 병원 같네요.
9: 저는 구급차입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까지 데려가주죠. 제 안이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움직이는 침대인 주들 것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약과 도구들을 싣고 있어요. 이 많은 선반과 서랍 안에 잘 정리해놓아서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답니다.
10: 우와, 구급차 멋진데요. 저희가 최고의 소방차를 뽑고 있었는데 참가해봐요.
0: 에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 왜요?
0: 너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 이거 한번 봐봐. 뭔지 모르겠어?
10: 모르겠는데요.
0: 글씨가 거꾸로 써져 있잖아. 대급9911. 저 원래는 119 9대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써져 있다고 지금.
9: 네? 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0: 그래, 지금 이거 잘못 적혀 있는 거 아니야?
6: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적혀 있는 거예요.
0: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요?
6: 네.
10: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너가 또 알려준다고?
10: 거울이 물건을 어떻게 비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1: 니은, 아, 나, 한글 나구나.
10: 맞아요. 나를 거울에 비추면
11: 글씨가 거꾸로 보이네. 구급차 앞에 적힌 글씨처럼 말이다.
10: 맞아요. 이번에는 이 주전자를 비춰볼게요.
12: 주전자가 거울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에 글씨 나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11: 아! 주전자 입 방향이 거꾸로 바뀌겠구나.
12: 맞아요. 거울에 물건을 비추면 물건이 거꾸로 보여요.

0: 알지 누군가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1: 에이, 난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나저나 펌프차, 너 불 정말 잘 끄더라. 나는 사람은 구해도 불은 못 끄잖아.
0: 고맙습니다. 참, 사다리차님, 사다리차님도 정말 높이 올라가시던데요. 덕분에 소방관님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2: 뭘? 무인 파괴 방수차 파괴하는 거 정말 굉장하더라.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넌 날개 없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3: 네가 더 대단해.
2: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4: 얘들아, 그만. 누가 최고의 소방차인지 알 것 같은데?
5: 자, 그럼 왜 불이 난 곳에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한 번에 출동하는 걸까?
0: 서로 도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1: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최고의 소방차, 구급차가 된 거예요.
3: 맞아. 우리 모두 최고야.
2: 최고다. 힘을 모아서 최고다.
6: 아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저는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서.
4: 네.
6: 감사합니다.
5: 조심히 들어가세요.
6: 아유, 근데 또 조선은 뭘 타고 돌아가야 되지?
7: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방차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어. 물과 소화약제를 뿜어 불을 끄는 펌프차. 소방관을 높이 올려주는 사다리차. 단단한 벽을 파괴해서 불을 끄는 무인 파괴 방수차.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구급차까지. 모두가 대단한 탈 것이지만 한 대를 최고로 뽑을 순 없었소.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가 함께 일하기에 최고가 되기 때문이오. 오늘도 위험해서 우리를 구해주고 지켜주는 소방차와 소방관, 구급차와 구급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냐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0: 그리고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그건 사실 요술 부신다.
1: 아니 그럼 내 코가 계속 간지러운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코가 막 커지는 거 아니야?
0: 걱정 마. 그 요술 붓은 붓의 주인만 요술을 부릴 수 있거든.
2: 다행이다.
0: 옛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홍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도는 붓이 없어서 돌멩이로 벽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
3: 이야, 작품이다, 작품! 아이, 크게 좀 그리지!
4: 그러다가 사또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저 정말.
3: 사또님 납시오! 사또님! 갑순네, 세금이 밀렸더라고. 당장 굶어 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5: 됐고, 집으로 가보자고. 돈이 될 만한 귀한 도자기나 폐물이 있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내든가.
3: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세금 내겠습니다.
5: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리고 나, 왜 온 동네에 낙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3: 나 낙서라뇨? 이 정도면 아주 멋진 벽화죠, 벽화. 그림도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조그맣구만.
5: 됐고, 그림을 그릴 거면 붓으로 종이에다가 그리거라. 이런 데다 그리지 말고.
4: 실은 그게 붓을 살 돈이 없어서요.
5: 그럼 그림을 그리지 말든가.
3: 아유, 제 말이요. 한 번만 더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면 혼날 줄 알아라. 가시죠, 사또. 우리한테 빼앗은 돈으로 금은보화를 이만큼 쌓아놓고 산다던데, 저 욕심쟁이 사또. 아유, 근데 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잘만 그렸구만.
0: 하지만 홍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지. 붓은 없지만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 홍두는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
4: 이야, 내가 그렸지만 근사한걸. 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겠지만. 깜짝이야.
6: 그림에 대한 너의 열정과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이 화첩을 선물로 주마.
4: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화첩? 진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6: 그럼. 단, 그 붓은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꼭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만 쓰거라.
4: 좋은 일이요?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지?
7: 아, 꿈이었나.
4: 진짜 붓하고 화첩이? 산신령님이신가? 우와, 나에게도 붓이 생기다니. 어디에?

그림이 실제 꽃이 됐어. 우와, 붓이 요술을 부리네. 그럼 이번엔

0: 홍두는 요술붓을 좋은 일에만 사용했지. 호미가 필요한 사람에겐 호미를.
1: 그림이 호미가 되다니 신기하다, 신기해.
0: 가난한 할아버지에겐 먹을 것을.
2: 고마워.
1: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또 뭐가 있냐?
0: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지.
2: 대단해. 세금 내려면 뭐라도 키워야 하는데, 힘들다. 이 밭을 다 언제 가나.
3: 할아버지, 밭갈개에 제가 황소 한 마리 그려드릴게요.
2: 황소?
4: 홍두야! 아유, 홍두,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5: 이게 그 소문으로 듣던 그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진짜로 변한다는 그 요술보다 아닌가? 자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지금 당장 황금떡이를 그리거라.
3: 네?
0: 여기서 잠깐! 홍두는 황금덩이를 그렸을까?
6: 아까 산신령님이 욕심 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쓰라고 했잖아.
7: 맞아. 황금은 사또가 욕심 부리는 거잖아.
0: 그렇지. 그래서 홍두는 일단 황소를 그렸어.

0: 왔다 홍두야. 가자 이리야.
1: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자 이제 나를 위해서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2: 황금덩이는 그릴 수 없습니다. 이 요술붓은 좋은 일에만 써야 하거든요.
3: 어허! 감히 사또님 말씀을!
1: 됐고! 이리네! 이것도 이리네! 내가 직접 그리면 되지. 황금이 날아든다. 황금이 날아든다. 짜자잔! 근데 그 황금이 어디 있는 거야?
3: 응? 사또, 그 황금덩이가 아니라 똥덩이가.
1: 똥똥똥똥똥. 똥덩이가 왜?
2: 이 요술붓은 오직 저만 그릴 수 있습니다.
1: 어서 빨리 황금을 그리지 않겠느냐?
2: 못 그립니다.
1: 됐고 이전에 당장 가두거라.
3: 네 사또, 당장 가두거라.
1: 물도 주지 마.
3: 예 사또.
4: 그렇게 홍두는 사또에게 잡히고 말았어.

0: 며칠째 밥도 안 줬으니 이제 고분고분해졌을 겁니다.
1: 사또님을 위해서 황금을 가득 그려드리겠습니다.
2: 하겠지?
0: 당연하지요.
3: 어우, 배부르다. 사또님도 만두 드실래요?
4: 홍준아!
3: 아, 배부르니 이제 나가볼까?

0: 그럼 전 이만.
1: 아니 뭐해? 당장 쫓아가서 요술구슬 뺏어와.
2: 아유 내 사또 거기 서라.
1: 거기 서라. 거기 서.
2: 거기 서.
0: 어서 말을 그려서.
2: 너 뭘 그리려고? 사또 제가 뺏었습니다요.
1: 잘했다. 나를 위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되지. 이 요술봇 그냥 없애버리겠다.
0: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그려드릴게요. 제발 품만은.
1: 진짜 다 그려주는 거지? 자, 이겼다. 자, 그럼 아주 커다란 황금떡. 아니지.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왕이면 올카니 아예 황금으로 된 산을 그려줘.
3: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좋아, 그려주는 저 혼을 내주자.
0: 알겠습니다.
1: 어서 그리거라.
2: 사또, 저기 황금산이 있습니다.
1: 그렇구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기 그 바다는 왜 그린 게냐?
0: 아, 그 황금산이었습니까? 아유, 제가 황금산을 황금섬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1: 그래? 뭐 황금산이든 황금섬이든 다 내가 가져버리면 그만. 자, 황금 가지러 가게. 어서 배를 한척 그리거라.
0: 네, 사또님. 그런데 어떤 배를 그리지?
4: 우리가 홍두에게 어떤 배를 그릴지 알려주자.
2: 오, 좋아. 이왕이면 빠른 모터보트.
1: 에이, 아니지. 그럼 욕심쟁이 사또가 황금을 쉽게 손에 넣잖아. 황금섬까지 힘들게 가려면.
2: 그럼 오리배 어때?
1: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그 오리배?
4: 오리배 좋다. 엄청 힘들잖아.
5: 홍두야, 오리배 어때?
0: 자, 그럼 오리를 이렇게 여기에 창문. 자.
1: 아니 이게 오리야? 배야?
6: 처음 보는 배인데.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인데 바람이 없어도 다리만 열심히 굴리면 가는 배입니다.
1: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
6: 예, 사또. 여기로. 하나 둘.
1: 자, 황금섬을 향해. 하나 둘.
6: 사또, 이거 너무 힘들어요.
1: 그러게. 공주야, 이거 너무 힘들다. 바람 좀 그려놓거라.
0: 바람이요? 네, 사또. 바람을 그리고 또 그리고.
1: 오, 간다. 더 빨리 가게. 바람을 좀 많이 그리거라.
0: 바람 많이요?
2: 더 많이 그려라.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더.
1: 빨리.
6: 사또, 바람이 세다 못해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2: 사람 살려.
1: 홍두야, 우리 좀 꺼내다.
0: 싫습니다. 꺼내주면 또 제 요술붓을 탐하시려고요.
1: 말라, 절대 그렇지 않다.
6: 홍두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라도 제발.
0: 더 이상 제 요술붓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때 꺼내드리죠.
6: 약속하게.
1: 약속할게.
7: 약속할게.
1: 할게. 약속. 약속. 약속. 약속. 약속.
0: 약속하신 겁니다.
1: 살았다. 살았다.
6: 사또 너무 무서웠어요.
4: 그렇게 사또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도 요술부술 탐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홍두는 계속해서 요술부술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6: 와, 맛있겠다.
0: 맛있게 드세요.
7: 홍두 최고.
1: 요술부터 최고.
4: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달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뚜뚜마.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으이, 으이, 으이,

야!

Yeah!

Yeah.

No!

Yeah.

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3: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갈리미 모스, 딜로포사우루스, 갈리미 모스, 디플로도쿠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0: 티라노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딜로포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상상에 날 때까지 키가 크고 싶다.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홍. 얼굴엔
3: 순한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톱상어, 귀상어, 고래상어, 백상아리.

있어. 황소상어, 레몬상어, 마귀상어, 황소상어.

백상아리. 레몬상어. 백상아리. 톱상어. 고래상어. 귀상어. 마귀상어. 환도상어. 괭이상어.

범고래. 범고래. 흰돌고래. 일각고래. 폭등고래. 대왕고래. 돌고래. 향유고래. 상어 가족.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지상어. 아기상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0: 문어, 흰동가리, 범고래, 바다거북, 돌고래, 백상아리, 문어, 불가사리, 흰돌고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통키의 아들인 거죠. 제일 말썽꾸러기. 집안에서는 대장처럼 굴어요, 자기가.
1: 할머니 차차부터 손자 해리까지. 고부의 역사상 3대가 함께 사는 고양이 가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가족을 모시느라 집사들은 매일 쓸고 닦고 허리 펼 새가 없다고 하네요.
2: 엄청 잘 허리 나오네.
1: 그런데 집사들에게 청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톱모델 차차의 관리 타임. 우월한 미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데요. 특히나 윤기나는 털은 필수.
2: 아유, 착해.
1: 녀석도 빗질을 즐기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톱스타의 품격인가요?
0: 차차 이제 촬영이 곧 또 잡혀왔고요. 털 관리를 이제 촬영 전까지는 모질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아이 착하다. 하여튼 이렇게 착할까?
0: 모델의 생명은 깨끗한 발톱이니까, 그치? 그래요, 맞아요.
1: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톱모델이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는 차차.
3: 가족 사진이에요?
0: 네, 이건 5년 전에 스튜디오에 이제 밀키, 차차, 그 아들 둘 태어났을 때, 통키소차 태어났을 때 가서 가족 사진 찍으려고 가서 액자까지 만든 사진들인데요. 이때 차차 독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작가님이 고양이가 이렇게 사진 얌전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고양이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한번 생각 있으면 고양이 모델, 전문 모델 한번 도전해봐라.
4: 아니.
0: 대부분 조명부터 해갖고 스태프분들 많을 때는 10분 넘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카메라 앞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제 카메라 특유의 그 셔터음 같은 거 나면 유난히 그쪽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고 촬영 끝났는데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날 오후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차만 보이질 않습니다.
2: 아이고 뚱뚱해서 못 일어나.
0: 차차 어딨지?
1: 결국 집사가 찾아 나섰는데요.
0: 차차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혼자 있을 거야? 딴 애들은 재밌게 노는데 차차도 놀까? 재밌게 놀아볼까? 아니야 싫어 싫어.
3: 차차는 이렇게 항상 혼자 지내요? 이렇게
0: 자는 시간 막 빼고 이런 휴식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어요. 그게 자기가 편한가 봐요.
1: 언젠가부터 고양이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차차. 그 좋아하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 앞에 있으면 그저 멀찍이서 눈치만 살필 뿐 좀처럼 다가서질 못하는데요.
3: 차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1: 아빠 집사의 부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차차의 거리 두기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 고양이들 뒤로 멀찍이 떨어져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5: 아니야, 아니야. 가자. 엄마.
3: 야, 맛있는 거 먹자. 이리 와.
5: 이리 와.
3: 아까 타임.
5: 여기 있지.
0: 좀 보기에도 되게 안쓰러 보이고 사회성이라 그러나 어울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기가 그거를 못하면서 점점 더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돼요.
1: 그런데 이때 해리가 먹던 걸 멈추고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의 목표는 차차의 밥그릇.
3: 해리야. 아유, 왜 차차 거 먹어?

0: 차차 아직 덜 먹었어? 차차 먹어. 마저 먹어.
1: 결국 차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집사.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 안쓰럽게만 느껴집니다.
2: 되게 속상하죠. 물론 다른 애들도 내 새끼지만 특히 이제 차차는 뭐 첫째였고 또 좀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또 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요.
1: 집사들이 차차를 생각하는 만큼 차차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차차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2: 해리 이 새끼 틀을 벗어날 시점부터 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해리가 이제 뺏어먹기도 하고 몸만 닿아도 공격적으로 차차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1: 차차의 거리두기가 손자 해리 때문이라고요?
3: 야야!
1: 아이고, 할머니를 잡는 손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이때 해리가 캣타워에서 쉬고 있는 차차에게 다가갑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던 그 순간.
2: 해리야. 해리야.
1: 느닷없이 냥펀치를 날리는 해리. 놀란 차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2: 해리 일로 와.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 옆에만 가면. 아빠 봐봐. 어?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차차 안 불쌍해? 어? 에이구, 이놈의 자식아.
1: 시도 때도 없는 해리의 살벌한 공격에 차차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릴 정도로 다정한 순둥이 해리. 하지만. 할머니 차차만 눈에 띄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냥펀치를 날린답니다.
2: 그 할머니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냥놀이 대상으로 삼고 차차 털 많이 빠져 있고 막 차차 혼자 도망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점점 빈도가 좀 느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에요.
1: 집사들이 없을 때면 더 심해진다는 공격성. 아니나 다를까? 혼자 있는 차차에게 슬며시 다가간 해리. 일촉즉발의 순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차차가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걸 마침내 폭발시킨 걸까요?
2: 일로 와. 차차 일로 와. 그렇지.
1: 뒤늦게 나타난 집사가 차차를 꼭 안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2: 누가 그랬어? 해리가 그랬어.
1: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네요. 해리야, 그러니까 할머니 좀 괴롭히지 마.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2: 가자. 상을 깔아주세요.
1: 굶긴 것도 아니건만 음식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해리. 집사들의 밥상도 예외가 아니라는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집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채는 해리.
2: 안 돼. 먹으면 안 돼.
1: 해리의 이런 유난스러운 식탐 때문에 집사들은 언제 밥을 편하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포기를 모르는 해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니

0: 야!
1: 어?
0: 안 돼.
2: 야, 완전 새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료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종목 안 가리고 족발, 삼겹살, 회, 심지어 밥 짓기 전에 쌀도 먹어요.
3: 먹을 거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 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앞발부터 뻗고 본답니다.
2: 혼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3: 얼씨구, 그런데 느닷없이 집사에게 몸을 비비는 해리. 너 뭐하니?
4: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쁜 짓 하면 간식 주니까.
3: 집사들의 밥상을 넘보는 선을 넘는 식탐에 할머니 차차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성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
5: 혜리가 예의 바른 고양이가 돼서 가정의 평화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3: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부해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품행제로 혜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6: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탁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네. 아, 여기에는 아비시니안 천국이네요.
7: 네.
6: 아비시니안만 있는데요.
7: 맞아요.
6: 아, 진짜?
3: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이 특징이라는 아비시니안 고양이. 그래서 너희가 모두 개냥이었구나.
6: 이 친구도 덩치가 좀 있는데요?
2: 얘가 제일 어린 애인데 해리예요.
6: 아, 얘가 해리예요?
2: 네네.
6: 근데 호기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2: 아직까지.
6: 오자마자
2: 철이 덜 들었어요.
6: 아, 철이 덜 들었다?
2: 약간 그런 느낌.
6: 철이 덜 든 이 친구가 문제인가요, 지금?
2: 어, 맞아요. 예, 예.
6: 이렇게 아비시니안 대가족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2: 아, 그래요?
6: 네. 일단은 문제 행동들이 있고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영상 보면서 하나씩 환경적인 거 어떤 문제 행동인지 보고 솔루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 알겠습니다.
3: 솔루션을 위해 문제 행동부터 확인.
6: 얘 자는 애 누구예요?
2: 차차.
6: 아, 차차.
2: 혼자.
8: 항상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6: 그런 친구들 있어요.
3: 놀이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있기를 택한 차차. 결국 차차의 밥만 따로 챙겨주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일까?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6: 보면은 애들 다 떠나면 먹거든요.
2: 맞아요.
6: 그거는 얘가 밀려서 못 먹고.
2: 맞아요.
6: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 사회에서 왕따를 나와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상황.
3: 설상가상 손자 해리에게 물리적인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
8: 차차를 좀 괴롭히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6: 차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죠?
8: 7살.
6: 그죠. 이제 중년묘. 네, 지금 됐죠. 40대.
8: 그쵸.
6: 그다음에 해리는?
8: 이제 4살이면
6: 한창 나이 30대 초중반 32살. 그것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다르거든요.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들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뭐 포린 타입, 체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들을 나누는데 이 포린 타입의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좀 가늘고
2: 길어요.
6: 네, 좀 근육질이고 좀 얄쌍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3: 가늘고 긴 체형일수록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6: 기초 체력이 강하고 활발한데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에너지 해소 같은 경우를 잘 풀어주지 못하면 다른 걸로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리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들이 이게 뭔가 자기의 원하는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다 딴 데로 지금 다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3: 에너지 넘치는 해리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식탐도 넘친다는 것. 음식만 보면 돌진. 집사들의 경고도 무용지물이었죠.
6: 어, 냄새를 엄청 맡고 있네.
1: 그렇죠.
6: 네.
1: 기회를 우리가.
3: 낚아챈 음식을 집사에게 빼앗겨도 밥상 주변을 떠나지 않던 해리. 심지어는
6: 보이세요?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치대잖아요. 약간 이제 러빙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액션이 아이가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3: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쓰다듬는 행동을 한 보호자.
6: 안 돼를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죠. 내가 안 돼. 아니면은 왜 이래? 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고양이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6: 저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 크면서 부모님한테 뭘 배우죠?
1: 예절.
6: 예절. 밥상머리 예절. 화장실 교육. 그죠?
3: 품행제로 해리를 예절량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1단계. 참을성 기르기.
6: 이리 와.
3: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이 클리커 교육만 한 게 없다는데요.
6: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약간 움직여. 이동을 하면서.
3: 클리커 교육이란 고양이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보상 훈련.
6: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터치해야 돼. 해리, 해리, 이리 와. 우주 이제? 네, 이제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해리를 앞에 두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면 막 관심 있어 했겠죠. 해리, 기다려. 하고 여기서 있으면 먹는 거를 주도록 할게요. 클릭과 거의 동시에 보상해. 해리 기다려. 기다릴게요. 드세요. 해리 기다려. 한 입 먹을 동안 얘가 기다리면 같이 있는 모습이니까 아유 잘했다. 해리 기다려. 이제 좀 인내심이 또 떨어지겠죠.
3: 기다림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죠.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랍니다.
4: 원래 이미 이제 여기에다 두 발을 올렸어야 돼요. 냄새 맡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뭐 먹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아예 안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3: 집사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는 해리. 우와, 이렇게 의젓하고 얌전할 수가. 너 정말 식탐엉 해리 맞니?
6: 해리야.
3: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차를 향한 공격성. 그래서 준비한 예절량 프로젝트 2단계 공격성 완화하기.
6: 차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리? 해리? 네? 아유, 잘했어.
3: 차차와 가까이 두고 공격하지 않는 클릭, 보상. 이때 포인트는 공격성이 엿보이지 않는 완전히 안정된 순간에 간식을 주는 건데요. 좋은 기억을 심어줘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게 클리커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1: 아유, 잘했네.
6: 잘했어.
1: 해리도 주세요.
3: 그런데 이때 차차가 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해리 앞에 놓인 간식을 주워 먹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는 해리. 처음 보는 광경에 집사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1: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맞댔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원래? 원래 이렇게 수염 근처에 거슬리게 하면 무조건 공격이었거든요.
3: 그동안 해리가 공격성을 보인 이유는 과한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6: 여태까지 간식이나 담요 과정들은 밥을 편하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애들이 약간 뚱냥이도 생기고 먹먹는 친구들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을 주거나 보상을 줄 때도 어렵게 주는 게 필요한데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면 집에 남는 휴지심 있잖아요. 휴지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안에만 이렇게 구부리고 잠시만. 간식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게 좀 던지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7: 그치?
3: 건강하게 에너지도 배출하고 사냥 본능도 충족하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솔루션이네요.
6: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 곳곳 여러 군데다 놔두셔도 돼요. 저런 캣타워 위에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도 숨겨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근처에서 쉬는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끔 너무너무 심플한 장난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잘 놀거든요 지금.
2: 아 혜리도 참을 수 있구나. 제일 좋아하는 식탐도 참고 보상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처처가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전처럼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고 같이 그렇게 이쁘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 본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거듭한 혜리. 그 결과 밥상 앞에서 식탐을 부리지 않는 건 물론 할머니 차차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착한 손자가 되었다네요. 앞으로도 이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지루한 과학, 재미없는 과학에서 구해드릴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네. 야,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야, 사실은 물리 파트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압도하는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만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데요. 재밌고요. 재밌는데 어려워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죠. 바로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리2까지 공부해도 양자역학 안 나와요. 상대성 이론 안 나옵니다. 왜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야, 이걸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점점 인류가 똑똑해지고 있지 않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조금씩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도 일반 상대성 이론, 특상성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대체 뭔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그냥 들어는 봤어. 근데 뭔지는 몰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전기와 자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맥스웰 방정식으로 빛의 정체를 밝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빛, 빛이 과연 뭘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빛의 본질에 대해서는 머나먼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일단 스타트는 인류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가 합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17세기의 뉴턴은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은 입자다. 입자는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알갱이입니다.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도 빛 알갱이가 막 섞여 있어서 여러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갖고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하이언스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있었는데 뉴턴보다는 조금 생소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빛에다가 빛을 쐈을 때 사방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싹 지나가니까 야, 요거는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는 뉴턴의 의견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입자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걸 뒤집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빛은 더 볼 것도 없이 파동이다, 이렇게 논란을 잠재워버린 역사적인 실험이 등장한 건데요. 정말 유명한 실험이에요. 바로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한 이중슬릿 실험. 네, 과학이 생긴 이래로 정말 수많은 실험이 있었는데요. 빛의 이중슬릿 실험은 언제나 레전드 실험으로 손꼽힙니다. 정말 과학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파동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하려면 파동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파동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로폰 막대로 치면요, 한쪽에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막대로 다른 쪽에도 또 파동을 만들어요. 그럼 이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집니다. 보이시죠? 파동의 모양이 어떻죠? 굵어졌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굵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형태가 나타납니다. 두 파동의 범위랑 방향이 같으면 진동이 더 커지고요. 범위랑 방향이 반대면 서로 상쇄돼서 진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파동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파동끼리 만났을 때의 이런 간섭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이중슬릿 실험을 이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한 이중슬릿 실험은 빛을 스크린에 통과시키는 실험입니다. 슬릿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란 틈을 말하는데요. 이 슬릿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중슬릿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가 뚫린 금속 스크린에 빛을 쏴서 뒤쪽의 벽에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벽에는 슬릿 모양 그대로 딱 두 줄의 밝은 선이 보여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진해졌다 흐려졌다 하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인의 머리로는 이게 해독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무늬인지 보자마자 알았어요. 바로 파동의 패턴이죠. 여러분도 아까 저랑 실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물결이 정말 잘 보였던 데가 있고요, 잘 안 보였던 데가 있습니다. 요게 벽에 가서 닿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파동이 강해지는 쪽에는 밝은 줄무늬가 생기고요, 파동이 약해지는 곳은 비교적 어두운 줄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빛이 입자라면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실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 문제는 또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던 빛의 정체가 또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바로 광전효과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광전효과라는 건 금속 같은 물질에 빛을 조이면 금속 내부에서 돌아다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빛을 조이니까 희한하게 전기가 흐르더라,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현상이죠. 토마스 형의 실험을 보면 빛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파동입니다. 그런데 파동이라는 건요, 세기가 세지거나 진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빛을 금속에 오래오래 조여주면 파동의 진동수가 작아도 금속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튀어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도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그게 충분히 돈이 쌓여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빛의 진동수만 충분하면 전자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진동수가 작으면 아무리 빛을 오래 조여줘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파동의 특성만 가지고는 광전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과학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야, 하나를 밝혀놓으면 하나가 설명이 안 돼.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 된 게 아니야.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하는 대사인데요.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약간 가래가 좀 끓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웃지 말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 명의 젊은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희대의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에게 입자의 성질이 있다고만 하면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광전 현상이 쉽게 설명된다고 말했어요. 빛이 그냥 알갱이라면 빛의 진동수가 클 때 이 입자의 에너지도 같이 커져서 금속의 전자를 탁 쳐가지고 내보내는 거다. 마치 당구 치듯이 라는 거죠. 파동으로는 해석할 수 없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광전 효과를 잘 설명한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이론을 저희가 상대성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걸로 상을 받았어요. 왜냐? 아직도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이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은 입자라는 거야, 뭐야? 결론이 어떻게 났나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결국 빛이란 건 파동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입자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빛은 두 가지 다 입자이자 파동이고요. 두 가지 다 아니기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말이 바로 빛의 이중성입니다. 네, 아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여태까지 들었는데 결론을 안 내주잖아요. 그죠? 왜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야? 뭐가 이중성이야? 우리의 뇌는 결론이 안 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 네, 우리는 좀 깔끔한 걸 원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고 그 이상의 무언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현재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빛이라는 건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그나마 최선인 거예요. 네, 무엇보다 이런 이중성을 인정하고 접근을 했더니 나쁘지 않게 자연현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빛의 이중성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혹시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건 아닐까? 그러니까 빛은 입자야? 아니야, 파동이야? 아니야, 둘 다야?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모래 알갱이는 얘? 입자야? 아니? 파동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의 이중 슬릿 실험처럼 아주 작은 전자를 또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는 전자를 이용한 이중 슬릿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 여러분, 전자는 명확한 입자입니다. 빛처럼 얘는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입자로만 알고 있던 전자입니다. 실제로 전자는 우리가 광집게라는 걸로 하나를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입자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파동 특유의 간섭 무늬, 간섭 효과가 패턴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전자도 입자가 아니야? 결국 빛도 전자도 입자와 파동 둘 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 결과를 놀라운 문장으로 한번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이루는 입자들 또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파동, 전자 파동, 그러면 연필도 파동, 고양이도 파동, 여러분도 파동, 나도 파동. 그냥 우리의 몸을 파동의 복잡한 결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인 세상에서만 살던 인류가 입자와 파동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설명이 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세상. 야, 딱딱 맞네. 야, 이게 상식이지. 이런 세상에 살던 인류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 법칙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미시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이 방송 시작부터 저희는 바로 양자역학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아마 양자의 뜻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양자는요, 뭐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할 때 자,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도, 온도 뭐 그런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물리량이에요. 뭐 그전에는 원자나 전자 같은 입자는 따로따로 띄엄띄엄 있어도 속도나 온도 같은 물리량, 뭐 1, 1.1, 1.11, 1.111 뭐 이런 식으로 빈 곳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값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큼직한 세계에선 연속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물리량조차도 미시세계로 들어갔더니 마치 입자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값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연속이고 뭐가 띄엄띄엄 있어?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야, 재밌다? 쉽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축구하는데 잔디가 안 좋아? 좋다고 생각하면 돼. 양자역학, 양자가 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 사진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사진이죠. 양자역학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진입니다. 바로 1927년 10월에 있었던 5차 솔베이 회의 참가자들의 사진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 누구든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에 있는 29명 중에서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걸 알고 보시면 왜 지상 최고의 정모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이 드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처럼 양자 역학과 관련된 지상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5차 솔베이 회의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과학자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라서 코펜하겐 학파 해석, 코펜하겐 해석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펜하겐 학파와 아인슈타인이 격론을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일화가 탄생합니다. 도대체 코펜하겐 해석은 무엇이고 회의장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시 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고전 역학은 물체의 상태나 현상을 정확한 위치나 속도 값으로 딱 찍어서 계산합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있으면 결과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려고 빛을 쏘거나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작디작은 측정 대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관측 행위 자체가 대상의 위치나 운동량 값에 영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관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럴 확률, 저럴 확률 다 따져서 최대한 예측하고 묘사하는 것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 세계는 불확정성과 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자연을 확률로 이해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과학자가 돼가지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과학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네, 정말 말씀 많으신 설명충 닐스 보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도 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는 더 싸해졌겠죠. 그렇게 학회가 끝났을 때 둘의 대결은 보어의 판정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마음도 사실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지금 들어도 난해한 코펜하겐 해석이 고전 물리학 끝물이었던 그때는 정말 더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슈레딩거라는 천재과학자 역시 양자역학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양자역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사고실험까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양자역학 찬성파를 공격하려고 만든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시가 됐어요.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역학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했던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째 별다른 이견이나 오류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양자역학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LED나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양자역학의 산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스마트폰들 정말 조그맣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작은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 지금의 현대사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무방한 거겠죠. 이렇게 현대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양자역학과 함께 다른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이 하나도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아인슈타인의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 덕분에 우리가 길 치여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받았을 때 위성에서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시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간이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거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만 보면 특수가 일반보다도 특수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라서 상대적으로도 단순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온 우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을에서만 전교 1등 해. 이거 쉽겠죠? 근데 전 세계 전교 1등 해. 전 세계 1등. 이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만 내가 1등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무슨 내용인지 그나마 정말 심플한 입문용인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하는데요. 하나는 갈릴레이가 말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조그만 통통배, 멀미도 좀 나고 내가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배 말고 유유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커다란 크루즈선 같은 걸 타고 있다고 칩시다. 배가 좌회전도 안 하고 우회전도 안 하고 일직선으로만 쭉 움직여요. 그런 배 안에서 내가 식사도 하고 복도도 걸어다니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했다고 칩시다. 그때 작용하는 물리 법칙이 배가 멈춰 있을 때랑 다를까요? 아니죠. 아마 상상만 해보셔도 선실 안에서는 배가 멈췄는지 움직이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적어도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조건은 뭘까요? 바로 빛의 속력은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리게 보이거나 빠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의 속력과 관련해서 엘버트 마이클슨과 에드워드 몰리라는 분이 마침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빛의 매질을 찾아내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매질이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물결이라는 파동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소리라는 파동 어떻습니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그런데 빛은 어떨까요? 빛은 진공에서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야, 매질이 뭐 공기는 아닌 것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가상의 매질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클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으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빛의 매질은 없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좀 배를 타고 가더라도 파도가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배가 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에테르라는 게 있으면은 빛이 좀 빨리 가거나 느리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에서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 원하던 에테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실험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못 찾았다.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 실험이 오히려 물리학적으로는 엄청난 성과가 됐고 결국 두 분이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십니다. 앞에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늘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관찰자마다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공간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이론이죠. 각종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정말 너무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해서 시간과 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 빛의 속력이 어디서나 같다는 대전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력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속력이 같다고 한다면 시간이나 거리 중 하나의 값이 달라졌을 때 다른 값도 필연적으로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가 딱 고정됐어. 그럼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간 지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위로 쏜 다음에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관찰한다고 칠게요.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은 우주선의 높이만큼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요. 빛이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이동해서 우주선의 높이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겠죠. 그런데 빛의 속력은 우주선 안에서 보든 우주선 밖에서 보든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긴 거리를 더 긴 시간에 걸쳐 갔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속력이 같으니까 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럼 시간도 길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길다. 즉 더 느리다는 것이죠.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길이도 시간처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어떤 별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느리게 흘러가겠죠.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자기가 느려진 게 아니라 바깥의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게 됩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지구에서 별로 이동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면 거리도 줄어듭니다. 즉, 우주선 입장에서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수축되는 것이죠. 이걸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시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화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예시로 든 우주선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 V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물체 속력은 대부분 빛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느리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저런 현상을 체감하긴 힘든 겁니다. 시공간 개념을 뒤바꾼 특수상향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쯤이 지난 후에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중력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니까 사과가 떨어지고 지구와 달은 서로 잡아당기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뭘 끌어당기는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저 시공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주의 시공간을 스타킹에 한번 비유해보자 이겁니다. 질량이 큰 천체가 넓게 편 스타킹 위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죠? 스타킹이 푹 패이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작은 천체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푹 패이는 정도가 덜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우주의 시공간이 스타킹 같다는 건 아니에요. 3차원 공간의 왜곡을 묘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량이 큰 천체 때문에 이 왜곡된 공간, 스타킹으로 만들어진 이 면이 푹 파였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다가온다고 칩시다. 그 물체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푹 파놓은 그 구덩이를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서 천체 주변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를 천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시공간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흐를 뿐입니다. 뉴턴의 중력은 지구에서 문제가 없어요. 물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우주로 나가면요.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진다. 뉴턴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기려면 질량이 있어야 돼요. 즉, 질량이 없는 물체는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빛이 만약에 중력 영향을 안 받는다면 뉴턴이 맞죠. 왜냐?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빛이 중력에 맞춰서 휩니다. 즉, 시공간을 따라 휘는 거죠. 빛이 휘는 걸 실제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게 밝혀졌죠. 그때 뭐 신문에 막 대서특필 됐어요.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 아인슈타인이 승리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빛은 직진 운동을 하는데요.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크게 왜곡된 공간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따라 운동할 겁니다. 본의 아니게 아인슈타인 말대로 휘어져서 더 긴 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빛은 항상 속력이 같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 시간도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질량이 말도 못하게 극단적으로 큰 천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천체 때문에 시공간이 엄청나게 푹 패였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느리게 흐를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패여서 빛조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조차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0: 뭐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 현상을 설명하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과학의 근본 물리학 첫 번째 시간 뉴턴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 아인슈타인까지 숨가쁘게 달려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공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자 이야기와 함께 주기율표 그리고 화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과학세포를 되살리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번에 걸쳐서 물리를 속성으로 배워봤는데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도 이렇게 진도를 빼지 않는데 저희가 정말 광속으로 불변하는 빛의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많죠?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잘 돼서 시즌2 가면은 자세히 할게요. 네, 오늘 원자를 기점으로 물리학에서 한번 화학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학의 뜻 혹시 아시나요? 한자로 될 화자.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데서 착안한 번역어인 거죠. 영어로는 chemistry인데요. 이 단어는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미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집니다. 굴러다니는 흔한 금속들 가지고 귀한 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가진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연금술이죠. 물론 실제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것저것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연금술은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연금술과 관련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산업이랑 밀접한 게 화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화학 제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학을 좀 공부하면 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1년 뒤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고 그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문명과 지식들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남길 것 같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멈추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천체 움직임이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좀 유명한, 네, 조금은 아니고 정말 많이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통상 인만이 형님이라 불리는 분인데 현대 물리학에서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천재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한마디는 바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네, 뼛속까지 과학자죠. 저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죠, 일부러. 이분은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과학에서 원자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는 것, 물질을 이루는 최소단위는 뭘까? 이건 오랫동안 과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도 많이 밝혀졌지만 그전까지 원자는 오랫동안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원자,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원자도 있고요. 원소도 있고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 분자 뭐 이런 단어들을 정말 들어보셨을 텐데 복잡하고 구분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개념, 이 자리에서 싹 잡아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야,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알갱이, 원자에 도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원자라는 말은 영어로 아톰인데요. 아톰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는데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쟁쟁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사원소설, 세상 만물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원자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 건 그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19세기 초에 존 돌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모든 물질이 더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거와 달리 그냥 뇌피셜은 아니었어요. 돌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데모크리토스 이후로 2000년 동안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선분비의 법칙 같은 과학적 법칙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칙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셀수 있는 원자의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을 맞춘다던가, 뭔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던가, 이거는 하나하나하나하나 카운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네? 와, 좋다. 이걸 하려면 셀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턴은 만물이 역시나 셀수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같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작은 거니까, 작아지면 엄청나게 작은 공 모양이 되겠지,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이 100년 정도 쭉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실험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공관 안에 특정한 금속으로 음극, 양극을 두고요.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빔이 쭉 나갑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금속 안에 있을 무언가가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음극선입니다. 음극에서 나오니까 음극선이구나 라고 심플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 과학자들은 대부분 음극선을 그냥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톰슨은 음극선을 그냥 광선이 아니라 입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야, 모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게 톰슨은 새로운 관점으로 음극선을 연구하다가 음극선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우선 어떤 금속으로 실험해도 결과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음극선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하는데요. 경로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대면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다시 말하면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또 음극선의 경로에 바람개비를 두면요,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게 질량이 없다면 바람개비가 돌아갈 일이 없겠죠. 음극선에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속에서 뭔가 음극선 형태로 나왔다. 그런데 그 무언가는 음전하를 띠고요, 질량을 가졌다. 굉장히 가볍겠지만요, 이렇게 됩니다. 음전하를 띤 굉장히 작고 가벼운 입자. 뭘까요? 저랑 이미 네 번에 걸쳐서 물리학을 함께 하신 분들, 물리학으로부터 생존하신 분들, 아마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톰슨이 발견한 그 입자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극선이 사실은 곧 전자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전자라는 이름을 아직 안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음극선의 성질을 정리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극선은 음전하를 띤 작은 입자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었죠. 그런데 얘네가 원래 들어있던 금속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어? 전기적 중성이면 전기적 중성이 뭔가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슨은 원자가 아마 단단한 공 모양이 아닐 것이다. 예. 왜냐? 음전하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띤 푸딩 같은 형태의 작은 질량을 가진 음전하의 전자가 건포도처럼 콕콕 박힌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원자 전체는 중성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 푸딩에 건포도 박혀 있으니까 건포도만 나온 거예요. 보통 과학이 어떤 논리나 사실로만 이루어진 냉철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설이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과학에는 정말 기발하고 새로운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작은 입자를 찾아내겠다고 실험을 설계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지니까 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톰슨의 원자 모형, 푸딩의 건포도 전자가 꽂혀있는 그 모형, 이게 불과 10년 만에 새로운 모형으로 세대 교체가 됩니다. 톰슨의 제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갈아치운 건데요. 그 제자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어니스트 러더퍼드입니다. 정직한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한 실험도 너무 대단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휴지 조각에 대포를 쐈는데 튕겨 나온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 사실 휴지 조각에 대포를 쏘면 튕겨 나오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충격을 안겨준 실험이었죠. 실험을 설명드리면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금박에 쏩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의 한 7,000배 정도 되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대포죠, 대포. 네. 만약 톰슨이 생각한 대로 원자가 양전하를 띤 푸딩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모양으로 생겼다면은 알파 입자를 쐈을 때 대포가 나가니까 그냥 직진으로 금박을 통과할 거라고 가정을 하죠. 즉, 대포가 푸딩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그냥 통과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문제냐? 뜻밖에도 금박을 통과하지 않고 튕겨 나오는 입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90도 큰 각도로 휘어서 튕겨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러더퍼드는 원자 안에 아주 작은 영역에 원자의 질량 대부분이 몰려 있는 뭔가 작고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원자핵입니다. 러더퍼드가 탄생시킨 원자 모형은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푸딩의 건포도가 아니라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중심에 딱 있고요.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도는 모형입니다.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 원자 모형도 최종이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 러더퍼드가 스승인 톰슨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처럼 러더퍼드의 제자인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 모형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설명 중 닐스 보어, 양자 역학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낯익으시죠? 보어는 원자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자가 원형의 궤도 위에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론상으로 특정한 전자의 궤도를 가정한 거죠. 마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전자가 원자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얘네가 돌고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럴싸하죠. 이 전자의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전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해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궤도를 알려면 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이 전자를 측정하는데 파동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얘 위치를 재려고 촘촘한 파동을 쏘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이제 움직여버려요. 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측정하려고 하면 이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의 오차가 늘어나요. 근데 또, 아, 그럼 어떻게? 안 움직이게 좀 널널하게 쓰자. 널널한 파동을 쓰면은, 네, 위치 오차가 늘어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오차 이내로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위치와 운동량. 언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주장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야, 그 당시에 측정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이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측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게 바로 과학인 거죠. 보어도 하이젠베르크랑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원자 모형은 이른바 구름 모형입니다. 달라졌죠? 원자핵 주변에 정확히 전자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가 있을 확률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불확실하다는 거야. 불확실하니까 그냥 확률을 무수한 점으로 표현해 찍어보면은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있는 이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나 지금이나 원자는 딱히 달라진 게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는 과학의 노력이 이런 원자 모형의 변화로 드러나고 우리를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고 있는 거죠. 원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자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바뀐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단지 학교에서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한 과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뜻깊은 여정, 세상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소는 원자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원자가 물리적인 원자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라면 원소는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감안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바구니에 다섯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치면 사과 원자가 다섯 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과 원소 다섯 개가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소는 실제 입자가 아니라 개념이라서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구니에 사과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뭐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 물질의 성질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H2O 기억나시나요? H2O가 뭐죠? 물이죠. H2O는 물 분자입니다. H는 수소 원자고요. O는 산소 원자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 겹쳐지면서 물의 특성을 갖는 물 분자 한 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특성 있잖아요. 투명하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뭐 라면을 끓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원자 단위에선 없습니다. 수소로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까? 산소로 끓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분자가 돼야, 물 분자가 돼야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산소 분자는 뭘까요? O2입니다, O2.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산소 원자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산소의 성질을 띤 산소 분자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개념입니다. 또 유명한 원소 기호들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Mg 뭐죠? 마그네슘. Ca 뭐죠? 칼슘. Gn 뭐죠? 아연. 자, 본의 아니게 영양제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주기율표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립의 부흥탄 질산플레 아시죠? 그런데 원소 외우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주기율표가 뭔지는 제대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외우라니까 외운 거야. 주기율표가 뭐고 왜 생겼는지 이번에는 원소, 원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기율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너무 익숙하시죠? 이과 출신이면 더 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물질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합쳐져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과연 세상엔 원자가 몇 종류나 있을까? 이 118개의 원소 중에서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서 발견한 원소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주기율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1869년에 러시아의 화학자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소를 표로 정리하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원소를 깔끔하게 정리만 한 건데 놀랍게도 주기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멘델레예프는 어릴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밤새 카드 게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비몽사몽 강의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카드 게임을 제안합니다. 종이로 만든 카드에 원소의 성질과 질량을 적어놓고 학생들한테 규칙성을 찾아서 한번 배열해 보라고 주문을 한 거죠. 카드 게임에 자신 있던 학생들이 카드 배열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멘델레예프도 답을 모르고 시킨 거예요. 교수님도 학생도 답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멘델레예프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고민했던 원소의 규칙성이 반영된 주기율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기본 틀이 돼요. 얼마나 주기율표에 몰입을 했다면, 그 주기적인 특성에 몰입을 했다면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꿈에 뭐가 나와서 와, 꿈이 나에게 알려주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에 뭐가 나올 만큼 내가 현실에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꿈에 등장할 정도로 노력한 멘델레예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멘델레프가 원소 질량으로 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간간이 나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멘델레프가 연구하던 때는 세상에 알려진 원소의 개수가 60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는데 전체 카드가 아니라 분실된 카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카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분실된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비워놓은 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멘델레예프가 확실히 클라스가 있는 거는 빈 칸을 만들어놨어요. 억지로 이걸 채우지 않고 빈 칸에 들어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 빈칸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요 칸에 들어올 원소는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야,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 원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저마늄입니다. 아마 저마늄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어도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친근하실 거예요. 팔찌 아시죠? 말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과학 교과서에 있던 용어들이 요새 제법 바뀌었습니다. 야, 사실 저도 이거 너무 몰라요. 왜냐면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라 익숙해져 있거든요. 2005년에 기존의 독일식이나 일본식으로 명명됐던 교과서 용어들을 미국식으로 교체해서 그런데요. 야,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게 요드. 이젠 아이오딘이라고 표기합니다. 또 부탄가스, 메탄가스 할 때 이 부탄, 메탄도 이제는 뷰테인, 메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름이 귀여워졌죠? 더 많은 것들은 검색해보시면 또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맨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영국의 헨리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보완합니다. 모즐리는 원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표를 정리합니다.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 핵도 사실은 그냥 둥그런 공 모양이 아닙니다. 쉽게 도식화를 하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달라붙은 형태입니다. 아까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원자 핵이 양전하를 띠게끔 하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의 질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소를 예를 들면요. 수소는 중성자도 없이 양성자 하나로 원자 핵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맨델레프 주기율표상 1번이었습니다. 모즐리 기준으로 해도 양성자 개수가 하나라서 1번입니다. 참고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얼마나 가볍냐면요. 너무 가벼워서 지구 중력에 매여 있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원자 번호 2번인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륨 풍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4분의 3은 수소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그럼 이제 모즐리가 기여한 현대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수소, 양성자 1개, 2번 헬륨, 양성자 2개, 3번 리튬, 양성자 수 3개, 이런 식으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번호가 정해집니다. 또 보시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이 7개고요. 세로줄이 18개가 있죠. 가로줄을 주기율표 할 때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그런데 표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하죠. 굳이 줄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줄인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전자 껍질이 뭐냐면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수소랑 헬륨을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한 개고요. 두 번째 줄 리튬이랑 네온을 또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세로 줄인 족의 기준은 뭐냐? 원자의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다른 원자랑 화학 반응을 할 때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원소끼리 세로 줄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기도 하고 예외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원자가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원자랑 원자가 만나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먼저 만나기 때문에 바깥쪽 전자 껍질에 속한 전자들이 화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겁니다. 족이라는 이름도 보통 동족, 같은 족에 속한다 할 때처럼 서로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주기율표를 자세히 보시면 또 특징이 있어요. 색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은 색부터 보시면 거의 80%를 차지하는 원소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과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원소들은요, 바로 금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80%가 금속 원소예요. 야, 많죠, 금속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색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일 적은 건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원소입니다. 금속, 비금속보다 준금속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규소나 저마늄 같이 반도체에 쓰이는 원소가 대표적입니다. 또 보시면 금속 원소가 왼쪽에 모여있고 중금속, 비금속이 또 오른쪽에 모여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로로 모아놨다는 게 아마 색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 그리고 주기율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연 상태 세상을 인간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규칙성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예외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주기율표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건 그동안 쌓여온 지식 중에서 제일 최근의 지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결말이 열려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결말이 또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새로운 결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복 시청하세요. 계속 보다 보면 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화학 두 번째 시간. 원소와 원소의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과학의 재미를 심폐소생시킨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화학에 들어갔죠. 원자와 주기율표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상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입자가 뭐냐? 이거는 사실 물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가장 작은 입자를 밝혀내는 거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한다면 화학은 이런 입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세상을 구성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원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원자랑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다른 물질을 잘 태우고요. 수소는 잘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태우고 잘 타는 이런 둘이 만나서 전혀 생뚱맞게 물이 돼요. 이런 경우 많겠죠. 강한 독성이 있는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무서운 놈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소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서로 교환하고 합치면서 전혀 새로운 성질의 분자를 만들고 물질을 이루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샤프심이랑 알루미늄 캔이 있는데요. 샤프심은 힘을 주면 이렇게 쉽게 부러지죠. 하지만 알루미늄 캔은 힘을 주면 부러지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아, 샤프심은 원래 좀 딱딱한데 약해서 잘 부러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알루미늄 캔도, 야, 캔은 원래 이건 부러지지 않고 잘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네,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과학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를 이루는 원자 그리고 원자의 결합 방식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물질이 탄생하는 화학 결합의 마법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나본 주기율표를 다시 꺼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18번째 세로줄. 여기 모인 원소들이 18족 원소들입니다. 얘네는 전부 비금속 원소들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체입니다. 헬륨가스 생각해보시면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맛도 없죠. 여기 속한 다른 원소들도 비슷합니다. 이 18족 원소들을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비활성이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결합을 잘 안 하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원소들을 하나씩 보면 헬륨 빼고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속한 전자가 모두 8개입니다. 원자가 희한한 게 이렇게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꼭 그래야 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일 바깥쪽 전자가 8개인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죠. 문어 다리 8개입니다. 옥타곤, 팔각형이죠. 이렇게 영어에서 옥트가 들어간 단어들, 숫자 8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8을 의미하는 어원이 같기 때문인데요. 옥텟 규칙도 그렇게 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제 생일도 8월이거든요. 역시 8이 좋습니다. 사실은 더 심화 단계로 가면은 꼭 8개가 아니어도 원자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숫자 8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안 하고 규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 용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18쪽에 속한 원자들처럼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되게 만들고 싶은 원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전자를 주거나 받아서 바깥쪽 전자 개수를 8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죠? 네, 8인승 열차인 거야. 그러면은 5명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3분 오신 분, 3분 오신 사람 계세요? 그럼 3명 또 태우잖아요. 왜냐? 8을 맞춰야지 깔끔하잖아요. 네, 이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8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다시 말해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었던 원자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래 원자랑 구분해서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 새로운 개념인데 너무 익숙하죠? 이온이라는 말은 아마 이온 음료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온 음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짜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슘을 섭취하면 얘들이 몸속의 수분에 녹아서 양이온 상태로 몸을 돌아다니거든요. 운동을 하면 이런 애들이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이온 상태로 보충해주면 몸을 빠르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나온 게 이온 음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트륨, 칼륨, 칼슘, 양이온이었죠. 전부 금속 원소입니다. 영양제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금속이에요, 금속. 일반적으로 이런 금속 원소들은요, 원자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나트륨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 11개가 궤도를 따라 돕니다. 안쪽에 2개, 8개의 전자가 있고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개죠. 나트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금속 원소들도 일반적으로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옥텟 규칙대로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를 8개로 맞추려고 하면 전자를 더 가져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가 다른 원자를 만나면 이렇게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금속 원소가 그렇다면 비금속 원소는 어떨까요? 비금속 원소는 반대입니다. 나트륨이랑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 염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남자 개수가 7개입니다. 8로 맞춘다고 치면 밖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오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전자 한 개를 얻어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염소 원자가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 하나를 가져왔으니까요. 다른 비금속 원자들도 같은 이유로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이 재밌는 걸 중고등학생만 의무교육 받을 수 있고 어른이 되면 못 배운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어른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까먹은 겁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까먹은 겁니다. 네, 어쨌든 아쉬워하지 마시고 까먹은 걸 다시 배운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자들은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8개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금속 원자는 바깥쪽 전자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8개를 만들려면 전자를 그냥 내보내는 게, 버리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음전하인 전자 개수가 줄어드니까 양이온이 되더라. 비금속 원자는 바깥쪽의 전자 개수가 적당히 많다 보니까 그냥 전자를 데려와서 8개를 맞추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더해지니까 음이온이 되더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을 배우실 준비가 다 되신 건데요. 원자의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둘째, 금속 원자가 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셋째, 비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개입니다. 네, 뭔가 약간 소개팅하는 느낌이 나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물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 뭔가 서로 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아까 분명히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 됩니다. 윈윈이죠? 그런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런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온끼리 더해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이온 결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금인데요. 소금, NaCl은 금속인 나트륨 원자와 비금속인 염소 원자가 이온이 돼서 결합한 겁니다. 또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 칼슘, 베이킹 파우더 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 대리석의 주 원료가 되는 탄산칼슘도 이온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딱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화학적으로 끊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온 결합한 화합물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어지간한 높은 온도가 아닌 이상에는 결합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대부분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의외로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기도 해요. 덩어리 소금 같은 거 부서지는 거 상상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냥 툭 치면 부서지잖아요. 이온결합, 끈끈한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근데 왜 물리적으로 건드리면 부서지냐? 이온결합한 화합물은 원래 양전하, 음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긋나지 않게 딱 들어맞아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힘을 가해, 그러면 이온 배열에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딱 한 칸 밀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옆에 위치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석이 밀어내듯이 강하게 반

바로 부서져. 와해 된다. 이런 거죠.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양이온, 음이온끼리 서로 안정적으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괜히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분필이나 석고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전기 안 통하죠? 네,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물에 녹이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체로 된 소금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거 어릴 때 실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체 상태 이온 결합물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분리되거든요. 그리고 물 분자한테 둘러싸여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금속이랑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이온 결합 말고 금속 원자랑 금속 원자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속이랑 금속이 더해지니까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둘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전자를 데려가려고 안 합니다. 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야, 너도 전자가 있어? 우리 어디다 버리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다른 금속 원자에 가서 달라붙는 대신에 금속 양 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금속 원자끼리 만나면 이런 자유전자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떠도는 겁니다. 수많은 전자가 양이온 사이를 채우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를 이룬 것 같다고 해서 전자 바다라는 어찌 보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또 탄생했습니다. 이 전자 바다와 금속의 양이온들이 서로 정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금속이 되는 겁니다. 금속 물질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이렇게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속의 특징이 이렇게 원자 단위에서 설명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또 금속의 특징을 보면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렸을 때 부서지지 않고 얇아지면서 늘어나는데요. 아까 덩어리 소금처럼 이온 결합한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부서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금속 결합한 물질은 부서지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금속 양이온들의 배열이 달라져도 자유전자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없이 결합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심은 부러지고 알루미늄 캔은 부서지는 대신 찌그러지는 이유가 다 이런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죠? 전기가 잘 통하고 두드리면 늘어나는 것 말고도 대부분 반짝반짝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생기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이 그림, 처음 보신 분 아마 안 계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 내에서 빛의 진동수가 많으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작으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들이 있는 거죠. 맨날 배워도 파장이 짧은 게 빨강인지 긴 게 빨강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긴 게

게 빨강, 짧은 게 보라색입니다. 자외선은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좀 위험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제까지 발라가면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적외선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적외선 치료받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이어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치료를 받으면서 아 역시 가늘고 길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약간 외워지실 겁니다. 금속의 광택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짙은 노란색 광택을 띠고 있죠. 은은 은백색이고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이 납니다. 이렇게 광택이 생기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들이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반사랑은 다른데요. 자유전자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탕 튕겨내는 게 아니라 한번 먹었다가 뱉는 거예요. 빛의 파동이 금속에 닿으면 그 에너지를 받은 자유전자도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진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금속 광택이 은백색으로 보이는 것은 금속의 자유전자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빛의 긴 파장부터 짧은 파장까지 다 구현해서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이 다 합쳐지면 빛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금 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은에 있는 전자들보다 느려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만큼 진동할 수가 없어요. 초록색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바로 아래 있는 색, 진동수가 더 적어도 되는 색이 뭐죠?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금의 광택이 노란색인 거예요. 구리가 빨간 광택인 건 자유전자가 그만큼 진동을 못한다, 빨리 못 움직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온 결합이랑 금속 결합을 보면서 물질이 가진 성질이 왜 생겼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의 결합만이 남아 있습니다.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과는 다르게 비금속 결합이라는 직관적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비금속 원자들이 만나는 상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금속 원자들끼리 만나면 금속끼리 만났을 때랑은 다르게 두 원자가 서로 전자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야, 전자가 완전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전자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찾게 되는 거죠. 수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데요. 수소 원자 하나가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이렇게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공유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두 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보다는 어려워요. 수소와 수소가 합쳐지거나 산소와 산소가 합쳐질 때는 같은 원자가 합쳐지니까 생긴 것도 대칭적으로 좀 심플한데요. 서로 다른 비금속 원자가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상 이렇게 합쳐질 때는 결합력도 강해지고 생김새도 복잡해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자가 만난 상황을 보면요. 둘 중 하나에게 전자가 더 치우치기가 쉬워요. 물 분자를 예로 들면 H2

오니까 수소원자 두 개랑 산소원자 한 개죠. 그런데 산소원자가 수소원자보다 전자를 더 잘 끌어당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산소원자 쪽에 치우친 모양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요.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알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은 그냥 순수한 원소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인류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워준 게 18세기 말 프랑스의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입니다. 최초의 물분해 실험을 해서 물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라는 걸 밝혀냈죠. 하지만 라부아지에도 결합의 형태까지 밝힌 건 아니었어요. 공유결합이라는 건 20세기 초에 미국의 길버트 뉴턴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유명한 라부아지에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야, 늦게 태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식 누적에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배우면 늦게 태어난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배우실 때는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앞에 과학자들이 다 세이브 해놨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가 아니라 한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 세이브해놓은 파일로 시작해라는 거니까. 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좀 복잡해도 즐겁게 배워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는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 가장 많습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지구의 공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 질소 분자도 역시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바다와 우리 몸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도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도 역시 공유결합을 통해 형성된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 중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결합 방식 중에서 공유결합에 의한 게 많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일 심플한 분자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분자 구조는 대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의 분자를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물질의 분자 구조일까요? 예, 약간 부엉이처럼 생겼죠? 정답, 카페인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커피 마시면 부엉이처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매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물질일까요? 정답, 여러분이 자주 입으시는 옷 중에 면 소재 있죠? 바로 면의 화학적 구조입니다. 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면이 이렇게 복잡한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원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산화규소나 산화나트륨이 주 성분이 되는데요. 이산화규소는 규소랑 산소가 합쳐진 것으로 공유결합을 한 화합물입니다. 산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산소가 합쳐진 거니까 이온결합을 한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원자들이 화합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결합부터 금속결합, 공유결합까지 원자가 합쳐져서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피부나 여러분 몸속의 장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매일 덮는 이불, 매일 먹는 밥, 그냥 뭐 하나 뺄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자가 결합한 분자, 또 분자끼리 결합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우주 전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별의 개수보다 약 100만 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 우주에 그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렇게 이루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대단한 우주의 산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척추는 기둥에 해당합니다.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면 건물도 기울어질 겁니다.
1: 걷지를 못할 정도였고
2: 혼자 못 일어나요.
3: 어떻게 사람 허리가 저렇지? 너무 심하다.
0: 심해지면 갈비뼈가 뒤틀어지고요. 폐가 찌그러집니다.
2: 잊으면 뭐가 좋아지겠어 생각을 했는데
3: 키가 컸어요.
0: 20도 정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1: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서
2: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4: 오늘의 첫 번째 귀하신 몸은 행수는 아니겠죠?
5: 어서 오십시오.

0: 놀라지 마십시오.
1: 안녕하세요. EBS 귀하신문 PD 이자형입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뭐 이런저런 거 막 찍잖아요. 그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걔 척추가 휘어있더라고요.

0: 꼿꼿한 자세는 어느새 흐트러지고 몸 이곳저곳이 찌뿌둥해지는데요. 그럴 때면 옥상에 나와 스트레칭을 한다는 PD. 오우, 유연성이 국가대표급인데요.
1: 이게 뭔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 이런 것보다는 운동을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운동을 안 한 채로 자면은 조금 경사진 곳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0: 30대에 벌써 잠 못 이루는 통증에 시달린다는 자영 PD. 집에서도 틈만 나면 요가와 명상으로 귀하신 몸을 만드는데요. 어우, 유연하다 진짜.
1: 어깨 너무 뻐근하고 특히 골반? 그냥 앉으나 서나 누우나 불편하고 이런 페트병이 있으면 뚜껑을 이렇게 뚝뚫게 닫은 느낌?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0: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마냥 몸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 바른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불편함 다 척추가 휘었기 때문일까요? 척추는 목을 지지하는 경추와 등을 받쳐주는 흉추, 허리뼈인 요추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S자, 앞에서 볼 때는 일직선이어야 합니다. 척추가 10도 이상 휘었다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죠.
2: 각도가 심해지면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가 틀어지게 되고요.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50도나 60도가 넘어서는 심한 측만이 된다면 갈비뼈가 뒤틀어지고요. 따라서 흉곽과 폐가 찌그러집니다. 오랜 기간 불균형이 지속되다 보면 또래보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는 시기가 당겨지기도 합니다.
0: 이렇게 한번 휘어진 척추는 다시는 펴지지 않는다네요.

0: 척추측만증 사례자로 지원하게 된 51세 최봉균이라고 합니다. 초, 중, 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제작하는 곳에서 인쇄 제작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1: 엉덩이가 납작해질 정도로 앉아있는 시간이 긴

0: 봉규님. 올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때 척추 측만증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1: 감이 걸린 줄 알았어요. 한 3살이 있으면 나아졌는데 금년에 서울경에는 제가 엉금엉금 걷지를 못할 정도였고
0: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린다는 점심시간 밥 대신 이 한 몸 누일 곳을 찾은 봉규님. 아우 저러다가 허리 더 나가겠는데요.
2: 크게 구조적 측만과 기능성 측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측만증은 자세 이상이나 근육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나 운동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구조적 측만증의 경우에는 뼈에 변형이 동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0: 척추가 10도 이하로 휜 경우는 매우 흔한데요. 문제는 그 이상 많이 휘면 주변 장기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2: 1차, 2차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1차 마지노선은 30도인데요. 통증이 증가하고 외관상 차이를 급격하게 느끼는 그런 각도입니다. 2차 마지노선은 50도인데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귀하신 몸 사례자들의 척추는 과연 몇 도일까요? 최연소 귀하신 몸에 도전하는 이예솔님입니다.
3: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고 잘하니까 노래방 가서 100점 나온 게 한두 번이에요.
0: 귀여워.
3: 엄마 이거 하는 거 편집해주세요.
4: 예솔이 척추 측만이 근데 뭔지 알아요?
3: 네, 한 6살 그 정도에 엑셀 찍었는데 얘 척추 측만 있다고 발레 같은 걸 시키라 해서 1학년까지 쭉 하다가 그만뒀어요.
5: 너무 걱정됐죠. 아직 어린데 이제 성장, 키 성장에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
0: 문제는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막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3: 이 정도 되고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만 뒤에서 모두 살고 있습니다.
2: 특발성 측만증은 10대가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에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깨가 한쪽이 올라가 있거나 자세가 삐딱하면 허리를 한번 숙이게 해보십시오. 허리를 숙여서 양쪽에 있는 등 높이가 차이가 나는 전방 굴곡 검사라는 것을 해보시고요. 그때 이상이 있으면 그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진행하는 병이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지금 예솔이의 척추는 어떤 상태일까요? 요즘 예솔이네처럼 10대 자녀의 척추 측만으로 고민하는 집이 많다는군요.
3: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허리랑 등이 아프고 시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발목까지 아파져가지고
0: 한번 휜 척추는 펼 수 없지만 더 이상은 막아야 한다. 세 명에겐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 척추가 얼마나 왜 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2: 좀 재밌는 게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자세가 봉규님은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와 있고 우리 이제 예솔님은 오른쪽 내려가 있고 우리 이제 자영 PD님도 어깨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검사 결과를 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고 예솔님은 마지막 할게요.
6: 왜요?
2: 할 말이 많아서.
6: 할 말이 많으셔서.
2: 자영님 엑스레이 결과 20도의

0: 20도에서 30도 사이 사이기 때문에 중등도에 해당하는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1: 아이고 우리 PD님 S라인이 맞으셨네요. 그런데 척추만인 게 아니었습니다.
0: 척추체 자체가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 3차원 변형이 발생합니다. 척추가 좌우로 회전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척추와 연결된 골반도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좋지 않은 자세 등으로 근육 불균형이 더해지면 골반이 더 많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여기에 나쁜 자세까지 한몫 거두는 상황. 몸의 대칭을 확인해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눈 감고 걸어보기.
2: 이렇게 신어봐.
1: 이분은 아주 반듯하시네요. 이 척추 사진의 주인공은 둘 중 누구일까요? 아, 이거 은근히 긴장됩니다.
0: 공규님 사진이에요.
3: 되게 고드신데?
4: 척추만이 아닌데?
1: 가장 통증이 심한 봉규님 척추라니 이거 대반전인데요.
0: 그 요추 같으면은 각도가 한 40도 정도 요추 각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20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척추가 좀 뻣뻣한 게 문제가 되시는구나.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5: 버스를 한번 쫓아가다가도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0: 네.
5: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
0: 맞습니다. 평소에 유연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드디어 우리 예솔님. 몇 학년이에요?
4: 6학년이요. 예비 중이요.
0: 예솔님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4: 이미 보여요.
0: 보이죠?
1: 셋 중 가장 심한 32도.
0: 사진 어때요? 많이 위였죠?
1: 보통은 나이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는데 오늘은 정반대.
0: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4: 제가 암이 있나요?
0: 아니요, 암은 없어요. MRI 검사를 찍었는데 흉추 쪽은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척추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허리 쪽은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허리가 돌아갔어요.
1: 같은 척추에 전혀 다른 방향.
4: 그럼 저 외계인인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수건 걸레 짜듯이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가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운동을 더 해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1: 눈을 감고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한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6: 어이? 스탑!
1: 특히 요즘 10대들과 스마트폰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거기에 공부까지 해야 하니 불난 척추에 기름을 붓는 격.
0: 근데 요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덜 휜 것 같고 많이 휜 것 같죠?
4: 네.
0: 다른 사람 같죠? 거의 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서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랑 각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4: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0: 누워 있을 때는 제가 재보니까 한 22도 정도 나왔고요. 서 있으니까 32도 정도 나왔어요. 자세가 안 좋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 기울어져 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하는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10도 정도가 추가로 이제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옆에 계신 어른들은 척추가 이미 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잖아요. 예솔량은 키도 크고 척추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더 휠 수가 있어요. 그 막아주는 게 보조기예요.
4: 맞아.
1: 운동과 자세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 보조기를 착용하자 25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0: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첫째, 수술, 둘째, 보조기, 셋째, 운동과 자세교정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20도 이상의 측만각을 가지고 있다면 보조기 착용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1: 어우,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참 무섭네요.
3: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측만을 교정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1: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척추 측만증. 수십 개에 달하는 척추뼈 하나하나에 나사를 박고 금속봉으로 휘어진 척추를 다시 세운 대수술이죠.

0: 심각한 통증이 생기는 50도 이상의 경우에만 수술을 고려하는데요.
1: 그러니까 설렁 어떻게 되겠어요?
2: 아주 아주 아파요.
1: 아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장애가 생기는 장애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2: 저는 그러면 운동을 아주 아주 아주 열심히 해서 수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우리 비아신몸 화이팅. 네.
0: 조금 꺾였지만 우리도 꽃길만 걸어요.

0: 측만증이 있으면은 흉곽이 비틀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폐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이거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부풀어 올라야지 폐가 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되 갈비뼈가 옆으로 늘어나도록. 내쉬기. 다시 한번.
1: 마치 우산을 펴듯 갈비뼈를 활짝 펴주기.
0: 노끈에다가 뭐 물통이나 뭐 무거운 물건을 하나를 다세요. 홍수병 같은 거를.
1: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0: 이 수직선이 여러분들의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한 다섯 발자국 정도 떨어지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코와 배꼽을 노끈에 맞춰주세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맞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가장 큰 키로 산다고 생각하고 서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갈비뼈에 살짝 손을 대고 측호흡을 시작하는 겁니다.
1: 이 호흡법은 코 근육을 안정화시켜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데요.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에 10번 정도 누구나 해야 하는 호흡법입니다.
0: 내쉬고요. 코르셋을 잡아당기듯이 축포를 100개 정도 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내쉬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다시 들이마시세요. 똑바로 하고요. 키를 크게 한다고 생각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틀어진 라인이 조금 더 중앙으로 오거든요. 끝까지 내쉬세요. 예, 잘하고 있어요. 내쉬는데 자세가 틀어지면 수분이 떨어질 거예요. 쿠션을 머리에다가 얹어볼게요. 훨씬 이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안정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운동할 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세 분이서 재밌는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1: 트리플 S라인이 함께 눈 감고 걸으면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2: 눈 감고 걸어오면서 막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러시던데 예솔 학생은 막 벽 쪽으로 막 이동하고 막 벽으로 막 나가려고 그래요. 내 몸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고 한쪽 방향으로 걷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 열심히 따라하시면 척추 더 휘는 거 맞고 평소에 불편했던 이런 허리 통증이나 훨씬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항상 그 봉균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긴장되잖아요. 등 뻐근하고. 폼롤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폼롤러를 가로로 놓으세요. 등 쪽을 천천히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죠?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호흡은 편안하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목 아래에서 등까지.
1: 굴리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스트레칭.
2: 몸의 중심이 어딘지를 계속 이제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1: 폼롤러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네요.
2: 교정 스트레칭은 측만 각도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할 거거든요. 골반에 손을 올려보고 어느 쪽 골반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1: 자, 여러분도 골반에 손 올리셨죠?
2: 책을 내려간 쪽 발 앞에다 놓으세요. 책을 밟으세요.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근육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골반 수평 맞춰놓고 팔을 옆으로 뻗으세요. 팔을 이렇게 넘겨요. 이게 약간 크게 넘긴다는 느낌. 어디서 넘기냐면 그 휘어져 있는 쪽에서 넘긴다. 반대쪽 팔을 가슴 높이보다 조금 아래에서 누군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몸을 살짝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이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1: 이젠 척추와 함께 쉐리 댄스 해보시죠.
2: 이렇게 감싸안는 듯하게 등을 당겨야 되고 위로 올라가서 크게 넘긴다는 느낌으로. 근력 운동은 버드독이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네발기기 자세로 무릎이 고관절 아래 위치하도록 하고요. 손목이 어깨 아래 위치하도록 하세요. 손과 발이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위아래로 쭉 뻗으세요. 팔꿈치랑 무릎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쭉 뻗는 거예요. 하나. 다시 모았다가 펴주고 쭉. 둘. 그 다음에
1: 이걸 폼롤러 위에서 하는 거예요?
2: 자, 그 상태에서 팔다리 쭉 뻗어보세요.
1: 와, 균형 잡기 힘들겠다, 이거.
2: 네, 뻗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
1: 벌써부터 자, 포기자가 속출을.
2: 자, 시도는 해보세요, 시도는. 시도는 해야 좋아지죠. 봉규님 화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셨네. 그렇죠.
1: 척추를 세우려면 근육이 꼭 필요한데요.
2: 오른발, 왼팔 뻗으세요.
1: 근육은 뻗으세요. 쉽게 붙지 않는 법.
2: 자, 중심 잡고. 자,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동작을 넣겠습니다. 쭉 뻗고. 자, 팔꿈치랑 무릎 모아주고. 쭉 뻗고. 모아주고, 쭉 뻗고. 시도하자,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쪽도. 쭉 뻗고.
1: 남다른 유연함의 소유자도 펄럭이게 만드는 생생 척추 운동 잘 따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스파르타 운동의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일주일 뒤 귀하신 몸을 차례로 만나봤는데요.

0: 고양이 집사로도 열일하는 이분은 바로 척추측만증 사례자이자 귀하신문 PD인 이자형님. 솔선수범을 위해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데요. 그것만으로 부족해 생활환경을 입식으로 바꿨답니다.
1: 교수님이 몸의 불안정성이 되게 크다고 했거든요. 골반이랑 허리랑 이런 것들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래서 그 상태로 쪼그려 앉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허리 숙이고 이러면은 특히 척추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는 생활로 환경을 다 바꿨어요. 별거 없기는 한데.
0: 원래 머리를 빗던 로션을 바르던 다 바닥에 앉아서 했는데요. 의자 하나로 자세가 조금 더 꼿꼿해졌답니다. 욕실에 간이 세면대도 자체 제작.
2: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몸을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하는 건 좋진 않거든요. 구부린 자세를 또 많이 하게 되면 이미 옆으로 휘어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찌그러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척추는 구부러짐, 비틀어짐, 그리고 옆으로 휘어짐 이런 것들이 꽈배기처럼 꼬여가는 나쁜 자세로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입식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 내가 몸이 찌그러지는 걸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0: 있어. 꽃 대신 폼롤러를 든 남자 운동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1: 엉덩이를 의자 끝에 다 붙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제 여기 만져보세요. 오금 뒤에 공간이 없죠?
2: 네.
1: 그러니까 좌판이 지금 오금을 누르고 있잖아요.
2: 네.
1: 그쪽으로 신경혈관 지나다니거든요.
2: 네.
1: 거기가 눌리니까

0: 사이즈가 이 좌판이 허벅지 길이보다 길어서
1: 네.
0: 불편감을 느끼면 많은 여성분들이 다리를 올리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는 거, 양반 다리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1: 맞아요.
0: 끝부분에 오금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1: 아, 그 회사에서도 여자 선배들이, 여자 PD들이 이러고 많이 편집하거든요?
0: 아, 의자 사이즈가 남자, 여자 치수 합쳐서
1: 네.
0: 가장 큰 사이즈에 맞게 나와요.
1: 남자한테 맞추는
0: 그렇죠. 예,
1: 거구나.
0: 그래야 반품이 안 되니까.
2: 이때 반원 폼롤러를 받쳐주면 양반 다리 덜 하실 겁니다.
1: 뭔가 좋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 맞는 것 같으세요?
1: 네.
2: 자, 이번에는 쉐리 댄스 다들 기억하시죠?
0: 왼발이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요. 왼발 한번 올려놓으시고 쭉 스트레칭 하듯이.
2: 좀더 따라하기 쉬운 방법은 벽을 이용하는 건데요. 손으로 벽을 밀어내면서 골반과 어깨는 고정.
0: 움직여보세요. 앞뒤로. 하나. 자, 여기를 움직이고 다시 뒤로. 이때 아랫배 힘 계속 주세요. 다시. 움직임이 많은 것보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배 집어넣고.
2: 지난 검진에서 근감소증도 함께 진단받았던 PD.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근육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1: 운동을 한지한 이틀, 3일 만에, 아, 뭐야, 근육이 생겼다. 이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몸도 확실히 뭔가 더 단단해지고, 특히 배 주변? 배 주변도 되게 단단해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되게 골반도 뭔가 더 가벼워진 느낌?
2: 빠져나가는 근육 잡는 운동, 런지.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세요.
0: 뭐 알려드리면 금방금방 따라하세요.
2: 이때 운동신경 뽐내는 녀석.
1: 깜짝이야.
0: 아.
3: 이제 고양이 집사는 스트레칭보다 근력운동을 많이 할 거다냐.
1: 그때 교수님이 자영 PD님은 척추측만 있는 게 아니라 거북목, 어깨 통증, 허리 통증, 골반 통증, 근감소증에 다 출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 40대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20도 초반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키도 크지 않을까?
2: 허리 통증의 원인이 뻣뻣함에 있음을 새로 알게 된 봉규님. 요즘은 점심시간에 낮잠 대신 산책과 운동을 택했다죠. 봉규님은 자영 PD가 부러워하는 근육 부자. 그러나 유연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봉규님은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틈만 나면 하신다네요.
4: 화장실에서 호흡법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 아, 이게 화장실에 전면 거울이 있고 제가 화장실은 언제든지 시간 내서 들어올 수 있고 호흡을 하면 아, 이게 제 척추에도 좋은 것 같지만 심신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늘 반듯한 이 남자,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1: 이게 내 척추를 틀어지게 한 원인이에요. 메인으로 쓰는 모니터는 네. 가운데 있어야 돼요.
0: 메인 모니터는 가운데, 그리고 메인 모니터의 가운데는 내 배꼽 라인에 맞춰줍니다. 보는 사람도 불안했던 낮잠 시간 기억하시죠?
1: 이거 사이다가 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누워보실까요?
2: 이 땅바닥에서 자다가

0: 마치 라텍스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 제 마음이 다 편안합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 상태에서 명치를 회전축으로 팔꿈치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보세요. 호흡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2: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봉규님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의자 스트레칭. 자세의 감옥에서 등을 해방시켜주는 운동이랍니다.
1: 내일 등 아프실 거예요.
0: 아, 그럴 것 같습니다.
1: 이게 교정 스트레칭이거든요. 아.
2: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건 최연소 귀하신몸 출연자 이예솔님.
3: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2: 처음엔 연우 10대 마냥 보조기가 부끄럽고 부담스러웠다는데요.
3: 누르고
4: 눌러서 돌려봐.
5: 점 나왔다.
2: 이제는 학교에서도 찬다고 하네요.
3: 여기까지.
5: 네.
3: 끝.
6: 좀 느낌이 어때요?
3: 살짝 숨 막히긴 한데, 근데 살짝 등이 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되잖아.
5: 그거 있다가?
3: 그러다가 이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주면 곱게 서지는. 보조기를 딱 생각하면 되게 무섭고 막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 이거 보는데 너무 살짝 친구 같은 느낌? 잠 잘 때도 되게 불편하지 않고.
7: 아, 좀 작게.
8: 암흑 속에 나. 안녕.
9: 잔자.
8: 어.
2: 잘 때도 보조기와 한 몸이라니. 아, 예술이 진짜 대견하네요.
9: 저럴 때.
2: 혹여 숙면을 방해하진 않는지 지켜봤는데요. 든든한 친구와 함께여서인지 딥슬립. 아무리 뒤척여도 허리는 꺾이지 않네요.
10: 아이가 크면서 두 번의 성장 급증기가 있습니다. 2차 성장 급증기는 12세 전후에서 약 2년 정도? 그 정도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키가 급격하게 자라게 되는데 이 시기에 측만 각도가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측만증 보조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장은 밤이고 낮이고 진행되기 때문에 밤을 포함해서 최소 18시간 이상은 보조기 착용을 해줘야 측만의 진행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나 이거 제일 좋아해.
5: 이거 뺄까 이제?
2: 예술이 신났네요.
3: 너무 재밌어.
1: 이렇게 해서 스프링처럼 늘어나는 작업도 있고. 일단 한번 배 깔고 엎드려 보세요. 배 깔고.
5: 이거 안 죽는 거죠?
1: 네, 배 깔고 엎드려 보세요. 자꾸 늘어요. 네, 이렇게 막 자기가 배 올라타고 다리도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러면 이제 코어 근육들이 또 난리가 나겠죠. 막 이렇게 위치 정보 계속 움직이고 발끝으로 세우고 발을 살짝 이렇게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자, 키 크게. 그다음에 어깨는 아래로 내리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팔 쭉 뻗어보자. 이때 손끝은 이제 앞으로 향하고 이렇게 여기 레이저 쏜다고 생각하고 어깨는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했었지. 왼발 쭉 뻗어보자. 발끝 자, 중심 잡아보세요. 자, 호흡하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5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놓으세요. 누가 이렇게 발끝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고관절에서부터. 무릎도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주라고 하냐면 엉덩이.
3: 엉덩이.
1: 네, 등 이런 데 힘 들어가는 거 느끼고. 손 꺾였죠. 이렇게 여기서.
2: 부들부들 척추 근육들이 요동치는 중.
1: 그래서 척추는 세우고. 뒤에서 봤을 때 목이랑
5: 네.
1: 등이랑 허리랑 엉치뼈가 일직선이 있어야 돼요.
5: 네.
1: 근데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골반이 이쪽에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면서 허리가 바닥에 붙죠?
5: 네.
1: 수건을 조금 넣어줄게요.
2: 골반 라인이 골반 수직으로 라인이 세워져야 하는데요. 수건 하나로 칼각 완성.
1: 이렇게 여기 네. 이제 그 허리 근육 늘려주고 쭉 뻗어.
3: 아, 나 이거 뭔지 안 돼.
1: 그다음에 발끝 90도로 세우세요. 됐어요.

0: 그래서 좀 허전하니까 발 받침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걸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이제 올려갖고 여기다 발 양쪽에다 올려봐.
1: 발바닥은 뜨지 않고 무릎은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금 걸리는 일도 없겠죠.
2: 오늘 3호흡을 못했네.
3: 열심히 했구나 막 그러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수술 안 해도 돼. 예솔아, 진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수술하지 말자.
1: 휘고 틀어진 척추를 막고자 그 어느 때보다 안간힘을 썼던 이주. 내 몸은 조금 더 세워졌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 엄청 비장해 보이는데요.

0: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교수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2주 만에 뵈요, 그죠?
3: 네. 네.
0: 그동안 운동하고 하는 건 뭐 힘들진 않으셨어요?
3: 힘들었어요.
0: 그렇죠. 아, 그래도 이게 이렇게 2주 동안 매일 운동하신 적이 그동안 있으셨어요?
3: 없었어요.
0: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30년, 50년, 1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봐도 운동을 이렇게까지 매일 했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3: 네.
0: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4: 무서워. 수능 성적 발표하는 것 같아.
0: 저번에 저희가 검사한 거에 의하면은 골반이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었고 네. 눈을 감고 걸으면은 뭐 한참 옆으로 이제 네. 가는 것도 제가 관찰을 했었어요.
4: 네.
2: 척추와 함께 골반이 심하게 틀어졌던 귀하신문 PD.
0: 가장 고무적으로 보는 게 그때 골반이 좀 많이 돌아가 있어요. 그냥 여기 수치상으로는 한 12도 정도까지도 돌아갔다라고
4: 네.
0: 이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9도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골반도 조금 좋아지고 좌우 높이 차이도 좋아진 것 같다.
2: 측만 각도도 살짝 기대되는데요.
0: 왼쪽에 나오는 사진이
4: 네.
0: 저번에 이제 찍었던 엑스레이고요. 이번에 찍었던 사진이 오늘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나요?
4: 좀 나는 것 같은데.
0: 사실은 이제 각도를 실제로 재보니까 왼쪽은 한 27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2: 27도가 2주 후에는 24도.
0: 오늘 누워서 재보니까 한 20도까지 좋아졌더라고요.
4: 와.
0: 그래서 차이가 꽤 나 보이죠. 한 7도 정도 차이가 네. 납니다.
2: 심지어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니 희망이 보이는데요.
0: 사실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척추가 교정될 수 있는 기능성 측만을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척추 자체가 좀 휘어 있긴 하지만
4: 네.
0: 우리가 충분히 노력만 하면 이 정도 척추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거는 키가 좀 크셨어요?
4: 네.
0: 얼마나 컸어요?
4: 딱 162가 됐어요.
0: 그러니까 척추가 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펴지니까 키가 이제 좀 커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4: 네, 매우. 제가 진짜 딱 162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162.0이 나와서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0: 두근두근. 그 다음에 이제 예솔이. 예솔이는 키가 좀 컸어요?
3: 네. 한 0.5cm 정도 컸어요.
0: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게 많이 힘든가요?
3: 아니요.
0: 30분 시간 투자하기 위해서 뭐를 줄였어요?
3: 공부 시간을. 살짝 지냈는데
0: 저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 이런
3: 저는
0: 대답을 원했는데
3: 방이 되는 핸드폰을 별로 안 보.

0: 점점점. 근데 체중 자체는 생각보다는 안 줄었죠.
1: 점점점점.
2: 단 1도만이라도 좋아지고 싶다던 예솔이.
0: 왼쪽이 저번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약 32도 정도 각도였는데요. 지금 재보면 한 27도 정도 돼요.
3: 진짜요?
0: 그 눈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2: 지금 예솔이 너 손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0: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사진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1: 혹시 나빠졌나요?
0: 이러지 마세요.
2: 2주간 보조기를 열심히 찾던 예솔이. 우와, 엄청 커졌네.
1: 혹시 오른쪽은 몇 도인가요?
0: 13도야.
3: 진짜요?
0: 잘못 보면 제 화면인 줄
4: 대박.
0: 오늘 찍은 건데, 보조기를 다시 착용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본인이 이제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32도 정도 되던 게 거의 20도 이상 좋아져서 한 13도 정도까지 좋아지는 게 관찰이 돼요. 이거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좋아요.
0: 보조기 차는 거 많이 힘들었죠?
1: 네.
0: 해야 될것 같죠?
1: 네.
0: 이렇게 30도가 휴면석추로 사느냐? 아니면 10도대로 해서 좀 다른 자세로 사느냐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결정이 될것 같아요.
4: 꼭 해야겠네,
0: 네.
4: 계속. 응. 좋겠다, 예술이. 좋겠다.
1: 1도라도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날아갈 기분. 제일 많이 낀 날에는 21시간 느꼈고, 좋아지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3: 누구한테 대답했어요?
1: 교수님이요.
3: 교수님한테?
2: 약한 척추측만이었던 봉규님 역시 각도 완화. 허리 유연성이 그새 많이 좋아졌다는데요. 척추 세우면서 목도 세우고 이 나이에 키까지 컸으니 2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0: 현재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우사인 볼트인데요. 솔직히 예솔님보다 더 심한 측만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스테이시 루이스라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여자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심지어 측만이 심해서 수술돼 있어요. 충분한 노력만 한다면 불가능한 도전은 없다.
5: 쭉 뻗고.
2: 그 어느 때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고난이도 운동.
5: 안 되면 해야 돼요.
2: 안될줄 알았는데, 우와.
5: 동규님 화내시는 거 아니죠? 신경으로 엄청 난리가 나.
6: 그동안 참 고생했다. 잘 모지한 질문이랄까요?
1: 열심히 참고 도와줬던 내 몸아 고마워.
4: 멈추면 멈출 수 없다. 멈추지 않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0: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안경은 이 옷처럼 뭐 꼭 착용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경은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자기 얼굴과 자기 그 모양새에 맞는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평생 안경을 디자인하고 계신 안경 디자이너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깎아서 수제 안경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김종필 안경 디자이너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도 안경을 쓰는 입장에서 안경 디자이너분 오늘 초대석에 나오신다니까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지금 쓰고 오신 것도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1: 네네, 이제 직접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 손으로 만들고.
0: 그죠?
1: 예, 예.
0: 지금 갖고 나오신 안경도 전부 다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겁니까?
1: 네네, 맞습니다.
0: 이런 안경, 이게 재질이 뭡니까?
1: 예, 아세테이트라는 재질이고요.
0: 아세테이트? 예.
1: 네네.
0: 뭐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생각하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컬러풀하고
0: 예.
1: 그리고 또 손으로 또 가공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서
0: 네. 예. 전부 다 아세테이트예요, 그러면?
1: 네, 아세테이트하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뭐 다리 쪽에 금속도 좀 있기도 하고요.
0: 예, 예.
1: 주로 소재는 아세테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금속 분야는 뭐 어떤 걸 씁니까, 그러면?
1: 보시면은 이쪽에 다리 부분은
0: 예.
1: 이건 이제 금속이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프론트는 다 아세테이트로
0: 그런
1: 지금
0: 금속은 그냥 뭐 쇠, 철 이런 거?
1: 요거는 스테인레스로 지금
0: 스테인레스.
1: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네. 이걸 손으로 직접 깎는다?
1: 네.
0: 어떻게 깎아요?
1: 디자인 하고요. 그리고 공예용 그 작은 톱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 톱을 이제 손으로 다 이제 반복 작업으로
0: 예.
1: 이제 깎고 있죠. 예.
0: 하나하나?
1: 네네.
0: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1: 보통 한 달 정도 봤을 때 적게는 한 50개? 해서 한 뭐 많게는 한 100개 정도 현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혼자서?
1: 네. 혼자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0: 예.
1: 조금 또 양을 늘리는 차원도 있고 또 간의 수공업 형태로 지금 저희가 좀 전환하려고
0: 네네.
1: 좀 또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0: 어쨌든 그러니까 뭐 몇 분이 협업을 한다선 치더라도 네네. 한 달에 50에서 100개라면 하루에 많이 만들어야 한 서너 개.
1: 네, 맞습니다.
0: 이야. 왜 이렇게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시죠? 그냥 디자인해서 기계로 하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일단은 제가 디자이너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계속 조금 만들고 싶은 그런 좀 욕구랄까? 뭐 그런 좀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예.
1: 새로운 걸 계속 또 시도를 하려면 공장에서 양산하는 건 또 이제 뭐 수량이라든가 거래 조건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냥 또 제가 또 금속공예 디자인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뭔가 손으로 만드는데 좀 약간 또 익숙한
0: 그래요.
1: 경험도 있고 그래서
0: 손으로
1: 하나씩 하나씩 좀 새로운 걸 자꾸 만들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제 안경을 만들게 됐어요.
0: 공장에서 양산하는 안경 디자인은 조금 좀 뭐랄까 좀 독특한 디자인이면 대량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독특한 걸 대량 생산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 생산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은 한데
0: 그러니까 수요가 안 되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어.
1: 그래서 보통 양산되는 거는 어쨌든 되게 이렇게 좀 많이 판매도 돼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좀 더 단순화시키고 뭐 그런 게 좀 많죠.
0: 지금 직접 착용하고 나오신 그 안경도
1: 네네.
0: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좀 독특하고 튀는 디자인의 안경이라고 분류가 되죠.
1: 그렇죠.
0: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안경을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네. 쓰지는 않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아.
1: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원하시는 분들이 또 주요 고객층이고
0: 예,
1: 어떻게
0: 예.
1: 보면 이제 그 고객들만 약간 또 그 타겟이라 그래야 될까?
0: 그렇죠. 예, 예. 예, 요즘 톡톡 튀는 개성의 시대에
1: 네.
0: 자기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안경을 갖고 싶다.
1: 네.
0: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그거 말고도 일반 큰 회사에 대량 생산하는 안경 디자인도 여전히 하시죠?
1: 네. 그뭐 국내에도 디자인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0: 예.
1: 또뭐 해외에도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해주는 업체가
0: 그죠.
1: 있고.
0: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대중적인 디자인을 하시겠구나.
1: 네, 맞습니다. 네.
0: 공정이 복잡하진 않습니까?
1: 사실은 안경 제조가 되게 단순해 보여도 공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공정이 필요한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예
0: 예.
1: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공정을 좀그 학창시절 때부터 좀 알았던 게이 디자인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 지금 가지고 나오신 안경 중에 좀 이게 제일 눈에 띄는데 이게 지금 위에 이게 안경 위에 뭐가 달린 겁니까?
1: 그 제가 이제 디자인할 때 메시지를 좀 담고 싶어서
0: 어.
1: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뭐 식물, 풀 이런 거 옆에 보면 또 저희 토끼가 한 마리 있는데 디자인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이런 자연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0: 예.
1: 뭐 여기 또 리사이클에 대한 메시지 그런 걸좀 담고 싶어 해요. 그래서
0: 오,
1: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0: 이걸 제가 한번 써보면 이런 안경을 일상적으로 매일 쓰고 다니는 분이 있나요?
1: 아, 그거는 좀 무리고요. 이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홍콩에서 찾아오신 분이 구매까지 해가셨는데
0: 예.
1: 이제 그분도 이제 조금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좀 쓰신다고 해서 구입을 해갔어요.
0: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안경 찾을 수도 있겠다. 그죠?
1: 네, 저희 연예인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또뭐 연예인 아니더라도 약간 창의적인 일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좋아하세요.
0: 그요 제일 튀는 안경 말고 나머지 안경들은 일상적으로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1: 네, 많이 계세요.
0: 그죠?
1: 예.
0: 저한테 제일 어울릴 만한 건 어떤 겁니까?
1: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잘 어울리실 것
0: 이게 겉은 파란색인데 또
1: 같아요.
0: 뒤쪽은 이게
1: 네.
0: 갈색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이게?
1: 여러 가지 컬러들이 되게 조화롭게.
0: 잘
1: 네, 잘
0: 어울립니까?
1: 어울리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좀 튀지 않나요?
1: 근데 평범한 것보다는 살짝 처음에 쓰실 때 조금 튄다 생각을 하시는 게또 쓰는 재미도 있고
0: 예.
1: 한 이틀 정도 쓰시면은 또 튀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0: 본인만의 어떤 안경 디자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바가 있습니까?
1: 저도 이제 안경 디자인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0: 예.
1: 처음에는 좀뭐 색다른 거라는 생각만 디자인에 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또 관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그 단순한 그냥 안경이 도구적인 역할이 아니라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쓴 사람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나 영향을 좀 주는 그런 걸
0: 네.
1: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0: 그
1: 있어요.
0: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 이런
1: 네, 그런
0: 쪽입니까?
1: 것도 있고, 또 뭐, 아마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시즌별로, 컬렉션별로 또 조금씩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약간 그런 자연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리사이클에 관련된 거,
0: 네.
1: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2024년 나의 테마는 자연.
1: 네, 그런 식으로,
0: 뭐 2025년에는 뭐또뭐 이런 식으로 철학을 담으시는구나.
1: 뭐,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0: 그래요. 어떻게 이걸 구매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디자인이 시작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 두신 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입해가는 방식입니까?
1: 만들어 놓은 거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제 뭐 1년에 뭐한열몇건 정도는 이제 주문 제작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0: 그래요. 한 달에 왜 아까 50에서 100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달라요? 아니면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기도 합니까?
1: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같을 수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0: 아, 조금씩 다
1: 네,
0: 달라지죠?
1: 다 달라지고 또 컬러도 또좀 다양해서 다 다르게 나오니까
0: 그럼 지금까지 만드신 안경은 다 다르네요?
1: 그렇죠. 같은 걸못 만듭니다.
0: 그럼 김종필 디자이너의 수제 안경을 갖고 계신 분은 전 세계 하나뿐인 나만의 안경이군요.
1: 네, 그렇죠.
0: 국내 고객도 아마 유명인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기억나십니까?
1: 뭐 가장 또 이렇게 저희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양희은 선생님이 저희 안경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써주셔서 저희도 이제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0: 예, 예.
1: 최근에 뭐 가수는 정인 씨라든가 조정치 씨하고 같이 자주 오시고 그 황재근 씨 디자이너 황재근 씨도 저희 안경 되게 많이 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그런 분들은 또 안경도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1: 네, 많이 갖고 계시죠. 저희 양희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 한 40개 정도 갖고 계시고요. 네. 또 워낙 또 그분이 또 안경 매니아셔서
0: 네. 예. 네. 네.
1: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나사가 없는 안경을 만드신다.
1: 네.
0: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나사가 없다는 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1: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보통 안경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든가 제작 방식 그런 특징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새로운 거를 좀 여기다가 좀 계속 시도하려는
0: 예.
1: 수제로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금 더 나은 새로운 게 뭘까 그런 걸 좀 계속 고민해서 나사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새로우니까 뭐 예를 들어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교체가 용이하다거나
0: 나사가 없으면 교체가 용이해요?
1: 네네.
0: 오히려 나사가 있어야 나사만 풀면 바꿔 끼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나사도 굉장히 좋은 그 구조긴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럼 뭐 생각을 해서 나아진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0: 예.
1: 이제 또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손으로도 좀 만들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AS라든가 이런 거에도 더 용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좀 찾은 거죠. 제가.
0: 네. 네. 가져 나오신 것 중에 바로 교체가 되는 거 한번 시범 네. 보여주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1: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0: 예.
1: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양 자체도 클립이에요.
0: 그래서 안경 다리 바로 빠지네요.
1: 네. 그래서 여기 나사 없이
0: 오.
1: 이 클립의 원리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0: 오.
1: 얘를 끼우고
0: 하하.
1: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크기도 하고요.
0: 예, 예. 네,
1: 앞으로도 또 더 진보된 것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고.
0: 작년인가 그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타셨더라고요.
1: 네.
0: 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어떤 상인지 우선 소개해 주시면.
1: 뭐 세계적으로 디자인 용품들에 좀 뭐 좋은 디자인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을 수여해주는 그런 파트마다
0: 예.
1: 또 이제 되게 인지도가 있는 상이고요. 예. 거기서 안경 부분에서는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그 브랜드의 디자인을 해준 거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상을 또 잘 또 운도 좋아서
0: 네.
1: 받게 됐습니다.
0: 그 수상하신 작품도 네. 이 나사가 없는 뭐 그런 그거였습니까?
1: 네네 지금 보여드린 거랑 거의 그 구조 원리는 똑같고요. 근데 조금 또 다르게 풀어서 이제 걔도 원터치로 예, 나사 없이 원터치로 조립이 되고
0: 예예 예.
1: 네, 용이한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좀 냈었어요.
0: 방금처럼 이렇게 안경 다리가 그냥 바로 빠졌다가 들어갔다 네네.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1: 네.
0: 워낙 독특한 어떤 이런 안경 때문에 이 소비자들하고도 꽤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이게 뭐 비주얼적으로도 워낙 제가 조금 더 좀 과감하게도 많이 해서 그런지
0: 예.
1: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고 다니시다 보면은 서로 알아보세요.
0: 그렇죠.
1: 네.
0: 저 김종필 안경인데.
1: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 또 알아보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또 친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뭐 제 욕도 하시고.
0: 왜 욕을 해요?
1: 아, 그냥 농담인데. 이제 뭐 어떻게 좋다는 이야기로
0: 예,
1: 서로 이제
0: 예.
1: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나중에도 또 저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0: 예. 어떤 기능성 제품으로서의 안경을 넘어서서
1: 네.
0: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안경을 추구하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않습니까?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다 보니까 안경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다고요?
1: 네, 도구로서의 안경이 아니라 조금 더 감성이나 예술성 이런 쪽으로 안경이라는 것을 조금 끌고 가야겠다라는 게 조금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제 작지만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정기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고요.
0: 그죠.
1: 그리고 또뭐 해외 쪽에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외 박람회에도 계속 또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0: 따지고 보면 사람이 얼굴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김종필 디자이너도 코수염을 딱 기르셨는데 그렇게 수염을 좀 기른다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염색을 한다든지 뭐 조금 더 파격적인 뭐 피어싱 같은 걸좀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얼굴에 뭔가 변화를 주는 요소 1번이 안경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조금 더,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안경 시장이 점점 더 커지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안경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개성뿐만 아니라, 이런 뭐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처럼 뭔가
0: 그렇죠.
1: 상징할 수 있는 이제 얼굴에 있는 오브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풀어가고 있거든요.
0: 네. 안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1: 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도 이제 막 성장세고요. 이제 뭐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 아프리카는 아직도 지금 예, 시작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예.
0: 그럼 한마디로 안경 시장은 선진국들일수록 안경 시장 규모도 크겠네요.
1: 그렇죠. 뭐 어쨌든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은 상당히 커져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그 안경이지만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시장으로 지금 발전이 돼 있죠.
0: 그죠.
1: 네네.
0: 그럼 그런 나라들은 수제 안경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1: 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0: 안 그래요?
1: 네네. 이게 뭐제 생각이긴 한데 전 세계 안경 교육기관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0: 안경 교육기관?
1: 네네.
0: 안경은
1: 안경 디자인 교육기관.
0: 안경 디자인 및 수제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1: 그렇죠. 예.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어요.
0: 없어요?
1: 네. 요즘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다른 그런 뭐 액세서리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 거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아직까지도 산업적으로만 성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디자인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오히려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되게 작지만
0: 교육기관도 하나 만드셔야 되겠는데?
1: 그런 꿈도 있죠. 예.

0: 그러면 본인은 안경 디자인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학창 시절 때 금속공예
0: 예.
1: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액세서리나 주얼리 같은 것들을 손으로 공정들을 다 기본 공정들 이런 것들을 다할줄 알다 보니까 그걸로 안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배운 게 아니라
0: 네.
1: 제가 그냥

0: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 독학,
0: 그냥.
1: 독학하신 거예요?
0: 예, 그렇죠.
1: 원래 금속공예 디자인과로 가시긴 이유는 뭡니까?
0: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했어요.
1: 예, 네, 예,
0: 그래서
1: 예.
0: 뭐 학창 시절에 공부는 못했는데
1: 어린 시절 뭐 만드셨어요? 그래서
0: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봤어요. 뭐,
1: 예를 들면
0: 뭐 조그만 뭐 로봇 같은 것도 막 종이로 접기 해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약간 입체적인 걸 볼 줄 아는 약간의
1: 네,
0: 능력?
1: 네.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래서 손재주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게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1: 조금이 아니라 대단히 있으셨던
0: 네.
1: 거죠. 그래서 그림, 자연스럽게 금속공예 네. 디자인과로 가고.
0: 네, 네.
1: 그러다가 안경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심한 또 무슨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0: 네,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하자마자
1: 예.
0: 이제 그때 안경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1: 공모전이 있어요?
0: 네네, 그때가 아마 1회였어요.
1: 아,
0: 예, 그때는
1: 어디서 주최하는 공모전이에요?
0: 그때 이제 서전 안경테라고
1: 그 안경테 만드는 회사가
0: 네네네
1: 자기네 그 회사에 필요한 안경 디자인 공모를 했군요.
0: 네, 그때는 이제 그런 뭐 기업체하고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상을 받게 되면서
1: 1회 대회에서
0: 네네네
1: 대상을
0: 네네
1: 오
0: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경을 시작하게 됐죠. 예.
1: 그 공모전에 내가 응모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공모전이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원래 안경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0: 네, 관심이 있었고 그때 또 안경에 대한 또 수업이 살짝 있었어요.
1: 학교에서?
0: 네네. 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1: 네.
0: 이렇게 뭐 어떤 구조라든가 메카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밌다, 편하다 뭐 이런 느낌들도 있었고 해서 아, 요거는 제대로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1: 예.
0: 좀 약간 그 생각이 있었죠.
1: 예. 그럼 학생 신분으로 공모전 1등을 하신 거네.
0: 네, 네.
1: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인연이 이어졌습니까?
0: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고 그 업체에서도 이제 연결이 된 거죠.
1: 그죠?
0: 예. 그래서 그때는 또 2학년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서 이제 취업은 못 하고
1: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는
0: 예, 4학년 되니까 업체에서 이제 학교로 연락을 해서 빨리 보내라 학생.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1: 졸업 전에 취업이 되신 거네 그러니까.
0: 네네.
1: 네. 그 안경 회사에 오래 다니셨어요?
0: 거기서는 한 1년 정도 다녔고요.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안경 원인데 이제 몇 개 이렇게 안경원을 같이 하시는 좀 큰 회사가 있어요.
1: 네, 네,
0: 그 또 거기 또 이제 연구실이라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브랜드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쪽에 이제 책임자로 또 가서 일을 했었죠.
1: 네네. 거기서 또 몇 년?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 혼자 해봐야 되겠다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0: 거기서 이제 몇 년 있고 나와서 사업자를 냈죠.
1: 네.
0: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독립한 계기가 됐고요. 사실은 뭐 독립을 막 해야겠다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안경 디자인이 필요한 회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1: 예.
0: 자연스럽게 제가 혼자 하게 된 그런 경우였었어요.
1: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저런 회사를 다니시다가
0: 네네.
1: 혼자 사업자를 내고 내가 독립해서 내 이름으로 승부를 걸겠다.
0: 네.
1: 좀 두렵진 않으셨어요?
0: 두렵기도 했는데요. 두려운 것보다는 제가 워낙 하는 일을 재밌어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철도 없었지만
1: 예,
0: 되게 막 이것저것 안경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시도하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되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일은 재밌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경 디자이너시잖아요.
0: 네.
1: 안경 디자인만 해가지고 독립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더 좀 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쪽으로가 좀 되게 막 뭐 성장세라 그래야 될까요?
1: 네, 네.
0: 이제 그런 시기여서 저도 보니까 아, 내가 안경 디자인과 인터넷으로 어떤 이렇게 좀 교집합? 이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1: 인터넷이 막 퍼질 때면 2000년대 초반.
0: 네네네.
1: 네, 그래서.
0: 2003년도.
1: 2003년.
0: 네. 네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좀 세계적으로 좀 독특하고 좀 좋은 안경들, 근데 이제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뭐 그런 안경들을 소개를 하자. 오. 인터넷으로.
1: 어허.
0: 그래서 좀 안경 디자인 리뷰 사이트라 그래야 될까요?
1: 예.
0: 그런 거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좀 어설프지만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1: 일종의 블로그 같은.
0: 네, 블로그가 생기기 전에.
1: 그러니까 비슷한 네. 유형이네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딱 아마 블로그가 있었으면 제가 블로그를 했을 텐데.
1: 그랬겠죠.
0: 그게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1: 2003년도에.
0: 네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0: 네네.
1: 그랬어요. 그래서.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안경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1: 그랬겠죠.
0: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인지도를 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되게 좋게들 봐주시고.
1: 예.
0: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더 공부하고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야 되겠죠.
0: 네네. 그러다 대중적으로 보니까.
1: 대중적으로 알려줘야 어쨌든 무슨 사업이든 할 기반이 되는 거니까.
0: 네네네.
1: 예.
0: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저한테도 그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는 계기도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저도 알려지고 그 사이트도 알려지면서.
1: 근데 이제 본인이 알려지고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경이란 산업 쪽에서 이제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거죠.
1: 어떤 문의요?
0: 디자인을 좀 그 소개하고 좋은 걸 아니까 이제 의뢰도 조금씩 들어오고.
1: 디자인 해달라.
0: 네,
1: 아, 그렇지.
0: 그때부터
1: 그렇지.
0: 조금씩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1: 예, 예.
0: 이제 다양하게 또 확실히 안경이지만 각각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1: 안경과 연결된
0: 네네네.
1: 다양한 사업들.
0: 네, 네. 심지어 뭐 어쨌든 예상치 않은 이런 뭐 매장 관리라든가 이런
1: 매장 관리도
0: 네네 브랜딩 관리겠죠.
1: 그렇죠.
0: 네네네.
1: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경들은 다 어디서 수집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0: 그때는 저도 아예 뭐 여유도 없어서 그 좀 독특한 안경들을 취급하는 안경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1: 이제
0: 그런 데 가서 좀 빌려오고 부탁하고. 뭐 심지어 카메라도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빌려다가 하고 뭐 글도 잘 못 쓰지만 어떻게든 해보고 늘 것이다 이런
1: 네.
0: 생각으로 좀 많이 도전을 좀 했었죠.
1: 네. 그러니까 안경 디자인은 1세대인 건 맞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아까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수제 안경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네 많지는 않습니다.
1: 국내에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0: 국내에도 최근에 이제
1: 그렇죠?
0: 예, 조금씩 그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1: 예.
0: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1: 그렇죠?
0: 생각은 해요.
1: 예. 근데 본인이 네. 이제 그렇게 안경업계 관계자들과 일종의 저명 인사가 돼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가 내가 수제 안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건
0: 네.
1: 또 다른 결심 아닙니까?
0: 네.
1: 그건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0: 이제 안경 디자인을 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만한 여유나 자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좀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1: 네.
0: 하나씩 만드는 손으로 내 손으로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수제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걸 자꾸 해보려 그러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아마 수제 안경을 만들기 시작한 그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처음 수제 안경을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0: 네.
1: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0: 네, 뭐 처음에는 뭐 이게 안경이냐, 뭐 이걸 어떻게 쓰냐, 뭐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좀 컬러뿐만 아니라
1: 예.
0: 표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수제 같은 느낌을 더 내기도 하는데
1: 아니 제가 좀 이렇게 봐도 이 겉 표면들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0: 네네.
1: 다 손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좀 낯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또 이 제 위에 들고 있는 거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0: 네.
1: 가운데는 또 뭐 이렇게 줄무늬. 처음엔 좀 사람들 낯설어하고 안 쓰려고 했던 것 했을 것 같아요.
0: 네,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1: 예.
0: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은 뭐 그냥 고개를 저으시고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1: 그쪽 예술 같은. 예.

0: 대통령.
1: 예. 그런 분들은 더 좋아하시고, 네네.
0: 예.
1: 그런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그런 좀 예술적인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안경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바꿔 쓰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아닙니까 또?
1: 거의 그러신
0: 그죠?
1: 분들이죠.
0: 그죠?
1: 네네.
0: 우리 김종필 디자이너님은 안경 몇 개를 돌려가며 쓰십니까?
1: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요. 뭐한 서너 개로 그냥 돌려서
0: 아니,
1: 쓰고
0: 서너 개밖에 안 돼요?
1: 있어요. 네.
0: 본인이 좀더 다양하게 쓰고 다니셔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마 그럴 시기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아마 그런 때가 되면
0: 네. 안경에도 유행이 있죠?
1: 네, 있습니다.
0: 제 기억에 제가 젊었을 때 80년대 초뭐 이럴 때는 안경알이 뭐 거의 이만했어요. 이만.
1: 네, 맞아요.
0: 엄청 큰 안경알이 유행하다가 또 갑자기 싹 줄어들고 금속테로 바뀌었다가 요즘 유행은 어떤 겁니까?
1: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조금 더 새로운 거, 뭐 저희 거는 조금 되게 좀더 과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아주 베이직한 안경보다는
0: 보다는
1: 조금씩 이제 좀 새로운 것을 더 찾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는 있고요.
0: 네.
1: 사이즈도 좀더 다양해져서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도 확실히 있어요.
0: 그만큼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디자인적 이 니드, 요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1: 네,
0: 한마디로.
1: 맞습니다. 예.
0: 그럼 안경 디자이너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1: 아, 지금 많이 필요하고 부족한 현실인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근데 어디서도 안경 디자인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1: 맞습니다. 네.
0: 허허.
1: 저희가 사실은 대구에 그 안경 산업 단지라 그래야 될 텐데 이제 공장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0: 대구가
1: 네.
0: 뭐 세계 3대 안경테 생산 기지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0: 어떻게 대구가 또 그렇게 됐어요?
1: 대구가 그런 그 제조 쪽에 되게 좀 섬유하고 안경이 특화돼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이제 하청업체 개념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깝기도 하고. 예, 그래서 대구 쪽에 안경 공장들이 많이 지금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점점 이렇게 좀 힘들어가는 상황이긴 해요. 중국의 대형 공장들이 많아서.
0: 중국의 추격에 이제
1: 예. 근데 좀, 좀 그걸 좀 극복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0: 네.
1: 생각도 좀 많이 갖고
0: 세계 3대 안경테 생산 기지가 대구면
1: 있어요. 네네.
0: 1등, 2등은 어디예요?
1: 역시 뭐 양으로 봐서도 중국이 지금 거의 전 세계 안경 생산 물량의 9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예, 한그 정도.
0: 안경, 좋은 안경 뭐 고르는 법? 지금 안경 쓰시는 분들한테
1: 네네네.
0: 그걸 좀 알려주신다면.
1: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경, 기본적인 안경에 대한 그 기능적인 수요는 이미 뭐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고요. 새로운 안경을 썼을 때 이게 좀 기대감이라든가 기분이 좋아지는 안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좀 감성적으로 이제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감성이라는 게 그게 예술성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안경들이 좋은 안경이다. 썼을 때 기분이 달라지는가.
0: 내가 썼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경이 너무 무겁다거나 뭐 너무 약하다거나 이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런 거는 뭐 기능적인 그런 안경의 기본적인 역할은 당연한데 또 되게 많아요, 이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생산 기반들이나 경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이 되는 좋은 안경들은 시장에 되게 많고.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감성적인 것까지 조금 더 충족해 줄수 있는 그런 안경이 더 좋은 안경이다. 이렇게 좀 그런 걸 권하고 있어요.
0: 우리 국내 안경 전체 그 소비 중에서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1: 그래도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국산 안경 시장이 더 크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뭐, 브랜딩이나

0: 그런 거하고 그 소비자들의 그 욕구에 맞는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 뭐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1: 그렇죠.
0: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미 거의 다 평준화됐다고 볼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1: 결국은 디자인이에요.
0: 그렇죠. 예. 한국 업체들이, 생산 업체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지만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예,
1: 네.
0: 그런 브랜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라든가 연구 개발 뭐 이런 쪽에 대한 투자만 조금 일어나면 그러면은 더 좋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좀 결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1: 네. 안경 업체들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놔야 되죠? 그죠?
0: 네네. 네네.
1: 예를 들어서 그런 신제품들,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온 신제품들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안경테다. 뭐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0: 잘 아실 텐데요. 그, 뭐, 레이벤. 예, 사실 이제 그거 브랜드죠. 예, 그래서.
1: 우리 옛날 그 일본식 발음으로 라이방,
0: 네,
1: 라이방
0: 맞습니다.
1: 하던 그거죠?
0: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인지도와 유통. 이제 전
1: 맞아요.
0: 세계 제일 큰 유통사가 그 브랜드를 그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통 장악력이 이제 그 제일 영향력이 크죠.
1: 디자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만, 안경이라는 하나로만 좁혀놓고 보면, 사실 변화를 줄 여지가 또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0: 네, 저도 항상 새로운 거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뭐 경계선이라 그래야 될까요?
1: 그러니까요.
0: 새롭고 새롭지 않게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항상 고민하면서 뭐 어쩔 때는 과하게 해서 조금 더 주목받고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해야겠다 할 때는 디자인이나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좀 과하게 풀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이제 조금은 더 약하게 내지는 조금만 살짝만 다르게 예, 뭐
1: 네.
0: 그런 조절을 하는 것도
1: 그게 어렵죠.
0: 그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1: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본인이 지금까지 디자인해서 만든 안경 가운데 베스트 3뭐 이런 걸 꼽는다면.
0: 일단 제가 계속 또 새로운 거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거라서 이제 가장 최근에 한게 이제 제일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1: 가장 최근에 만든 거. 그게 1번이고요.
0: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제 가장 처음에 또 수제 만들었을 때
1: 수제로 처음 만든 거.
0: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1: 그거
0: 점
1: 지금 팔렸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십니까?
0: 팔렸죠.
1: 근데 모양 다 기억이 나시고.
0: 좀뭐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좀 남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념적인 그런 거가 기억에 좀 남고요.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소재라든가 이런 걸좀 다르게 했을
1: 뭐
0: 때에
1: 나사 없기 만들기 시작한 이런 거.
0: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죠.
1: 제가 이제 그 흔히 대중 강연 같은 거할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런 예로 들면서 여러분 안경을 바꾸시면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이제 거울 보는 일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경을 바꾸면 이 안경이 잘 맞나? 어울리나? 계속 거울을 봐요. 근데 그때 제가 대중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안경 바꾼 거 거의 모르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변화를 추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아까 하나 써보고서는 이거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이러는데.
0: 보통 뭐 어떻게 보면 10분들 중에 9분들은 이제 썼던 거랑 비슷한 걸 계속 바꿔서 쓰세요. 그러니까 바뀐 거에 대한 걸 본인만 알고 이제 뭐 주변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제 안경이 조금은 더 독특하고 그래서 조금은 좀 저도 살짝 튀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낯설어 스스로 낯설어 하다가도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1: 그죠.
0: 주변의 반응이 비슷한 걸 썼을 땐안 오지만 이게 새로운 게 확실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자극을 주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이 반응이 오는 거. 네.

0: 또 즐거워하고.
1: 네, 맞습니다. 예, 재미있는 안경 쓰는 재미가 또 생기고, 그 또 일상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바뀌고.
0: 또 안경을 그렇게 바꿔보면 자신의 삶의 다른 부분도 좀 쉽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1: 네네네.
0: 그렇죠?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1: 네, 저도 그게 안경의 가장 큰 장점?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을 또 하고 있고요.
0: 네. 인간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안경도 한몫할 수 있다.
1: 네네.
0: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새로운 안경 계속 창작해 내셔야죠. 안경 디자인 및 수제 안경 교육기관도 만드셔야죠. 네. 국내 안경업계의 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어떤 새로운 진출도 또 도모하셔야죠. 어떻게 또 할 일이 많아서 어떡합니까?
1: 예, 뭐,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급하지 않게.
0: 네.
1: 예,
0: 네.
1: 지금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 천천히 네. 여기 있습니다.
0: 꾸준히 새롭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안경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경 업계에도 큰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변화, 도전, 그 한 수단이 안경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의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0: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향수를 즐겨 사용하시나요? 여성분들은 참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성들도 향수를 사용하는 비율이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내 향수 산업 시장 이제 1조 원 돌파한다고 해요. 요즘은 자기만의 향수를 만드는 향수 공방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향수가

0: 같은 걸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을 조향사라고 부른다는데, 우리나라 1세대 조향사이시면서 향수 공방도 만들고 향수 박물관도 만드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벌써 스튜디오에 각종 향기가 가득한 상태인데요. 정미순 조향사를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0: 조향사라는 직업이 있군요.
1: 네, 조향사라는 직업은 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수 사용하시잖아요. 네, 요즘 이제 향수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예. 향수를 만드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합니다.
0: 향수만 만듭니까, 조향사는?
1: 조향사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제품에 향을 입히는 작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목욕용품, 비누라든가 이런 그 치약이라든가
0: 목욕용품, 네. 샴푸, 린스, 뭐
1: 방향제
0: 네. 전부 향이 들어가죠?
1: 그럼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 음료 이런 이제 식품에 들어가는 맞아. 향까지 만듭니다.
0: 식품에 들어가는 향,
1: 네.
0: 생활용품,
1: 화장품.
0: 세면용품, 화장품.
1: 네,
0: 맞습니다. 그냥 실내 공기 저거 하는 향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1: 방향제.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실내 향을 입히는 향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0: 예. 그런데 주된 일은 향수 만드시는 일이겠다. 그죠?
1: 그게 가장 이제 순수한 그 조향사의 업무인 거죠.
0: 지금 이 스튜디오에 뭐 이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뭡니까? 이 작은 병들이?
1: 이 향들은 에센스라고 하는 향수를 만드는 재료들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천연 재료와 천연과 유사한 그런 이제 향들을 소재로 해서 이 재료로 해서 향수를 만듭니다.
0: 하나하나가 에센스들이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이거 지금 이게 네. 뭐라고 써있죠?
1: 네, 이거는 알데하이드라는 케미컬 성분인데요. 이 알데하이드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샤넬 넘버 5에 들어가는 향입니다.
0: 네. 또 여기 지금 이제 하나 뽑으니까 이건 시센트라고 써 있네요. 이건 뭐죠?
1: 시센트는 바다향이라는 뜻인데요. 바다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디자인한 베이스입니다.
0: 네. 요런 하나하나의 그 에센스
1: 네.
0: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1: 전부 이제 원료들을 그 화학적인 케미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케미컬 원료들로 블렌딩해서 예. 합성 향료들을 섞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천연에서 추출한 원료도 같이 섞기도 하고 조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조합한 향들이 이제 이런 에센스들이 되는 거죠.
0: 에센스도 여러 가지가 조합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그냥 순수한 예를 들어 장미향이다.
1: 네.
0: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1: 일단은 장미 성분을 분석을 해서 장미 향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한 뭐 30가지에서 100가지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원료들을 이 각각의 원료가 되는 합성 원료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0: 예.
1: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연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0: 장미꽃에서 장미향을 뽑는 거 아니에요?
1: 장미꽃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장미에서 추출한 그 장미꽃향은 상당히 고가예요. 키로당 거의 한 900만 원, 1000만 원 호가하기 때문에 그런 원료들을 일상적으로 뭐 방향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성 원료들, 가격이 저렴한 합성 원료들을 블렌딩을 해서 천연의 장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장미향을 만드는 거죠.
0: 천연의 장미에서 향이 되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군요.
1: 네, 원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0: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장미꽃이 한 100만 송이는 있어야 이런 거 한 병 나오지 않을까.
1: 우리 이제 페트병 1.5리터 그 정도를 네. 채우는데 약 5톤가량의 5톤 트럭, 한 트럭의 장미가 필요해요.
0: 와, 5톤 트럭 가득 찬 장미에서
1: 네.
0: 한 병 나온다?
1: 네, 맞습니다.
0: 그건 어떻게 뽑아내요? 그 5톤 트럭 그 진짜 꽃에서 네. 그런 액체를 어떻게 만들어내죠?
1: 증류법으로 뽑아내기도 하고요.
0: 증류법이라면?
1: 스팀 디스틸레이션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찜통에다가 쪄서 증기를 통해서 향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0: 예.
1: 그거를 이제 그렇게 뽑아낸 것을 오일이라고 합니다. 로즈 오일. 또 한 가지 방법은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유기용매에 담가서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유기용매 안에다가 꽃을 담그면 네. 꽃향이 그 용매에 이렇게 퍼지겠군요.
1: 네. 용매에 녹아서 나온 그 향료들을 모아서 시키면은 이제 콘크리트라는 그런 형태가 됐다가 그거를 네. 다시 한번 정제를 하면 예. 앱솔루트라는 형태의 장미 앱솔루트를 얻게 됩니다.
0: 아이고 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유기용매를 이용하면 뭐 콘크리트, 네. 앱솔루트 네. 이런 방식으로 추출하기도 한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천연 꽃에서 직접 향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겠군요.
1: 요즘 이제 향수들 중에서 니치 향수라고 고가의 프리미엄 그 라인이 있는데 그런 프리미엄 향수를 만들 때는 소량 사용하기도 해요.
0: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진짜 천연 장미꽃에서 뽑아낸 향하고
1: 네.
0: 그 향하고 비슷한 그 향의 어떤 그 저
1: 분석을 통해서
0: 네. 그거랑 비슷하게 각종 화학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향하고
1: 네.
0: 천연꽃에서 나온 게 진짜 더 좋아요?
1: 사실은 천연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합성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어차피 이 합성 원료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향사가 얼마나 이제 기술을 더해서 천연의 장미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향수라는 소설이 있고,
1: 네, 패트릭 지스킨트의 네, 그 향수라는
0: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영화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가면서
1: 네. 네.
0: 사람의 향을 뽑아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사람의 체취를 뽑아내는 그 과정이
0: 그것도 소설... 현실적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요?
1: 사실은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쓸 수가 없죠. 윤리적인 문제로.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묘사한 그 방법은 사실 향을 추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설가 그 패트릭 지스킨트 그분이 향에 대해서도 향의 추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0: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했죠?
1: 냉침법이라고 하는데
0: 냉침.
1: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같은 지방을 두껍게 그 천에다가 깔아서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제 돌돌 말게 되면은 사람의 체취가 그 기름 속으로 흡착이 돼요.
0: 그게 아까 말한 그 유기용매를 비슷한 거네요.
1: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유기용매는 액체고 얘는 고체 상태의 기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사람한테서 그 체취가 흡착되도록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기름을 다시 녹여서 네네. 뽑아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속옷을 오랫동안 안 입고 있으면 속옷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건 이제 끔찍하게 사람이다 그렇지 꽃 네. 꽃향을 그런 식으로 추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옛날에는 그런 네. 방법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좀 아까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뽑았더니. 그건 예를 들어서 뭐 바다 향이 나도록 네. 이것저것을 섞은 거다 그랬잖아요.
1: 네.
0: 요거 하나하나도 향수네요?
1: 요거 하나는 이제 베이스라 그래서 작은 단위의 향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이 자체를 쓰기도 합니다.
0: 그냥 향수로 쓰기도 하고
1: 네.
0: 원료가 되기도 하고
1: 향수로 쓰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향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0: 돼요. 지금 이제 제 앞에 일부러 그 저 사전에 지금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네. 세 가지 종류를 놨는데 이게
1: 네.
0: 베이스 향이라고 들었고 이게
1: 네.
0: 미들 향이라고 네. 들었고 네. 이게 탑 계열의 향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게 탑, 미들, 베이스라는 게 어떤 뜻인 겁니까?
1: 노트라는 말을 써요.
0: 노트?
1: 네, 노트는 향을 부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0: 단위.
1: 되는데 네. 향은 보통 이제 휘발도에 따라서 빨리 날아가는 성질이 있고 중간 정도의 휘발도가 있고 잔향처럼 오래 지속되는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휘발도가 다른 애들을 섞게 되면 향기에 하나의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A라는 향이 났다가 그다음 시간이 지난 B라는 향이 올라오고 이렇게 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0: 네,
1: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게끔 디자인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
0: 그럼 보통 이 베이스와 미들과 탑을 섞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하나를

0: 향수를 뽑았지만 향수를 하나의 향수를 완성을 할때 탄미들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원료들을 한 3, 40가지를 블렌딩하거든요.
1: 아, 베이스도 여러 가지, 미들도 여러 가지, 탑도 여러 가지를 섞어요. 야.
0: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되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컬러라든가 어떤
1: 예.
0: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섬세하게
1: 당연하죠.
0: 그 완성도가 올라갈수록 작품이 멋있어지니까.
1: 맞아요.
0: 마찬가지로 향수도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보통 시판되는 향수는 최소한 3, 40가지가 섞인 거다.
0: 그거는 이제 10가지일 수도 있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100가지일 수도 있고 그거는 조향사가 어떻게
1: 함량에
0: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1: 따라서.
0: 다른 거죠.
1: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10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고랄 때그 단위 하나하나도 이미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건데.
0: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머스크라는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 머스크라는 케미컬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머스크라는 베이스를 만들 때어또 작은 단위의 단품 원료들이 몇 개가 더 조합이 돼서
1: 아이고,
0: 만들어지는 거죠.
1: 어려워지는군요. 근데 이걸 베이스 계열, 미들 계열, 탑 계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0: 휘발유도.
1: 베이스 계열이 제일 먼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0: 베이스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1: 오래 가는 거?
0: 향들입니다. 네.
1: 미들은?
0: 중간 정도의 휘발유도고요.
1: 탑이 그럼 제첫 번째 맡게 되는 냄새가 탑입니까?
0: 네, 보통 향수를 뿌렸을 때 5분 정도에 느껴지는 향이 탑노트고요. 탑노트는 금방
1: 사라져요.
0: 사라지게 되고, 미들이 어떤 이제 조향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을 표현하게 되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잔향까지 이렇게 남아서 가장 오래 그 뿌린 사람하고 가장 오래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베이스 노트가 좋아야지 그 향을 본인의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1: 그렇군요.
0: 그런 향수가 되는 거죠.
1: 그 조향사는 이렇게 이미 제품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블렌딩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조향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하나하나를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조향사가 해야 되겠네요.
0: 베이스 자체도 조향 작업을 통하는 거고요.
1: 그러니까요.
0: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원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장 단순한 단위의 단품 원료라고 하는데요. 조향 교육을 위해서 첫 단계는 이게 이제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50가지의 천연향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100가지의 향들을 하나하나를 다 익히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스터 조향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진 그런 마스터 조향사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의 향을 다 훈련을 해서
1: 2,000개.
0: 습득을 하게 됩니다.
1: 그 우리 조향사님은 냄새 딱 맡으면 2,000개 중에 뭔지 딱 아세요?
0: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1: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게 구별이 다 된다고요?
0: 훈련을 통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다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훈련 기간이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 향을 사용을 하고 후각을 단련했기 때문에
1: 요즘 뭐 시내 곳곳에 만들어진 향수 공방이 유조향사님의 지도와 가이드에 따라서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향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맞춤 향수가 요즘 이제 하나의 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30년 전에 이 조향 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조향사라는 직업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제 향이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1: 그렇죠.
0: 조향사라는 직업도 많이 알려져서 공방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1: 공방에 찾아가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향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0: 자기만의 향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향 문화 수준 이런 레벨이 올라가고
1: 그렇죠.
0: 있다라고 보여져요.
1: 저한테 맞는 향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럼?
0: 나만의 향을 찾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나만의 향기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아는 그 심리 공부라든가 체질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향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왜그 체질 그러면 사상 체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듯이

0: 사상 체질에 맞는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향들을 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1: 예.
0: 향기도 기가 에너지기, 예, 기운기이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기운기.
0: 예, 그 사람한테 맞는 향을 주었을 때 에너지가 상승이 되고
1: 그럼 여기서 한번
0: 시너지가 되는 거죠.
1: 저한테 맞는 향을 만들어 보죠, 뭐.
0: 아, 그래 볼까요?
1: 그러려면 저를
0: 네.
1: 어떻게 파악하셔야 됩니까?
0: 일단 이제 몇 가지 제가 간단한 설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채식이라든가
1: 저는
0: 육식이라든가.
1: 채식과 합니다.
0: 네, 식
1: 육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이제 체취를 만들어내는 게 음식하고
1: 그렇죠.
0: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서양 분들은 이제 육식을 좋아하고
1: 예.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향 자체가 좀 가볍고 신선한 프레쉬한 향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채식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하고 관련되는 그런 그 가벼운 향들 제가 몇 가지 뽑아보겠습니다.
1: 뭐 그냥 식습관 하나만 파악하시면 됩니까? 설문
0: 아,
1: 더 하실 건
0: 아니,
1: 없어요?
0: 식습관하고 또 이제 몇 가지 더 하면서 여쭤볼 텐데, 좋아하는 향이 달콤한 쪽이세요? 아니면은 좀 달콤하지 않은 그런 차분한 쪽이세요?
1: 달콤하다.
0: 네.
1: 향에서
0: 스윗한 느낌이 있는 것과 스윗한 느낌이 없는 것.
1: 달콤한 향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0: 내추럴한 향 좋아하세요? 네. 내추럴한 향하고 뭐 비누향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인공적인 향. 네. 그런 향들은 어떠세요?
1: 좀 강하면 싫어요.
0: 강한 향보다는
1: 예.
0: 편안하고
1: 자연스러운,
0: 은은한 향,
1: 그렇죠.
0: 자연스러운 향. 네.
1: 꽃냄새 이런 거 좋아합니다.
0: 꽃냄새. 꽃 중에서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 좋아하세요?
1: 냄새로는 역시 장미꽃이 제일
0: 장미향 좋아하세요?
1: 좋죠.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미향을 살짝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자연의 느낌에서 좀, 나무 냄새라든가 흙 냄새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자연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좋아하세요?
1: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0: 어떤
1: 나무 냄새,
0: 나무
1: 흙
0: 냄새?
1: 냄새 다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러면은
1: 등산 좋아하고요.
0: 등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베이스 향을 하나 준비해 온게 있는데 이 베이스 향을 맡아보시고 제가 몇 가지를 터치해서 향을 완성을 해드리겠습니다.
1: 매우 은은한데요?
0: 네, 가벼운 향이에요.
1: 아, 좋아요.
0: 네, 시트러스 그린 계열의 향인데요.
1: 은은하면서 좋아요.
0: 네. 거기에 이제 모스라는 향인데요. 이 모스는 이끼향이기 때문에 축축한 숲속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요. 역시나 이제 나무향 중에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패출리 향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1: 야, 곧 어떤 건두 방울, 어떤 건한 방울, 이것도 또 중요하군요.
0: 네. 왜냐하면은 이제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 밸런스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 중에서 베르가못이라는 향이 있어요. 이 향은 이제 레몬이라든가 오렌지 이런 계열의 느낌인데요. 세 가지 향을 먼저 한번 섞어봤습니다. 처음에 맡으셨던 그 베이스 향에서 세 가지를 넣어서 조금 더 내추럴하고 차분한 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지적인 분위기를 갖고 계셔갖고 잘 어울리는 향으로 한번 조합을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1: 아까보다 풍부해졌어요.
0: 네. 아까는 그냥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약간 두께감도 생기고 무게감,
1: 풍부해졌습니다.
0: 나무향하고
1: 확실히 달라진대요.
0: 네, 촉촉한 모스향이 들어가서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해봤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베이스에다가 몇 가지를 한몇 방울씩만 섞으면
0: 네.
1: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0: 향의 느낌이 달라지고 그분한테 이제 맞춰서 향을 이제 조정을 한 거죠.
1: 그렇죠.
0: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조향사라는 그 직업에 조는 조절할 조예요. 사실은
1: 만들 조자가 아니고.
0: 창조할 조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한자로 썼을 때는 조절할 조이기
1: 조절한다.
0: 때문에 이런 이제 향들을 적절한 비율로 조절해서 향을 완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1: 그럼 이제 지금 그게 저만을 위한
0: 네.
1: 향수로

0: 언제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어요?
1: 저는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조향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한 거는 제가 중학교 때.
0: 중학생 때?
1: 네. 에스티 로더 여사라고.
0: 알죠?
1: 예, 미국의 화장품 회사 설립자, 창립자신데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전기를 읽으면서.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조향사에서 시작을 하셔갖고. 예. 저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조향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장품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이야.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0: 아니, 중학생 때 읽은 책이 그냥 바로 꽂힌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대학도 화학을 전공하셨습니까?
1: 네. 그분이 화학 공부를 하셔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년, 40년 전에는 취업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조향사라는 직업도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서 정보가 없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분이 화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면 나도 이제 화학을 해야 되나 보다. 네, 그래서 네. 아주 단순하게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화학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화학을 전공한 다음에 제가 조향 공부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0: 아니, 없었어요.
1: 조향 교육기관이 없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예. 일본에서 조향 학원을 다니면서 조향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게
0: 일본은
1: 됐어요.
0: 조향 학원이 있었군요.
1: 네, 그 당시에 이제 30년 전이었는데 35년 전에 유학을 가서 조향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조향 관련된 뭐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리고 취업도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처음은 미용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품 박람회를 갔다가 프랑스의 그라스라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0: 그라스.
1: 네. 예. 향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인데.
0: 프랑스의 그라스라는 지역이 향수의 고향입니까?
1: 네. 패트릭 지스킨트의 그 향수 소설의 무대가 된 지역이기도 해요. 거기를 가서 이제 오래된 향수 회사를 알게 돼갖고. 네. 거기를 찾아갔는데 향수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향수 공방이 있었던 거예요.
0: 프랑스에는 이미 다 있었군요.
1: 네. 300년 된 회사니까. 예. 네, 그 회사를 보고 인상적이어서 거기 대표님한테 이런 향수 스튜디오를 한국에다가도 내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되게 반갑게 네. 대응해 주셔갖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향수 공방과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카데미를, 조향 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0: 그 그라스라는 프랑스의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향수가 제일 일찍 만들어지고 산업화된 곳이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향수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예. 그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그 향 작물들이 재배가 됐고요.
0: 향을 위한 작물.
1: 네. 날씨가 좋다 보니까 식물들이 향 식물들이 꽃이며 네. 뭐 식물들이 잘 자랐고 거기서 향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 발달했는데 원래는 사실 향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가죽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0: 그 지역에서
1: 네 예. 가죽은 가공하는 단계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0: 그렇죠 심하죠.
1: 네 가죽을 태우는 냄새를 마스킹하기 위해서 향을 바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0: 그 역겨운 냄새 없애려고.
1: 네. 그렇게 해서 그라스 지역이 이제 향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인류가 향수 같은 걸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1: 한 5천년 전이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5천년. 이제 향을 사용을 한 거고 본격적으로 향수, 지금의 알코올성 향수를 사용한 거는 14세기 초에 들어서 헝가리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향수 알코올성 향수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0: 헝가리. 네. 네. 그리고 가장 산업화가 일찍 된 것은 프랑스. 그라스 네. 지역이고.
1: 네. 원래는 이제 이태리 쪽의 수도원에서 향수를 제조하는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방법이 이제 이태리의 까트린느 공주라고 메디치가의 공주가 네.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예. 프랑스의 앙리 2세하고 결혼을 하면서 예. 자기의 이제 전속 조향사를 데리고 프랑스로 간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의 향수 산업을 그분이 발전시킨 거예요, 사실은.
0: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 지역의 회사와 제휴를 해서 네. 국내에 들어오셔서 공방을 만들기 시작하신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1: 그러니까?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 있다가. 네, 갈마드라는 그 회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향수를 만드는 공방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0: 국내 최초였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향수 그 조향사 교육기관도 또 만드시고.
1: 네,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공방만 만들었는데 그 공방의 운영이 그 당시에는 이제 향수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기 전이어서
0: 네.
1: 이제 사업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갖고 아카데미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좀 밸런스가 맞으면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0: 그리고 전문 화장품 회사나 향수 회사의 향수 디자이너로서 제품도 또 계속 네. 하셨고.
1: 네. 향수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래서 향수 제작사로도 활동을 사업 영역을 그렇죠. 좀 확장시키게 됐어요.
0: 대중적으로 널리 판매된 향수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만드셨겠어요?
1: 지금까지 제가 저의 이름을 걸고 만든 건 한 20가지 넘게 이제 향수를 출시했고요.
0: 네.
1: 그 향수들 중에서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만들었던 향수가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0: 그처럼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협업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어떤 협업들을 네. 하셨습니까?
1: 향수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극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이 있는데
0: 유명하죠.
1: 네, 그 연극하고 콜라보한 아그네스 오브 갓이라는 그 향수도 있고요.
0: 그러면 그 신의 아그네스 연극 공연장에 그 향이 은은히 퍼지나요?
1: 아니요.
0: 그건 아니에요?
1: 그때는 이제 향수를 만든 게 연극을 보고 나서 향수를 만들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극 무대에다가는 하진 않았었고 빅피쉬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때는 나르시스 가든이라고 수선화 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향수가 있어요. 그런 향수들이 이제 공연장에 은은하게 퍼졌었죠.
0: 퍼지기도 하고. 네. 또 연극, 뭐 뮤지컬, 또
1: 네,
0: 또
1: 그리고는 이제 셀럽 향수인데요. 셀럽 향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해서 만든 디자인한 향수고요. 그룹 중에서 신화,
0: 네.
1: 예, 신화가 공연을 할 때 이제 신화 향수를 만들었었고요. 비향수도 만들었는데 비향수는 이제 공연이 무산되는 바람에 월드 투어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향수만 만들어놓고 출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배우 김혜자 씨,
0: 네.
1: 예, 김혜자 씨가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북퍼퓸으로.
0: 북 퍼퓸도 있군요.
1: 네, 해자라는 이름으로 향수를 같이 출간을 했습니다.
0: 그럼 그 책을 사면 네. 그 향이 조금씩 나게끔?
1: 네, 책에다가 향을 뿌려서 책을 읽으면서 그 향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디자인했습니다.
0: 네. 그리고 향수 공방도, 향수 아카데미도 여전히 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향수 박물관을 여셨다. 이것도 1호 아닙니까?
1: 네,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 향수 박물관을 내게 된 게 그 이전에 프랑스를 갔을 때
0: 예.
1: 언젠간 나도 향수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와갖고 방배동에다가 조그맣게 향수 박물관을 냈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에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향 작업을 이제 그라스 같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향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 향수 박물관을 갖고 내려갔어요.
0: 제주도로?
1: 네. 그래서 거기서 향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향수 박물관?

0: 박물관에는 그럼 뭐뭐가 있습니까?
1: 향수 박물관은 향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인데요. 오래된 향수들의 그 빈티지 버전. 그때 뭐 1920년대 출시된 향수들, 뭐 50년대 출시된 각각의 향수들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그런 빈티지 버전을 컬렉션을 제가 계속 해왔었고.
0: 그럼 그 향을 직접 맡아볼 수 있어요?
1: 아, 옛날 향수요? 맡아볼 수는 있는데 그 향이 이제 변취가 됐죠. 오랜 세월
0: 세월이
1: 동안.
0: 올라지
1: 예. 그래서
0: 나서.
1: 그 향의 보틀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보틀을 이제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 추출이라든가, 그리고, 향에 대한 직접 이렇게 향을 블렌딩해서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박물관 및 체험 공방까지도.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우리 조향사님도 2000개의 향을 구분할 수 있죠?
1: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0: 이 후각을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은데,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날것 같은데.
1: 감기 걸리면은 일안 하고 쉬어야 돼요.
0: 그죠?
1: 네. 근데 이게 운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감기에 잘안 걸리게 돼요.
0: 아무래도
1: 네.
0: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1: 네, 관리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향 덕분에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정작 조향사님은 향수를 잘안 쓰신다고요?
1: 사실은 제가 향을 좋아하는데, 제 몸에 향을 뿌렸을 때, 이제 향 작업을 할 때, 그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이제 늘 이렇게 향을 맡아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향수는, 이제 일상적으로는 잘안 쓰게 되고,
0: 그죠?
1: 특별한 날만 사용합니다.
0: 일하실 때는
1: 네.
0: 향수가 걸리적거리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지금도 계속 새로운 걸 만드시잖아요.
1: 네.
0: 그 영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1: 사실 저는 향수를 만드는 데는 영감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0: 그러니까요.
1: 해요. 그러니까 그 향수의 생명력은 영감에서 오는 거고, 저는 보통 이제 어떤 컨셉을 정하면은 그 컨셉에 맞는 거에서 이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미지화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영감을 받고요. 그리고 어떤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그림, 작품, 미술 작품 아니면 소설 뭐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향으로 옮기려고
0: 네.
1: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0: 아까 그 신의 아그네스 향수 같은 게 바로 그런 거네요.
1: 네,
0: 연극을
1: 맞습니다.
0: 직접 보시고,
1: 네.
0: 아, 이 연극과 어울리는 어떤 향.
1: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이제 연극의 장면 중에서 오래된 성당이 나오는데 그 오래된 성당에서 날 법한 향을 이제 상상을 하고
0: 네.
1: 그 향을 이제 구현하려고 애를 쓰죠.
0: 요즘 뭐 향수 공방에 보면 뭐 봄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향.
1: 네.
0: 그게 봄바다 다르고 겨울바다 다 다르죠.
1: 네, 그렇습니다. 봄에서는 이제 봄에 피는 꽃의 향기가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서귀포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0: 예.
1: 서귀포 앞바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향이 있어요. 헬렌 아쿠아라는 향인데 사람들한테 그 향을 맡으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 그랬더니 바닷가에 귤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바닷가의 귤.
1: 네, 사실은 제가 그 산책하는 바닷가에 옆에 귤밭이 있어서 딱그 느낌으로 조향을 했는데
0: 네.
1: 그 향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장면을 연상한다 그래서 재밌었죠.
0: 이 동서양 사람들이 아까 그 식습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크게 봐서 서양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향수에 대한 취향은 어떻게 다릅니까?
1: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을 이렇게 진한 향을 좀 피하는 편이고 가볍고 신선한 라이트한 향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을 잘안 사용하고 또 이렇게 씻는 걸 좋아하는 문화다 보니까 향이 강하게 나는 거를 좀 일상화하지 않았던 것도
0: 그렇죠.
1: 있고 반면에 프랑스라든가 미국 이쪽은 이제 식습관도 그렇게 헤비한 음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육식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향도 진하고 강하고
0: 그래요.
1: 그리고 좀 애니멀릭한 그런 향들을 또 선호합니다.
0: 네. 향수를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방금 제가 요 손목에다가 뿌렸는데, 손목, 뭐귀 뒤, 뭐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옷에다 직접 뿌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노각도로.
1: 아, 요 정도로?
0: 네, 뿌리시면은
1: 그러니까
0: 면적이 넓어지세요.
1: 제 얼굴, 뭐, 머리, 옷에 다 묻어도 상관없다?
0: 위에서 뿌리면은 이 비를 맞듯이,
1: 아.
0: 네, 머리에 주로 이제
1: 쭉,
0: 향이, 네, 향 입자가 앉기
1: 예.
0: 때문에 그렇게 뿌리시는 방법과 옷에 뿌리는 방법은 자켓 안쪽에 뿌리시는 방법이
1: 자켓
0: 저는
1: 안쪽.
0: 추천드리는데,
1: 예.
0: 네, 밖에다 뿌리면 이제 옷이 오염될 수도 있고 색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쪽에 뿌리면은 향이 오래 품을 수 있고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는 이제 피부에 뿌리는 방법은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건조하신 분들은 좀 예민한 편이시지만은 그 지성인 분들은 몸에 기름기하고 향이 어우러지면서 본인의 체취에 잘 섞이게 돼요. 네, 그래서
1: 네.
0: 사람에 따라서 뿌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1: 근데 하여튼 가장 보편적으로는 45도
0: 네.
1: 각도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0: 네.
1: 그리고 옷 안쪽으로
0: 네.
1: 살짝
0: 세
1: 뿌려주고.
0: 번 내지 네번 정도 스프레이 하시면 적당하세요.
1: 그렇게 아침에 향수를 뿌렸다 그러면
0: 네.
1: 그게 하루 종일 가진 않잖아요.
0: 보통은 이제 향이, 농도가 약한 거는 두번 정도 뿌려주시거든요.
1: 하루에.
0: 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지 않고 이제 오드 퍼퓸처럼 농도가 진한 향수 같은 경우 오전에만 뿌리셔도 무방하시고요.
1: 하루 종일 가기도 합니까?
0: 네, 잔향은 오래 가요. 아까 베이스 노트 말씀드렸는데 베이스 노트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1: 예.
0: 보통은 이제 미들 같은 경우 5, 6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네.
1: 연령대별로 이 중장년층 이상 되면 젊은 층과 좀 달리 어떤 향수를 골라야 한다, 뭐 이런 걸또좀 가르쳐 줄수 있나요?
0: 향을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기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1: 기운이죠, 기운.
0: 네, 그 사람한테 맞는 향을 만났을 때는 에너지가 상승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왜, 에너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향을 자기한테 맞는, 자신에게 맞는 향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일상처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드시면 또 체취가 변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좋은 향을 입혀서 자기의 기분을 스스로 리프레시하면은 생활이 훨씬 더 밝아지고 기분이 좋게 유지가 될것
1: 그럼
0: 같아요.
1: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 이상이 될수록 향수를 더 써야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출시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향수가 있을 텐데, 향수하면 대명사가 샤넬 넘버 5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그게 제일 많이 팔린 게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샤넬 넘버 5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제 베스트셀러였고, 거의 한 번도 베스트셀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1: 계속,
0: 네.
1: 이야.
0: 그래서 샤넬의 그 원래는 패션 브랜드인데 패션의 매출보다 향수의 매출이 훨씬 더 커요.
1: 그 향은 조금씩 변하지 않았나요?
0: 처음 출시 당시에 똑같은 향은 아니고요. 지금의 샤넬 넘버 5는 거의 뭐 초창기의 향하고 거의 다른 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향이 리뉴얼,
1: 그죠.
0: 계속 변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처방했던 향들 중에서 지금은 쓸수 없는 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향의 처방이 바뀌었기 때문에
1: 지금 왜못
0: 전체적인
1: 쓰죠?
0: 느낌.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해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1: 유해성.
0: 있고, 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못
1: 그렇군요.
0: 쓰게 된 향들이 많아요.
1: 네. 야, 근데 아무튼 100년도 넘게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0: 베스트셀러였어요.
1: 지금도 그렇고.
0: 네.
1: 조향사님에게 향기란 무엇을 말합니까?
0: 저에 있어서, 향은 저의 이제 동반자.
1: 개인적으로는 동반자인 거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향기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0: 저는 향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영혼을 터치한다.
0: 네. 왜냐하면은 이제 무의식을 자극하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의식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라는 거는 본인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1: 예.
0: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0: 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조향 교육을 통해서 후진을 양성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조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1: 네.
0: 그런 향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1: 배우러 오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0: 네, 지금 이제 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향을 알고 싶어 하는 층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1: 우리나라 전체의 향수 시장 규모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향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전 세계에 정미순 향수 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재밌는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향기, 기운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明
4: 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0: 하세요, 일꾼. 그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코 작은 서움들이 별처럼 흩어진 신한 앞바다. 이번 여정은 하이도에서 시작됩니다.
1: 한국 게임에서 왔어.
2: 예, 예, 예. 신도까지 가는 거 맞아요?
1: 네, 신도 갑시다.
2: 아, 그럼 예.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신도까지?
1: 한 10분이요.
0: 섬에서 다시 섬으로 푸른 물결 너머로 나아갑니다.
3: 선생님, 신도는 어떤 점이에요?
4: 신도가 가보면 선이 참 이쁘고 멋있어요.
0: 산도 바다로 풍요로워 어신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축복받은 섬이라죠. 이 아름다운 섬이 그리워 1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만숙 씨.
5: 민호자! 민호 온다!
6: 민호야, 반갑다. 입이 좋아요.
7: 내가 어복은 많지.
1: 어복 70%, 부지랑 30%.
0: 신도와 사랑에 빠진 만숙 씨의 여름을 만나봅니다. 산에 땔감이 많아 섭 신자를 쓴 신도는 2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섬입니다.
4: 우리 마누라는 많이 나오라고.
3: 잠깐만, 사모님이 나오세요?
4: 네.
0: 부부만의 특별한 신호라죠. 남편의 경적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아내 정순자 씨.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이장님, 지금 사모님이세요?
9: 예.
3: 아, 집이 가까우세요? 경적 소리만 들려도 아세요?
9: 예. 가까워요. 아. 예.
0: 신도에서 만나 100년가량 맺었다는 부부. 평생의 동반자를 찾아준 만큼 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는데요. 그런 부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있으니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 용섬.
4: 여기가 용이 승천한 섬인데 무인도라고 그 옛날부터 그래서 용섬이라고 해놨거든. 할아버지 때부터. 야, 양자 이거 봐요. 진짜 멋있나요?
10: 일이 용 길이요. 용이 바다 쫙 끝까지 그거에 돼 있어.
0: 섬을 가로지른 신비로운 길 하나. 용의 전설이 생겨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4: 여가 행성 같냐, 행성. 우주. 이것만 진짜 멋있네, 우주처럼. 이런 데가 없어, 대한민국. 어, 외국에 온 거, 기분이.
0: 눈부신 풍경만큼이나 오래된 추억이 가득한 곳.
4: 초등학교 다녔을 때 막 여기 와서 소풍 오고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바위투방에다가 선생들이 그냥 종이 때 써서 감추면 뭐 연필도 타고 공책도 타고 주유기 같은 것도 타고 막 그런 재미를 여기 많이 왔지요.
0: 이곳에 오면 늘 조풍날처럼 마음이 설렌다는 부부입니다.
9: 하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여기 와서 좀 벤치도 보고.
0: 이제 여름바다가 품은 보물을 만나러 갑니다. 이후부터 용왕님의 사랑 듬뿍 받는다는 신도. 풍어를 자랑하는 만큼 부부의 일손만으로는 벅찰 때가 많다는데요.
3: 빨리 올라갈 준비돼요. 올라오시면 누구세요?
9: 예, 이분은 적하고 이분은 시동 중인데요.
5: 바쁠 때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하는 편이에요.
3: 효자 분이시네.
6: 일 엄청 잘해.
0: 전날 내려둔 그물을 거둘 시간.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가두는 이강망.
10: 좀 당겨.
6: 당겨.
0: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전통 그물입니다. 가족이 함께 손발을 맞춥니다.
10: 더 당겨. 유도망으로 유도해갖고 거기 이로 오면 못 가게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갔고.
0: 묵직한 손맛이 전해지는 그물 끝.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0: 이거 짝돔이라는 것이 돔 종류인데 돔 중에서 최고 맛있어. 이 고기 이름이 새서방이라고 그래. 왜 새서방이 고기 하나 맛있으니까 신랑들은 가고 남이 남자 불러갖고 에? 이것만 해주면 맛있었어. 집에 못 가니.
0: 얼마나 맛이 좋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10: 이것이 덕자라고 뱅어의 언니. 사촌, 뱅어, 틀려. 뱅어는 이 주름이 짧아.

0: 아니, 저도 이 적자는 양 자체가 여가 커.
1: 여름 보물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만숙 씨가 기다리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0: 여왕님, 민호 올해는 못하는 거 많이 작게 해주십시오. 다 한잔씩 드시고, 영왕님도 드시고, 용신도 드시고, 다 드십시오. 영왕님한테 세주 한잔 드시고, 거기 좀 말아주라고, 이리, 우리 건물도.
2: 그분 잘 올라와요?
0: 용신하고 영왕님이 다 잡아서 지켜보고 있잖아, 용신이.
1: 용왕님께 올린 정성이 잘 닿았을까요? 오늘은 올여름 바다의 운명을 점칠 대망의 첫 민어잡이 날.
0: 민어야 올라와라, 민어야 올라와라.
1: 자고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철이 순탄한 법이건만, 기다리던 민어 대신 심술궂은 표정의 아귀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3: 그러게요.
2: 나오겠죠, 민어.
0: 이 돔이 설계돔이라고 진짜 맛있는 돔이야. 돔 중에서 이 설계돔이란 돔은 여기 이빨이 없어, 이빨이. 이빨이 없잖아, 설계돔은. 민어다! 민어, 민어, 민어! 민어, 민어다!
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름 바다의 왕. 커다란 민어입니다.
2: 아, 크네요, 선생님. 어때요?
4: 기분이 좋아요.
0: 보람이 있다고 첫 민어 노래. 신화 민어가 다 유명하지만 신도라는 섬이 민어가 초창기에 와. 여기가 제일 처음에 산란기가 오니까 제일 처음에 걸리니까 고기 맛이 틀리죠.
1: 귀한 몸 상할세라 잡은 즉시 손질에 들어가는 민어. 피를 제거하고 정성스레 감싸 얼음 속에서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4: 유지하게 돼서 어둠 속에다 넣어버려야 돼.
1: 첫 만남의 기쁨도 잠시. 더 이상 소식이 없는 민어.
0: 내가 내가 못 먹어. 바다에서 주는 대로 사는데 속상할 것도 없어.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고, 내일은 항상 오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야지.
1: 한때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지만 녹록치 않았던 도시 살이.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에서 새 삶을 열어준 건 넉넉한 바다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신도. 마트가 없어서 먹거리를 구하려면 배를 타고 하이도까지 가야 하기에 잡은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죠.
5: 진짜 좋은 거 있다, 이거, 알바네요.
0: 귀한 거예요, 선생님.
1: 경적을 듣고 반찬거리 구하러 왔다는 이웃.
0: 갔다가 얼른 먹고 간다면서요. 응. 병원?
6: 병원도 가고. 지금은 어장을 안 하고 있어서 얻어먹고 골고루 줄게 또 먹어야지.
5: 주로 뭐 갖다 주세요?
6: 꽃게도 주고, 민어도 잡으면 민어도 주고,
0: 다 주고,
6: 오징어도 주고.
5: 비싼 민어도 이렇게 직접 주세요?
6: 예. 병 몇 마리씩 줘요.
0: 평소 맛있게 먹어. 하찮은 거 맛있게 먹어.
6: 예, 잘 먹을라.
1: 바다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만숙 씨 덕에 섬 사람들 마음도

0: 판결 넉넉해집니다. 올해 첫 민어를 들고 향하는 곳.
1: 매형, 민어 잡아왔으면 내가 한 마리 잡았어. 이놈 무겁수다.
2: 또 잡으셔. 응시도 잡.
3: 응, 응, 응, 알았어. 많이 잡았네. 손질해야 되겠네. 네. 아이고.
4: 동생분이 민어 잘 잡아오세요?
3: 잘 잡아요, 우리 친구. 제가 잘 잡을 때는 한번 나가면 바로 한 배에서 조금만 믿죠. 큰 배에서 줄까.
0: 현재 고향 신도에는 만숙 씨를 필두로 누나와 남동생까지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다는데요.
4: 몇째 누님이세요?
3: 둘째요.
4: 둘째?
3: 네.
4: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
3: 팔남매. 아들 넷, 네. 셋에 딸이 다섯.
4: 신도에 형제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3: 아니요. 남동생하고 셋이.
4: 셋이?
5: 나우 씨야, 내가 할게요.
3: 알았어. 자네가 해. 자.
0: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지만 휘뜨는 솜씨는 만숙 씨가 한수 위랍니다.
5: 민어가 1,000냥이면 옛날에 이 보레가 900냥이 됐어.
0: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민어 보레. 보레를 먹어야 진짜 민어를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여기에 찰진 민어 휠까지.
5: 원래 민어 보양식이라니까. 그 옛날 임금상에도 기운 때문에 여름에 올라오고.
0: 그뿐인가요? 칼칼한 딱돈 매운탕도 빠질 수 없습니다.
3: 뼈가 없어도 살이 맛있어요.

0: 혁신도의 여름을 담은 한상.
1: 뭐 이리 걸게 차렸어?
2: 빨리 와, 여기 들어와.
0: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사 시간.
1: 아이고 참, 고기 다 잡으느라 힘들었지?
3: 예, 미역 많이 먹으시오.
1: 잘 먹을게. 예. 그래도 오늘 민어가 큰 한 마리 잡았네.
0: 1년을 기다린 민어부터 맛보는데요.
4: 선생님 고생했어요.
1: 예, 고맙네.
4: 민어입니다. 어땠어요?
1: 맛있다.
4: 녹지요? 녹은데.
0: 참기름에 콕 찍은 귀한 부울에 씹을수록 고소하고 찰진 별미랍니다.
1: 돈도 돈들어야 자네 진짜. 민어는 부레가 최고로.
0: 풍족한 바다가 있고 정 나눌 가족이 있고 맛있는 밥상이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삶.
2: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1: 좋죠.
5: 좋죠. 고향은 여긴데 네. 저 나가서 살다가 또 들어온 데 15년 됐어요.
2: 도시 살다가 이거 안 불편하세요?
1: 처음에는 한 5년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 깜깜해서 못 살아. 서울 3일만 네. 딱 지나면은 무슨 여기 와서 식구들 유니도 아주 같이 일하고 같이 거기 잡아서 밥 먹고 엄마 좋아 거기 좋아 남들이 부러워하게
0: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 신이 내린 아름다운 섬 신도의 여름입니다.
6: 150에서 200이 오면 될 것 같아요.
7: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여름 바위가 딱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8: 근데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9: 여기 오면은 한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아주 새콤 달콤하니 속이 뻥뿐이네.
10: 그러니까 오이소박이는 약간 여름 그 자체예요.

0: 비 오는 날의 라오스를 아시나요?
1: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0: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2: 아,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 기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농도는 게.
2: 진짜 할 말이 없네요.
3: 박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요.
0: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1: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길 수도 있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편하게 싸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0: 라오스의 우기,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시나요?
1: 식물들한테는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생명수겠죠.
0: 땅의 생명들이 활기를 되찾는 시기. 풍요를 기다리는 라오스인들의 지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알고 우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전통을 지켜나가는 라오스인들의 뜨거운 축제 현장까지. 열정과 순수의 나라 라오스가 우기를 나는 법. 라오스의 우기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라오스에서만 20년을 산 저도 그 다채로운 풍경엔 늘 경이로움을 느끼는데요. 라오스의 활기를 찾아서 남부 최대 도시 팍세로 떠납니다. 메콩강과 세동강이 만나는 풍요의 도시 팍세. 강변과 어우러진 한가로운 풍경과 라오스의 넉넉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팍세에선 우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답니다.
1: 아, 왓루앙이구나 드디어.
0: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한 사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이곳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로 카오판사라 불리는 안거의 시작날이기 때문이죠. 승려들과 불심 깊은 신자들이 3개월간 금욕과 수행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라오스에선 명절과 다름없기에 팍세의 수많은 불교 신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 공양품을 준비했는데요. 찹쌀밥과 과자와 같은 먹거리는 기본이고 지폐를 준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빳빳하고 깨끗하죠?
1: 저렇게 새 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3: 왜냐하면 우리가 탁밭 넣을 때 음식도 같이 넣기 때문에 더러운 돈을 잘 안 넣죠. 그래서 저 새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명절 전에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친척 중에 누가 있든지 해서 이걸 얻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0: 먼저 준비한 꽃을 올릴 차례입니다. 작은 사원일 경우 신자들이 직접 제단에 올라 공양하기도 하는데요. 여긴 워낙 사람이 많으니 신자들 사이를 돌며 모아가네요. 이제 승려들이 탁발을 돕니다. 모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공양하는데요. 3개월의 안거 기간 내내 승려들은 수행에 집중하고 사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신도들이 정성껏 공양하는 음식은 3개월간 승려들의 귀한 식량이 될 겁니다. 라오스에선 어린 나이에 출가해 사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0: เพื่อนั้นเฮาก็มาบวชทําบวชเรียนบวชศึกษาเพราะว่าทั้งมันก็จะอาจว่าทั้งนอกเข้ามันก็อยากอันนั้นค่าใช้จ่ายหรือว่ามันจะหลายคันเฮาเรียนทั้งนอกเนาะ
1: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출가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어린 동자승들은 수행이 졸립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마을의 학교이자 공동체인 사원. 라오스인들은 사원 생활을 통해 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한답니다.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원에는 15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개월 뒤 박새 주민들에게 돌아와 주길 바라며 세동강에 물고기를 방생할 계획이랍니다. 풍요가 올 날을 기다리며 강에 물고기를 방생하는 사람들. 박새 시민들의 소망을 물고기에 담아 흘려보냅니다. 안거 기간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도 먹거리가 부족한 시기를 무탈하게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저도 라오스인들의 마음을 담아 물고기를 방생하겠습니다.
2: 비가 오는 우기 동안 우리가 벼를 심으면서 같이 물고기를 방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벼가 자라는 3개월 동안 이 물고기가 딱 먹을 만한 사이즈로 커요. 그래서 벼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하고 벼를 같이 수확하는 그런 곳이 많아요.
1: 승려들에게만 적용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라오스의 안거. 우기를 보내며 풍요를 준비하는 라오스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집니다. 라오스의 우기에는 소나기 같은 스콜성 폭우가 잦습니다. 급히 비부터 피해봅니다.
3: 야, 이거 진짜 하늘에서 수돗물을 막 쏟아부어주는 것 같네, 느낌이. 어우, 시원하고 좋아요, 물도. 신발도 씻고. 네.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은 거의 양말을 안 신어요. 네. 왜냐면 자꾸 젖고, 절에 가면 또 신발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말은 거의 안 신고, 더위 다 슬리퍼 신죠. 이러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예. 네. 어이구,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나왕, 나왕. 이거 완전 폭포수네, 폭포수.
1: 이 물줄기 보세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 같은데요.
3: 아,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만 놀라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들 보면 태연하죠. 그냥 태연하게 슬슬 비닐 덮고, 뭐 비가 그치면 또 걷고, 뭐 놀라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1: 땅바닥을 뚫을 기세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태어난 라오스 사람들. 다들 허둥지둥 물건을 정리하고 장사를 접을 법도 한데 한치의 미동도 없습니다. 이분은 익숙한 듯 양배추의 겉잎을 벗겨냅니다.
3: 이게 비를 맞으면 빨리 썩거든요.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계속 껍질을 까잖아요. 한 커플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판매하는 양배추가 원래 이만한 걸 갖고 왔다가 양배추가 요만해지는 거예요. 판매할 때.
1: 썩은 잎을 계속 벗겨내다 보니 양배추가 주먹만큼 작아졌는데요. 이러다 팔지도 못하고 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온 김에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때 제 발길을 잡아끈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개구리입니다. 요 작은 개구리들을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 과초 아니 아니 따이래요 뭐 양도 양부 따이버. 라우분크 죽은 척 하는 거네 이거. 뭐 이거 죽은 척 하고 있는 이거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이거 만져볼까요? 야 이봐 이거 살아 있잖아. 죽은 척 하는 거니까 저기. 야 군 생활할 때 그 만세탕이라는 거를 이런 개구리 작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에 탁탁 넣으면 얘 개구리가 탁 만세를 해요. 그래서 만세탕이라고 우리 해먹었어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 있겠네요 다이 똥 쏙 겉한데 아니 콩 탐마삿 뭐 탐마삿 짭 유유사이 짭.
0: 개구리는 라오스인에게 별미라는데요. 시장에 들여오면 얼마 못가 다 팔릴 정도랍니다. 다양한 생선도 많습니다. 전부 오늘 아침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라는데요.
1: 아니 셉셉. 와. 셉팽.
2: 몸이 가득.
1: 그러니까 오. 특히 이런 거는 튀겨 먹으면 예, 정말 맛있다고 그래요.
0: 와, 정말 납작하고 작은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1: 정말 무슨 광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다 큰 거래요. 더 큰 건 없대요.
0: 정말 대단한 건 이 많은 물고기가 다 같은 종이 아니란 겁니다.
1: 이거 지느러미가 색깔이 여긴 노랗죠. 여긴 또 빨갛죠. 다 달라요. 이거 종류가 다 다른 물고기예요. 아니, 문이 던 싸우 짭뻐.
2: 짭던 싸우.
1: 아니, 하시파면 특 라이포는 업라인에요, 다이.
2: 하시파는
3: 이게 20만 깁.
1: 이게 20만 깁, 10만 깁, 5만 깁.
2: 10만 깁.
0: 현지 시장에 오면 이 동네 사람들의 생활상이 들여다 보입니다. 우기에 먹거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라오스인들의 식성과 취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니 어느새 비가 그쳤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 논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때 모내기를 시작하는데요.
1: 벼를 심는 시간, 그때가 이제 안거의 시작이고요. 보통 벼를 수확하는 시간, 그때가 안거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보통 벼가 자라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90일이라는 게 이유도 결국은 이 벼농사하고 맞춰서 가는 거죠.
0: 라오스의 안거와 농업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안거에 들어가는 것도 추수까지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1: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네요.
0: 아직 모내기가 한창인 곳을 발견했습니다.
1: 서바이디! 서바이디! 포카! 포카,
4: 야.
1: 이미 컵쿠아 못 뭐. 거의 막.
0: 농부 불랑 씨를 도와 저도 일손을 보태려 하는데요.
1: 서바이디!
0: 이곳은 기온이 높고 물이 풍부해 1년에 두 번 찹쌀 농사를 짓는답니다. 지금 이 논은 불랑 씨의 따님의 논이라는데요.
1: 오, 니 약 라이노. 오, 밑에 양 쓰면 약도. 오, 네오다이. 야, 걸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오, 발이 쑥쑥 빠지네. 와.
0: 아직 모내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아니 너 했네요다 이제 거의 못 거의 했죠 아티바이다 이거 했. 니 쌈니 썩너 몸에는 썩.

0: 잡기로 한 거 민폐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 요렇게 잡는 게 낫겠다. 아, 요령이 좀 생기네.
0: 다행히 몇 번 해보니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농구가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1: 아, 또 칭찬받으니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네. 아! 야, 못 심는 게 이게. 손은 안 힘들어요, 별로. 이, 사실 이 흙이 팔랑팔랑이었고, 제가 이걸 딱 꽂으면 이 흙이 이렇게 딱 잡아줘요. 어, 정말 신기해요. 느낌도 너무 좋고, 이게 차르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기분 너무 좋은데, 어, 허리가 막.
0: 라오스의 베테랑 농부들 옆에서 초보 농부인 저도 열심히 모를 심었습니다. 제게도 새참을 주신답니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땀 흘리며 일한 뒤 먹는 식사만큼 값진 게 또 있을까요?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직접 재배한 찹쌀밥은 기본이고 각종 생선 요리까지.
1: 문이 짜오선 거의 북 타오네오 다이너. 긴 네오 다이너 기본이.
0: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쌀알이 붙어 있는 생선 반찬. 막걸리 맛이 나는데요.
1: 때와 크니 그냥 맨 그 라오토 뭐?
2: 라오그그
1: 라오노. 막걸리 냄새가 나요, 여기서. 그러더니, 어, 맞아요. 막걸리 만드는 방식으로 발효하는 거래요. 오, 막걸리 냄새 나는 물고기 처음 먹어보네. 아니, 땀.
0: 이게 바로 쌀을 넣어 발효시킨 라오스의 전통 물고기 식혜, 쏨빠입니다.
1: 이건 먹어봤었어요. 이건 먹어봤어요. 쏨쏨. 자, 야, 팍, 윤이 뭐.
0: 찹쌀밥을 즐겨 먹는 라오스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떼어서 먹는데요. 밥을 지을 때 수증기로 쪄내다 보니 수분은 증발하고 손으로 먹어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1: 찹쌀밥을 보관하는 이 통을 갖다가 우리가 팁이라고 그러는데 요 팁 자체로 이렇게 찌거든요. 그래서 보통 밥이 식으면 다시 요걸 쪄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만든 새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훨씬 그 쫄깃쫄깃하고, 어, 아주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네. 이거 직접 재배한 거고, 오늘 아침에 직접 찐 거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향이 좋고, 어, 맛도 좋아요. 맛있습니다.
0: 역시, 갓 지은 밥만큼 맛있는 건 없나 봅니다.
3: 자, 이렇게 거세 뭐.
1: 땡땡.
0: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겠죠. 제작진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모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모내기에 열중해 봅니다. 아, 몸은 고되지만 보람찬 하루로 남을 듯합니다. 우기 속에 싱그럽게 피어난 라오스. 3개월 뒤엔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이 오겠죠? 모내기를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골라벤 고원의 고산지대인데요. 이곳에 사는 소수민족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0: 낯선 여행객의 방문에도 순박한 미소로 반겨주는 마을. 그런데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1: 소수민족은 아무 마을이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에서 여기는 특별히 허락을 해준 그 홈스테이 코스가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0: 라오스 소수민족인 카투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카투족 마을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뜬집 형태의 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과 어슬렁 마을을 논이는 돼지와 닭들입니다.
1: 바디. 바디. 바디. 이 캡틴 훅 봐, 유니. 이유와, 바이스스와. 아, 여긴가 보구나. 저 바, 어, take off shoes. 미스터 훅? 캡틴 훅? I'm OJ.
2: I'm Hook.
1: Hook.
2: Captain Hook.
1: Yeah, Captain Hook.
2: I organized a homestay.
1: Homestay.
2: Tour.
1: Tour.
2: In the village here.
1: Right.
2: The traditional village tour. Coffee. Yeah, but there's
0: another. 카투족의 전통을 체험하며 하룻밤 묵어가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마을 농장을 둘러보며 카투족 문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 This one, the ant, how to take the ant. This one is the nest, make like this.
0: 개미들 보이세요? 나뭇잎에 둥지를 짓는 배짝이 개미입니다.
1: 아, 손바닥으로만. 안 그러면 아프니까 다른 데는.
2: 아,
1: 비벼서.
0: 배짝이 개미를 손바닥 위로 올라타게 하더니 가차 없이 손을 비빕니다.
2: So this one now like my hand, why mosquito doesn't like?
1: 이게 지금?
2: Smell me.
1: Oh, 코를 팍 찌르는데? Oh, very strong acid. Yeah. You mean right? This look like a vinegar.
2: Yeah.
1: 식초 같아요. 이 개미산이라고 있죠 우리가. Ant acid. Okay.
0: 이때 남은 개미를 입으로 가져갔는데요. 호기심이 생겨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1: Take one.
2: Yeah.
1: Just eat?
2: Yeah.
1: Eat?
2: Eat.
1: Sure?
2: Yeah, I cut the head already.
1: Sour.
2: Yeah.
1: Like a lemon, right?
2: Yeah. You wanna try?
1: 변비 있는 사람들. 이걸 먼저 먹고 식사를 하면, 변비. Key.
2: Yeah.
1: Yeah? Yeah? Yeah. It's good for the,
0: yeah. 라오스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쓰인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번엔 나무에서 수액을 짜내는 후크시. 또 어떤 용도일까요?
2: So this is jatropha.
1: Yes,
2: you
1: sure.
2: You can use this if you have burn on your skin. Yeah, you can put like this, like a cream.
0: 몸에 바르자 하얀 크림처럼 변하는 수액이 화상 치료제로도 쓰인다니 놀랐습니다.
2: Make it play a game.
1: Oh!
2: Play bubble.
1: Yes, play bubbles. Wow.
2: Nature bubble.
1: Can I?
2: Yeah.
1: Yeah? Oh, slowly.
2: Yeah, no problem.
0: 비눗방울이라니 상상도 못했는데요.
1: 오, 천연퐁퐁인가 보다 이거. 와, wow, that's very interesting. Wow, I never think about using another purpose of jatropha because jatropha using for lately, yeah, jatropha diesel, right? Biodiesel. Wow.
0: 천연 비눗방울 하나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지금 보는 이 풀이었습니다.
2: And then they put poison here.
1: Ah, like a cobra, cobra poison or snake poisons.
2: Yeah.
1: Yes.
2: And you put on here like
0: 줄기 끝을 대충 잘라내면 끝. 요 허술해 보이는 풀이 무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1: Weapon?
2: Yeah. 20 meters.
1: 작고요.
0: 오! 별다른 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날렸을 뿐인데요.
1: 어, 여기 박혔다. 박혔어요, 여기 보세요.
2: 어!
1: 박혔죠?
2: 어!
1: 야 박혔죠?
2: 어.
1: 이야, 이게 진짜 날아가요. 총, 오, 대단.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와우, this is, oh, amazing. How they know this one?
2: Because use. Before we have no technology.
1: This is technology.
2: Like before, we don't have rifle during French colonization.
1: This is rifle.
2: Yeah,
1: natural one.
2: Yeah.
1: So you use some poison here.
2: Yeah.
1: Right.
2: Put a poison here.
1: And then
2: use this.
0: 카투족 정말 놀랐습니다.
1: Oh, it smells so good.
2: This is
1: coffee. It's coffee tree.
2: Yeah. Excelsa.
0: 카투족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커피 농장입니다. 무려 네 가지의 원두를 생산하는데요. 재배부터 로스팅, 커피 추출까지 전부 마을 안에서 해결 가능하답니다.
2: Yeah, harvest the coffee is this one because the woman harvest and the man make the field.
1: I see.
2: The field for planting the rice or vegetables.
1: I see.
0: 골라벤 고원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자신들만의 질서를 지키며 사는 카투족. 커피 농장을 하면서 커피 맛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얼마나 맛있길래 카투족을 사로잡았을까요? 먼저 생두를 알맞게 볶아줘야 하는데요. 40분에서 50분 정도 팬에 볶아야 맛있게 로스팅 된답니다.
1: So do you also drink coffee?
2: Yes, we are drink every day.
1: Every day.
2: And you drink every day?
1: Yes, yes. I love coffee. Love coffee.
0: 볶을수록 구수한 향기가 올라와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1: 아, 너무 구수해. 어우, 구수한 냄새고 꼭 누룽지 느낌인데, 어우, 직접 농사 지어서. 볶아서 이 콩 골라내서 볶아내고 또 커피 내려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 맛은 또 어떨까요? 본인이 다 하면.
0: 그런데 커피 볶다 말고 수상한 대나무 통을 들고 있는 후크 씨. 커피는 손님한테 맡겨두고 담배 피우느라 바쁩니다.
1: 그럼 저한테 좀 잠깐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키면 본인 담배 피고 있고 세 살부터 폈대요.
2: Our tradition. Like we smoke to against something bad thing around.
1: Yeah.
2: Mosquito.
1: Mosquito. Spirit? Bad spirit?
2: Kind of like bad thing, yeah.
1: I see. 문화인데요, 전통.
0: 담배 연기가 악한 영혼을 쫓아낸다고 믿는 카투족은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세 살부터 담배를 피운다니 그 정도면 말보다 더 빨리 배우는 수준입니다. 자, 로스팅은 끝났으니 원두를 빻을 차례입니다. 절구질 몇 번에 커피 향이 물씬 밀려오네요. 그런데
1: yes.
0: 커피 내리는 도구가 독특합니다.
1: Also, it's a dripper,
2: yep.
1: right? So you drip hot water to pour here?
2: Yeah.
1: 아, 이런 대나무로 만든 커피 드리퍼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Thank you. Sure.
2: Now you wet this volcano after, and then you put water again, and then drink it.
1: 와. 우리 드립 커피 드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선한지는 커피 내리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냄새 와, 향기가 와, 빨리 먹고 싶다.
0: 커피에 푹 빠진 카투족이 직접 재배한 커피 맛은 어떨까요?
1: 와, Mr. Hood Coffee.
0: 기다림의 시간까지 더해지니 그 맛이 배가 될 듯합니다.
1: Great.
2: We
3: 당연히 좋아요. Okay? We can cheers?
2: Yes.
3: Thank you.
2: Strong?
3: Yes, but good. Good.
0: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강렬한 맛. 이런 커피는 처음입니다.
3: 와, 정말 세네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글쎄요, 도시에서 먹는 아주 비싼 로스터 전문 기계로 만든 그런 거가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다 직접 만든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지금 잔까지. 그래서 그런지 자연의 맛이라고 할까요?
0: 커피가 여행의 피로까지 녹여주는 듯합니다.
2: I would like to keep our cultures also for young generation. And would like separate to the for the tourists to know our culture, how the Katu culture living.
0: 라오스의 깊은 산골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카투족. 그들의 순박한 미소와 특별한 문화가 오래오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오, 졸리. 예?
0: 포크 씨, 담배는 적당히 피우세요. 우기를 보내는 라오스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라오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도시, 루앙프라방으로 떠납니다. 제가 루앙프라방에 온 이유는요, 우기 때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3: 루앙프라방에 보트 레이싱 축제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마을별로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오늘 첫 번째 날 이제 가장 먼저 하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하키안이라는 곳이에요. 어우, 이게 배가 경기 나가는 배구나. 서바이디 서바이디. 오 아니면 컴 오 야이야이노. 그것도 짜오 헷 아니 뭐 아니 어 헷트가 뭐 어 아니 포만 짱맷 아니 어 33맷 짝콘 아니 키 짝콘 키 다연이 44콘 너 니언이 해냥
4: 좀 뺑은 여기 뺑
3: 뺑 너
4: 아무리 뺑
3: 아무리 뺑 어 콩 콩맨 콩 너 1년에 한 번씩 요 시즌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절에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관을 해두니까 이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선 경기 하기 전에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0: 보트 경주 축제의 본선은 앙거가 끝난 뒤 수도 비엔티엔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 전엔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치르는데요. 라오스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꼼꼼히 준비합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예선전 역시 치열하게 승부를 치르는데요. 특히 루앙프라방은 예선전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예선전에는 핫히안 마을에 어린 친구들이 처음 출전한답니다.
3: 어린아이도 있고 또 큰애도 있고 막 다 있네요. 골고루. 오, 들고 가는구나. 요. 천천히 가라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0: 오늘은 예선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임하는 날이라는데요. 오. 경기가 코앞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한 모습입니다.
3: 서바이지, 서바이지. 오. 아니면 콩, 아니요, 범만 짝빈.
5: 16, 롱마.
3: 롱 16, 16, 너. 오. 네, 뭐.
6: 네.
3: 예? 어, 뭐카이 했더니? 너. 여기 빼면 하필 레오니.
0: 핫히안 마을의 미래가 될 청소년 팀. 과연 얼마나 잘할지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구령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0: 청소년 팀. 개개인의 힘과 체력은 물론 노젓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예선전이 당장 코앞이라 경기 전까지 연습으로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이때 코트 위에서 쉬고 있는 팀을 만났습니다.
1: 프렌드?
2: 아, 프렌드,
1: 라이벌.
2: Yeah, yeah.
1: They live there?
2: Yeah.
1: Same?
2: Yeah.
1: Same village. I there. Okay.
0: 가까이서 보면 이 속도가 생각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 카메라로 보면 이게 잘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진짜 보면은 온몸을 내던지며 연습하는 선수들의 힘찬 구령 소리. 물 밖에서 바라보던 제 귓가에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쉴 새 없이 노를 젓고 나아가는 이들의 열정과 집념이 느껴지는데요.
3: 아, 정말 멋있어요. 저 어느 하나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 승부에 대한 그 굉장히 집념이 느껴진다고 할까, 열정이.
0: 보트 경주 대회의 본선에 오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한 선수들. 곧 해가 질 시간이라 훈련도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청소년 팀. 응원하는 마음에 음료수를 선물했습니다. 보트 축제의 진심인 라오스 사람들. 그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어느덧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온 도시의 축제인 만큼 사람들도 잔뜩 들뜬 모습입니다. 선수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회 준비로 바쁜데요. 대회 시작 전 강혜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루앙프라방의 지역 예선이 열리는 곳은 남칸강입니다. 경기 시작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핫키안 마을의 청소년 팀, 잘할 수 있겠죠? 관중석엔 예선전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이미 만석입니다.
4: 메콩강에는 나가라는 그 용 같은 신이 계시거든요. 그 나가가 살고 계시는데 이 나가 신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 신들한테 즐거움을 드려가지고 이 수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 길의 안전, 배를 타고 또 어부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함께 기원하는 거예요.
0: 강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라오스 사람들의 축제. 드디어 예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모든 체력을 쏟아부으며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경기의 열기도 더해집니다. 선두에 선 팀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2등 팀의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보트가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수심이 깊지 않은지 다들 별탈은 없어 보이는데요. 간혹 양쪽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요원들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선수들, 얼마나 허망할지 상상도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있었지만 경기는 계속됩니다. 드디어 파티안 마을의 청소년 팀 등장! 그들의 생애 첫 경주가 시작됩니다. 연습한 구령에 맞추어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 청소년 팀. 상대 팀과 접전이 이어지는데요. 결승선이 코앞인 상황.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패배한 파티안 마을의 청소년 팀. 그래도 첫 출전인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4: 아이고, 아쉽네요. 저 친구들의 눈빛이나 의욕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이 마을을 대표하는 전국을 제패할 그럴 그 선수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0: 무기 속 라오스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뜨거웠던 라오스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여행객들은 다시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우리가 라오스를 사랑하는 이유.
4: 라오스 여행에서는 못뺐냥. 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른다고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편하게. 여기 또 다른 말로 사바이 사바이 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바이디 할 때 인사한 것처럼 편안하게 라는 뜻이에요. 사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0: 느리게 흘러가는 라오스의 시간을 만끽하는 느긋하고 편안한 여행 어떠세요? 빗속의 라오스로 저는 벌써 새로운 여정을 꿈꿉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이번 강연에선 양자역학 그리고 플랑크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이 영화에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우리 같은 이런 손가락이 아니라 소세지가 다섯 개가 붙어있는 그런 인물도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상상한 그 근거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선 지금 여기에 나와 다른 내가 얼마든지 평행으로 존재하는 그런 다중우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이 처음 어디서 출생했을까요? 양자역학은 흑체라는 그런 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체는 말 그대로 검은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 물체에 빛이 입사되면 반사되는 빛은 하나도 없고 그 물체가 모든 빛을 흡수할 때 우리 눈에 완벽하게 검게 보이는 물체가 됩니다. 흑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커다란 통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바깥에서 빛이 입사하면 이통 안에서 빛은 계속 반사만 하지 다시 그 좁은 틈으로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커다란 통에 낸 작은 구멍, 이 작은 구멍을 물리학자들은 흑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흑체는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커다란 통을 난로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로에 불을 떼서 난로의 온도를 굉장히 높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이 작은 이 구멍을 통해서 붉은색, 노란색 같은 빛이 바깥으로 비쳐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에서는 흑체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 흑체 복사가 알려지고 19세기 말에 물리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다양한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먼저 슈테판이라는 과학자가 흑체가 바깥으로 방출하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 흑체의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게 돼요. 비례니까 당연히 그 앞에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세기 말 어느 물리학자도 이 슈테판 상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할수 없었어요. 슈테판의 법칙이 1879년에 발견된 이후에 1893년에 또 다른 실험 결과가 발견됩니다. 이걸 빈의 축적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빈이라는 이 과학자가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성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함수의 꼴로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함수 F가 도대체 어떤 수학의 형태로 적어야 되는지는 당대 어떤 물리학자도 답을 줄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에 고전 물리학을 이용한 레일리 진스 법칙이 발견되게 됩니다. 레일리 진스 법칙은 고전 물리학만을 이용해서 흑체 복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밀도가 빛의 파장, 람다의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레일리 진스 법칙에 따르면 파장 람다가 아주 작을 때 흑체가 외부로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알려집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 하나만 만들어도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이론으로 예측되게 된 거죠. 이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막스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도 이론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레일리 진스가 고전 물리학을 통해서 계산한 것과는 약간 다른 가정을 이용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뭐냐면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띄엄띄엄띄엄하다. 즉, 어떤 값을 한 배, 두 배, 세 배는 가능하지만 1.2배 같은 값은 불가능하다라는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가정을 통해서 흑체가 외부로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밀도에 대한 이론적인 계산식을 얻게 됩니다. 이 막스 플랑크가 얻은 이 이론 결과가 당대에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먼저, 막스 플랑크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슈테판 상수 시그마의 값이 이거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론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요. 또, 빈이 발견해낸 그 함수 관계가 도대체 어떤 함수 꼴인지도 이 가정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고전 물리학에만 기반했던 레일리 진스 이론이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더 포괄적인 이론에서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그 상수가 0으로 가는 극한을 태취하면 그 전에 레일리 진스가 얻었던 이 이론적인 예측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볼츠만의 상수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는지, 자기가 도입한 플랑크 상수의 값은 어떤 값이어야 하는지, 또 전자의 전해량은 얼마여야 하는지를 막스 플랑크의 이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에 일석이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막스 플랑크가 이룬 이 놀라운 업적은 제 생각엔 최소한 일석팔조쯤 됩니다. 일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에선 이렇게 띄엄띄엄한 것을 물리학자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연속적인 강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가 띄엄띄엄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00와트, 백열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100와트의 이 백열 전구가 실제 들어온 전기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바꾸는 건 딱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와트 백열 전구에선 2와트의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2와트라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빛 안에는 에너지가 띄엄띄엄한 그 단위,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광자, 비달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달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추정해 봤더니 약 10의 32승 엄청난 수의 광자가 1초마다 백열 전구로부터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우리 눈은 절대로 이렇게 많은 광자를 일일이 우리 눈은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눈은 빛의 세기가 연속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빛이 이와 같은 띄엄띄엄한 에너지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네 편의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논문을 출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전효과, 그리고는 브라운 운동, 그리고는 다들 아시는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그리고는 1905년의 네 번째 마지막 논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E는 MC제곱, 다들 아시는 그식을 유도한 짧은 논문. 아인슈타인이 이후에 노벨상을 받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광전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광전효과는 금속을 두고요. 금속에 빛을 쪼이는 거예요. 그럼 그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전자가 어떨 때는 바깥으로 방출되고 어떨 때는 방출되지 않는데 약한 빛이라도 그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짧기만 하면 전자가 방출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연구에 의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하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후에 또 빛의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띄엄띄엄하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바로 양자역학의 초기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 이전에도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닐스 보어는 이 현상을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띄엄띄엄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설명해내게 돼요. 전자는 에너지가 다른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할 때 두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바깥으로 방출된다라는 이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당시 알려져 있었던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설명해내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띄엄띄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띄엄띄엄하다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자역학을 영어로는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데요. 앞에 붙어 있는 퀀텀이 사실 별게 아니고요. 띄엄띄엄하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만약에 다시 번역하라고 하면 저라면 띄엄띄엄 역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양자역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과학자들이 알게 되고 이후에는 양자역학을 이제 완성해내는

자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몇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드브로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는 사실은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막스 플랑크는 과거에는 파동으로만 알고 있던 빛이 띄엄띄엄 하니까 마치 입자처럼 행동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드브로이는 이 아이디어를 거꾸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던 것들도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려요. 이렇게 물질인데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이걸 과학자들은 물질파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파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이걸 이용해서 양자역학을 처음 수학적인 꼴로 완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슈레딩거입니다.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줄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이 물리학자한테 알려주는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방정식에 등장하는 파동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어느 위치에서의 파동함수의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미래의 파동함수의 값도 정확히 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파동함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양자역학은 왜 결정된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파동함수 자체가 확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우리에게 확률을 정확히 알려줘요. 하지만 그 확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은 파동함수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양자역학이 얼마나 기묘한 세상인지를 또 다른 실험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벽에 틈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멀리서 탁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탁구공은 위틈을 통과할 수도 있고 아래틈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탁구공이 도착한 위치가 딱 두 개의 띠로만 관찰되게 됩니다. 한편 탁구공이 아니라 뭐 빛이나 아니면은 뭐 수면파나 파동을 우리가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벽에는 이렇게 연속된 여러 개의 줄무늬의 간섭 패턴을 보여주게 돼요. 한편 이제 양자역학을 따르는 전자를 이중슬릿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 A를 보시면 흰색의 점들이 있죠. 그곳이 바로 전자가 하나씩 도착한 곳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자는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당연히 탁구공 같은 입자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백 번째 던지고, 어떤가요? 간섭무늬 패턴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A를 보면 전자는 입자처럼 보입니다. D를 보면 전자는 파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자를 한 번에 하나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던진 전자랑 그 다음 던진 전자는 절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보시는 D 그림에 있는 간섭무늬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자 하나가 마치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림 뒤에 있는 결과를 우리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 전자는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전자는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불러도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자가 위 슬릿을 통과하는 것을 측정한 순간 아래 틈을 통과할 그 가능성은 그 순간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 물리학의 표준 해석인 코펜하겐 양자역학 해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양자역학의 다중우주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석에서는 어떤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하냐면 전자가 위슬릿을 통과하는 것을 관찰한 순간 우주가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매번의 측정 혹은 관찰에 의해서 우주가 끊임없이 그때그때 계속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간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다중우주 해석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다중우주 해석에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우주도 있고요. 제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주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양자역학의 다중우주 해석은 모든 물리학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물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벚꽃 터널이 쫙 펼쳐진 길을 달려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1: 그게 환상적이죠. 제가 막 버스 기사 하기 전에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0: 산과들에선 웃음꽃이 핍니다.
2: 고생이네. 더 말매가 됐다.
0: 봄나물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니 함양에서 가장 싱싱한 것들이 모인 오일장입니다.
3: 저는 지금 3대째 합니다. 저희 할머님도 이걸 하셨어요.
0: 할머니, 고래 연세가?
4: 54살.
5: 54죠?
4: 돈 벌리는 거 놓고 이 다리하고 허리하고 변신이 됐는데 이건 나가더라.
0: 그래도 우리에게 시장이 있다는 것은 따끈한 국밥처럼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6: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뛰어놀고 살아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생활을 했었으니까
7: 함양이 제일 좋지.
0: 함양이 화사합니다. 꽃처럼 예쁜 봄나물 따라 평촌 마을에서 함양시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함양에는 벚꽃철마다 주목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백전오십리 벚꽃길. 이름대로 꽃길이 쭉 펼쳐지는데요. 30여 년 전 함양 출신 제일교포인 한 어르신이 고향 백전면에 벚나무 수백 그루를 기증한 것이 이 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나무를 심었던 그 청년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이름처럼 너른들을 가진 평촌마을 사람들입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봄나물 피네 범범범범. 알록달록 꽃보다 화사한 우리 어머니들의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의 비결은 요 영양만점 쑥에 있다는데요.
8: 쑥도 모양이지야.
9: 쑥 옛날에 쑥으로 살았는데 뭐.
10: 어머니 그 쑥이 보약이에요?
9: 야, 쑥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는 게. 그래, 옛날에 그래, 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저게, 아픈 데도 없었어요.
0: 먹을 게 귀했던 시절, 건강에 좋고 흔하게 나서 고마운 봄나물이 또 있다죠?
10: 어머니, 뭐 뜯으시는 거예요?
11: 뭐고 뜯어요? 뭐고 이거요? 사는 게 겁나게 좋아요, 해서 먹으면.
10: 어떤 게, 어떻게 좋아요?
11: 이거, 쌉싸름하이 먹으면, 그거 참 좋아요, 사는 게. 미천에 이거 좀 약이라고 했는데 이거.
0: 캬, 손만 대면 보약 같은 나물이 지천이니 참 부자 마을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한 어르신이 많은 장수 마을이고요. 나물의 일가견 있는 이 부분은 당산이 일곱 번 바뀌도록 해로 하셨죠.
11: 내가 저 여리 때문에 여기 생겨봤은 게 지금 여덟인 게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12: 나는 여기 산 데가 87년이네 87년
10: 아,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요?
12: 88 여기가 좋아.
10: 어떤 게 좋아요?
12: 여기 뭐 공기 좋고.
0: 공기도 공짜 나물도 공짜.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미소는? 와우, 백만불짜리.
13: 예뻐.
0: 아유, 고우셔라. 동네 사람들 발길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봄이 다 마을회관 안에 들어왔네요. 부엌은 더 분주한데요. 어르신들은 한 달에 두 번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죠.
14: 오늘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점심 식사하는 날이에요.
15: 보통 몇 명 정도 모이세요?
14: 우리 모이면 한 30명
16: 있고, 그거 작기보다 15명.
14: 그렇지. 평소에 한 15, 20명씩 모이고, 많이 모이면 30명씩 모이고요.
15: 음식 양도 장난 아니겠어요?
14: 그러죠. 그렇게 많이 먹고도 남아요. 손이 어찌나 크신지들.
0: 하나같이 왕년에 대식구 건사했던 어머니들이라 30인분이야 뭐 이까이까 뭐 이까이까 그냥 척하면 탁입니다.
14: 옛날에 향이 진하지요.
15: 쑥이 엄청 들어가네요.
14: 네. 쑥도 가고 쑥국은 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바가지 갖다 줬잖아요.
0: 전 하나를 부쳐도 시어머니가 여럿인데요.
14: 이장 사모님. 예? 이렇게 돼도 돼요?
11: 그게 왜 여름 붙이 내고 이제 저기 아야 물 쏴갖고 안 되면 어쩔래?
14: 안 되긴 뭐라 안 돼. 하루 이틀 살아보나?
11: 이게 뭐라?
14: 그래도 두부해 되겠다.
11: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봐. 여름 해보고.
0: 예전엔 지겹도록 먹었던 쑥이 세상 좋아져서 봄날의 별미가 됐죠. 음식은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이 들어가야 제맛입니다.
15: 어머니 손 안 뜨거워요?
11: 아, 손 안 뜨거워, 너도. 손이 뜨거워서 안, 우리 할 때 괜찮아.
0: 그 참 신기한 손입니다.
5: 어이구, 어.
0: 유후. 마을에서 캔 나물들로 향긋한 한상이 차려졌네요. 풀만 보인다고요? 다 보약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요즘 맛집 부럽지 않죠?
14: 시골은 맛있어요. 그런데 보다.
11: 먼 데서 막 아침에
14: 반찬 없어도.
17: 아이고 속에 향이 많고 참 맛있다.
14: 아이 너무 맛있어. 짱.
0: 자연이 주는 보약을 나누는 평촌 사람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며칠 후 장날 아침. 어르신이 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 나물 팔면 용돈 좀 나오나요?
18: 2kg.
10: 2kg면 얼마 받아요?
18: 아, 지금 그래서 돈을 안 준다 하니까 한 5천 원 줄라나.
10: 멋쟁이시네.
18: 군대에서 면허증 따가지고

0: 한창 땐 스피드 즐기면서 이 바닥 주름 잡던 어르신인데요. 함께 구순을 바라보는 부부인데 요새 부쩍 거동이 힘들어진 아내 대신 혼자 갑니다.
1: 어머니는 같이 안 가세요?
2: 예. Yeah. 나는 가서 앉아서 탈도 못하고.
0: 근데 왜 가다가 멈추세요? 아, 여기서부터는

0: 효자 노릇을 합니다.
1: 아, 150이요.
0: 함양의 버스 요금은 심플합니다. 어른 요금은 무조건 얼마? 1,000원. 요즘 같은 계절엔 봄 소풍 기분이라 1,000원의 행복입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시장에 간다는 건 삶의 활력소가 되죠. 할머니, 오늘 장에 가서 뭐 하실 건가요?
2: 그냥 가서 기공도 하고 정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3: 장이라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려고 가.
4: 장에 갈 때 기분 좋으시겠네요.
2: 아, 제일 좋아. 버스 탄 게 제일 좋아.
0: 30분 남짓. 읍내 가는 길인데 뭐 이리 이쁘기까지 할까요? 기사 마음도 말랑말랑해집니다.
5: 아우, 그게 환상적이죠. 이때는 막 제가 막 버스 기사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0: 봄나물 보따리 팔러 가는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일렁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꽃바람 타고 함양읍으로 시장으로 쏙쏙 모여듭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 어르신의 한마디 툭 얹으십니다.
6: 우리 부산이 한탕 내야.
5: 예?
6: 한탕 내야 돼.
5: 왜요?
6: 내 바람이 찍은 게.
5: 아, 예, 예.
4: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4: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갑니다. 함양의 중심에서 인파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던 함양시장은 2일과 7일마다 열립니다. 대우 어르신은 곧장 직진해서 거래처로 물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쌓인 신뢰와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7: 진짜 와.
8: 아이고, 이거 팔러 왔어요. 차비도 안 되겠다. 차비도 안 되겠다.
6: 어쩌구나, 어쩌구나.
0: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6: 만들면 이어져 갔다. 12,000원. 그래, 요즘 그래, 내가 싸다 가네야.
4: 이거 이제 벌어서 뭐 하세요?
6: 어? 벌어서 이 정도 쓰고, 뭐, 참. 시장 때는 음식 사 먹고 그러는.
0: 자연에서 받은 거라 돈은 욕심 내지 않습니다.
9: 어느 겁니까?
0: 시장 안팎에선 올해의 신상 봄나물 파는 상인들이 옹기종기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함양의 좋은 공기와 맑은 물 먹고 자란 파란 보약들이죠.
10: 어디 왔어, 이 수건?
11: 아이고, 죽을 못 찍었다.
12: 아이고, 죽겠네.
11: 다 사는 것도 있는 말이 가서.
12: 야! 시기, 바위 밑에 넘어가는 걸 누려진 걸 돌로 떨내고 이렇게 해가 왔디야.
4: 엄청 좋아 보이네요, 시기.
0: 시장답게 없는 게 없습니다.
13: 어머니, 무슨 닭발도 파시는 거예요?
14: 예.
13: 종류가 엄청 많이 파시네요.
14: 하나도 밤 이래 많이 간다도 안 팔릴 때도 있어. 다 까갈 때도 있고 싸갖고.
0: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는 이 집엔 두부에 콩나물, 미나리, 멍게, 해삼, 닭발, 홍합, 꼬막에 고등어, 오징어, 갈치, 아귀, 조기, 수수, 적풍, 쪽파, 생강, 당근, 도라지, 참외, 부추, 시금치, 오이, 가지, 고추, 파프리카. 아우, 숨 차.
14: 그때는 막 장사가 잘 됐지. 소풍 가고 어제 가고 하면 장사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0: 50년 장사 인생에 온몸이 관절염으로 아프신데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14: 좋아요, 커피.
13: 아, 여기 커피 마시는데요?
15: 커피 드세요.
14: 좋아요.
0: 꿀맛 같은 시간이죠.
14: 감사합니다.
16: 지원대로 만들면 지원대로 해.
14: 그만 둘락해도.
16: 그만 더 해야 되는데.
14: 그만 둘락해도 저.
16: 요새는 돈이 귀하고 또 돈도 보내야 되고 그렇지 뭐.
17: 집에 계시면 병나. 이렇게 나서 움직이셔야 돼. 그러니까 그만두실 생각 말라고.
14: 그런 게 커피를 얻어 먹어야 돼.
16: 그 말 어디서. 그 말 오래. 맞아. 집에 있으면 병이 나. 서둘러서 와.
0: 힘들지만 또 힘이 나는

0: 묘한 일입니다. 함양시장엔 평생 그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곱고 새처럼한 기현 할머니는 시장의 최고령 현역입니다.
1: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94살.
1: 94시요? 근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2: 예.
1: 아직도 일을 하세요?
2: 예. 아... 집에 있으면 할게요. 오망들어.
1: 아, 누가.
2: 연세가 많은 거.
0: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네요.
1: 이건 머위예요?
2: 예.
1: 머위? 곰치?
2: 이거는 치나물. 살에 치나물.
1: 아, 치나물이에요?
2: 예.
1: 치나물은 어머님 따오셨어요?
2: 아니요. 이게 좀 매일이니까.
0: 농사 짓고 장사하며 6남매를 잘 키워낸 90대 시어머니 곁에 70대 며느리가 오른팔이 되드립니다. 여전히 고운 소녀 같은 기현 할머니. 다음 장날에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2: 아니, 그 장은 괜찮은데. 나이 많은 게 이제 어떨란 것도 몰라.
0: 그렇죠.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할 뿐이죠. 그래도 오래오래 할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느새 하나둘 목 좋은 자린 다 채워졌는데요. 아이고 어쩌나. 이분은 한 발 늦었네요. 겨우 어렵게 자리를 찾았지만 문 앞이라 안 된다니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버스 갈아타고 1시간 30분. 도착하면 이 시간이라는데요. 어머님, 한 뼘 기대 앉을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1: 뭐 많이 가져오셨어요?
2: 예. 골고기 뭐 5만 거 다 갖고.
0: 그 5만 가지 물건 좀 구경할까요? 덕유산에서 따온 두릅을 시작으로 봄나물 3종 세트를 요만큼 한 줌씩 담으시네요. 어머니, 허리가 펴지르면 많이 팔고 가볍게 가셔야 할 텐데 말이죠. 자꾸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3대째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자리에서 생선을 파는 재종 아저씨는 노래를 듣고 있네요.
1: 좀 한가하신가 봐요.
3: 네,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아직 준비하는 중이죠.
1: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데.
3: 아, 예. 조금 일찍 나오니까 그래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큰 생선들은 지금 꺼내봐야 자꾸 녹기만 하고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이렇게 꺼내놓고는 오늘 끝입니다. 옆으로 더 벌려가지고 하는데.
0: 제사가 많던 시절엔 나름 잘 나갔던 장사였는데 말이죠.
4: 적대, 적대.
0: 헛헛한 마음 달래기 위해 자꾸만 발길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4: 장사도 안 되고 할 일 없어서 커피 먹습니다. 손님도 없고 해서.
5: 커피를 한 잔 먹을게요.
6: 누른 거는 누른 길이야.
7: 맨 앞에.
6: 이거?
1: 이거 커피는 돈 내고 마시는 거예요?
6: 아니요. 나 쓰세요.
1: 아니, 저 가셨어요. 공짜예요?
6: 공짜로요.
0: 가끔 이런 손님도 있습니다. 한 모금 딱 마셔보더니.
8: 이모, 빨리 와. 철호야.
9: 커피, 여매. 사장님, 돈을 안 넣어서 가라.
0: 이야, 이 시장 안에서 회전율이 가장 빠른 인기 코너입니다.
9: 이거 하루에 장난 같은 게 한 두 봉지 정도 나가요. 동네 사람들 다 드셔야 되게.
0: 커피 인심 팍팍 쓰는 김 사장님은 70년 된 순대국밥집을 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피순대 전통을 이어가는데요.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장날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빈속을 따끈하게 채우고 있죠.

0: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장님은 어머니에게 배운 게 참 많습니다.
1: 엄마,
2: 엄마, 왜? 잠깐 좀 더운데.
0: 다 삼촌 같은 분들입니다.
3: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좀 하루가 잘 풀리는 것 같으세요?
1: 기분 좋은 집.
4: 아, 늘 묵는 집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6년 됐네요. 장날 아침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이사장, 여기서 먹으면 장사 잘 되나? 어떤 거래?
1: 그럼요, 기분이라 좋죠. 불구는 또 됐으니까 빨리 다.
0: 자, 바쁜 사람은 먼저 퇴장. 지갑은 얇아도 양껏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는 집이죠.
5: 저희도 밥 공기 양이 작아요, 국밥집이라. 그래서 밥은 10개를 드시든 다 공짜예요.
0: 순대국밥의 핵심, 순대는 어머니가 만든 전통 방식대로 딸이 직접 만듭니다. 와우! 한 번에 300인분씩 만든다니 상당합니다. 세월 따라 입맛도 바뀌어서 재료는 세대교체가 됐다는데요.
5: 야채가 좀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피만 넣어가지고 순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엄마 시대 때는. 예, 1세대 때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 하오다가 또 지금 저는 이제 콩하고 두부를 또 넣어서 하는 방법을 또 제가 또 가미를 해서 또 나가고 있는 거고.
0: 딱딱한 피를 일일이 으깨가며 만들었던 옛날에 비해 지금은 꽤 편해졌다죠. 한때는 어머니가 순대 장사하는 걸 가장 싫어했던 막내딸이 그 진한 손맛을 이어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5: 이게 더 풀어, 이 공기가 들어가면 안 쌈바가 다 타서요, 이게. 그래서 이 공기를 타가다 계속 빼줘야 돼.
6: 어렸을 때 이거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5: 그렇죠. 절대 생각 안 했죠. 멀리 시댁 가서 사는 게 소원이 아니네. 이거 안 하고 살라고.
0: 1950년, 먹을 게 귀했던 전쟁통에 어머니 권순희 여사는 당시 가장 흔했던 돼지피로 순대를 만들며 억척술에 10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변에 오는 배고픈 이들에게 곁을 주고 넉넉히 베풀 줄 아셨던 통 크신 분이었죠.
5: 뭐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냄새나서 싫어하신, 못 드신 분들은 또 많아요. 또 옛날 어르신 분들은 또 냄새가 또 안 난다고. 옛날처럼 또 냄새가 안 난다고 또 더 그러시고.
0: 어머니의 손맛과 추억을 순대 안에 다 담고 푹 뿌려냅니다. 순대 익는 냄새가 시장을 가득 메우면 잘 익었나 확인해 들어가는데요. 아까는 터지지 말라더니 이번엔 인정사정 없이 콕콕 찌릅니다.
5: 하얀 맹물이 올라와야 익었다는 증거예요.
0: 그 옛날 피순대는 서민들에게 고기를 대신할 영양가 많은 고단백 메뉴였죠.
5: 피순대 지금 제일 나은 게 15,000원. 네.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아, 네. 잠시만요.
0: 이제 추억의 별미가 된 피순대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옛날 단골 손님이 찾아주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다는데요.
5: 혹시 간하고 호빠 좀 드릴까? 가져가서 드실래요?
7: 네. 간하고 호빠 좀 줘.
5: 알았어요. 좀 드릴게요. 잠시만.
6: 여기 자주 오세요?
7: 네. 자주 와.
6: 여기 왜 자주 오세요?
7: 여기 호빠도 맛있고.
5: 오빠,
7: 옛날에 한날부터 옛날에 살죠.
0: 세월은 지나도 국밥은 여전히 뜨겁고 푸짐한 인심도 그대로니 또 오시겠죠. 70년 동안 장날 손님도 상인도 너나 없이 한상 둘러 앉았습니다. 숟가락 드는 어깨만 봐도 그날 벌이가 어땠는지 훤히 보였죠.
5: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술 취했을 때 내 얼굴 안 치잖아, 봐.
4: 좀 늦게 왔네. 요즘 늦겠죠. 아들이.

0: 가끔씩 이게 어머님 생각나고 그러시겠네.
1: 그렇죠.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뛰어놀고 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많이 나죠.
2: 어머니가 시작해서 지켜온 50년 그리고 이어온 20년 시장을 고향으로 둔 막내딸의 마음 안에는 그리움 한 그릇이 보글보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함양시장의 전성기는 열정적인 함양 사람들의 청춘 그 자체였죠. 그래도 매년 싱싱하게 봄나물이 푸르게 돋아나는 한 함양시장 안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언제까지나 남아서 전해질 겁니다.
3: 도시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4: 맨날 일하는 곳이 꽃밭이고 제가 지나온 길이 꽃길이고
1: 짜자잔. 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시골에는 쑥을 많이 뜯어보니까 건강해요. 되게 건강해요.
5: 깨떡 만들어 먹고 쑥 털털이 해가지고 밥 위에다가 이걸 얹어가지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쪄내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시계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앞으로
3: 둘, 셋, 넷,
2: 힘차게
3: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피틀기
3: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우린 준비 끝!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0: 청소?
1: 그래, 쓸고 닦고 신나게 놀아볼 사람
0: 저요! 쓰이고 닦고 빈동댕 대청소 댕구는 준비됐어요.
2: 우리도 준비됐거든. 그렇지 얘들아.
3: 와우, 멋.

0: 찐데. 그럼 뭐부터 처리해볼까?
1: 샤샤 생각났어. 지난번에 딩동쌤이 대청소할 때 탈탈탈 먼지를 털고 뽀득뽀득뽀득 유리창을 닦으셨어요.
0: 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해볼까? 모두 준비! 먼지 털자!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아우, 이 먼지!
2: 유리창 닦는다.
0: 오, 이번엔 바닥을 치우시네. 빗자루로 쓱쓱.
1: 맞아요. 그리고 걸레질도 하셨어요. 큰 걸레로 쭉쭉.
2: 와우! 그렇다면 우리도 시작!
0: 자, 저쪽까지 빗자루로 쓸고 쓸고! 쓸고? 쓸고?
3: 반짝반짝 빗자게!
0: 좋다! 우와, 꼼꼼하게! 쓱싸! 쓱싸!
2: 자, 그럼 우린 걸레질하자! 쭉쭉
4: 밀고 쭉쭉 밀고 쭉쭉 밀고

0: 뭐지?
1: 로봇 청소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쓸고 닦는 로봇이야!
2: 아이, 뭐야 뭐야. 탱구만큼 귀엽잖아.
1: 뭐? 어디 따라해볼까?
3: 홀짝샘 로봇 청소기!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방향 바꿔!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지지
1: 아하! 어? 말이 로봇 청소기다!
0: 청소! 청소! 청소! 청소!
1: 우와!
0: 청소!
3: 번율이 로봇도 돌아갑니다!
4: 빙글빙글!
1: 빙글빙글!
4: 빙글빙글!
2: 탱구 로봇 청소기는 엄청 빨라요.
1: 엄청 빠르다. 승범이 노엘 로봇 청소기도 작동 시작.
4: 시작.
1: 이야 멋진데.
0: 여기도 반짝반짝. 저기도 반짝반짝.
2: 자,
1: 그만!
2: 와, 부착쌤, 이거 보세요. 모두 다 같이 했더니 벌써 다 했어요.
1: 그러네. 청소, 끝! 이번엔 우리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5: 청소를 부탁해!
1: 모두 홀짝 준비!

0: 역시 우리 딩동댄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0: 예! 우원 깨끗해!
2: 딩동댄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옳지.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옳지.
5: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옳지.
7: 우리 모두
6: 옳지.
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

수위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동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 내.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지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상장 장
1: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상장이에요. 상장.
0: 축하해. 어떤 상을 받았니?
1: 저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꼭꼭 약속상을 받았어요.
2: 저는 밥을 잘 먹고 잘 뛰어놀아서 튼튼 건강상을 받았어요.
0: 훈민정음 최고!
3: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상장이 장으로 바뀌었어. 간장, 고추장. 우리의 상장을 찾아야 해.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상장이 장으로 바뀌었어.
2: 상장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상장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야.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한글이 어디에도 안 보여.
3: 여기에 길이 있어.
2: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
4: 내가 달려가서 알아볼게. 지옥! 한글 상장이 있어.
5: 서서라.
4: 천지?
0: 한글 상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손에 닿지 않을 것이다. 헛! 멀다!
4: 어?
0: 아무리 뛰어가도 소용없다. 한글은 더 멀어지고 있으니 더 멀다.
4: 너무 멀어. 천지 한글 공격에는 한글로 맞서야 해. 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가깝다.
0: 아니, 나의 멀다 공격을 가깝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상에 아가 파괴됐어. 그렇다면 내가 뿅망치로 한글을 만들겠어.

0: 상장.
1: 저장 완료. 상장.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상장 한글 카드다. 상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상! 짱! 상짱! 장! 장! 장! 장! 상장, 상장. 훈민이랑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받은 상장. 우, 뿌듯해라. 감동, 감동.
1: 상장에 상 먹어야지. 영. 냠냠. 슝.
0: 오잉.

0: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상, 짱.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상, 짱. 친구들 따라해봐요. 상, 짱. 끝.
2: 시장에서 시를 빼면 무엇이 될까요? 잠. 장.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잠. 장.
0: 상, 짱. 장. 훈민이와 정음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0: 상장을 장으로 바꿔라 한글. 상장이 장이 되었어요. 어? 상장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깝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상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상장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훈민정음이 상장을 받았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산, 산.

0: 사러 가자!
1: 우와!
0: 아, 저거, 아, 저거. 비가 내리네? 우산 쓰고 가면 되지!
1: 맞아!
2: 우산!
0: 우산을 펴요! 우산을 써요!
1: 우와, 비 하나도 안 맞는다!
0: 응, 우산 덕분이야!
3: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아, 차가! 우산이 산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우산이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우산이 산으로 바뀌었어! 우산! 우산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우산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어? 괴물이야. 어쩌지? 괴물 뒤에 한글 우산이 있어. 괴물이 눈 뜨지 않게 조심해야 해. 천지?
0: 한글 우산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무사하지 못할걸.
2: 야, 용사가 위험해.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뜨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감당!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0: 아니, 나의 뜨다 공격을 감 따로 막아내다니.
1: 멈춰!
0: 또 뭉쳤군.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3: 우선에 우를 쓰려면 뿅망치가 필요해.
1: 수사사 한글!

0: 우산. 우산.
1: 저장 완료. 우산. 국민자금의 손으로.
2: 우산 한글 카드다. 우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우! 산! 우산! 우산! 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우산, 우산!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훈민정음을 데리러 가요.
1: 슝? 우산에 우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아차!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산만 남았네. 우는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우산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우산! 우산! 자, 이제 순서대로 써봐요.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시옷이 아를 만나 사.

0: 사가 받침 니은을 만나 산우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산.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산. 끝.
1: 화산에서 화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섬. 산.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섬. 산. 히힛.
0: 우산, 산. 오늘은 비가 내려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우산을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우산을 산으로 바꿔라, 한글! 우산이 산이 되었어요. 어? 우산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감따로 막아냈어요. 한글 우산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우산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훈민정음이 우산을 써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0: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하게
1: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다.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도시에서 온 고양이 마술사.
8: 와, 맛있다.
9: 다람쥐야!
10: 꼬병이들아, 안녕.
11: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10: 도시에서 온 엄청 유명한 마술사 고양이가 공연을 한대. 먼저 가볼게.
12: 우와, 마술이라고?
13: 엄마, 우리도 보러 가요.
14: 그럴까?
15: 야하! 신난다!
14: 얘들아, 우리 화장실부터 다녀올까?
13: 네! 난 하나도 안 마려운데.
14: 어, 셋째양!
13: 저 먼저 갈게요.
16: 도시에서 온 위대한 마술사 매직캣. 지금부터 여러분께 환상적인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 이 지팡이를 손수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야! 왜 안 되지? 입가에 꿀이 묻어있군요.
17: 대단해요. 재밌다.
16: 자, 그럼 다음 마술은 야!
13: 아까 화장실 갈 걸.
18: 아, 정말 놀랐어.
19: 공중부양 마술 벌써 끝난 거예요?
14: 마술사님이 오늘 아침을 많이 드셨나 봐.
16: 작은 실수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제 비장의 마술,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겠습니다.
14: 어, 아무래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좋겠어.
13: 네.
16: 아이, 거기 꼬마야, 나 좀 도와주겠니?
13: 저요?
10: 제가 도와드릴게요.
20: 저도 잘할 수 있어요.
21: 저요.
22: 제가 할래요.
16: 자, 그럼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벽장 안에 들어가면. 혹시 너 어디 아프니?
13: 아니요. 그게 사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16: 이럴 줄 알고 내가 벽장에 비밀의 문을 만들어 놨지. 그 문으로 나가서 재빨리 화장실에 다녀와.
13: 마술사님.
16: 자, 이제 셋을 세면 꼬마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나, 둘, 둘, 예, 둘이요. 셋. 이제 다시 셋을 세면 꼬마는 돌아와 있을 겁니다. 하나.
18: 어서 돌아와, 셋째야.
19: 엄마,
0: 아버지 형 정말 사라진 거예요?
8: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16: 둘, 셋! 잠깐! 어?
0: 뭐요?
9: 뭐가 있다는 거야?
16: 아, 제가 잘못 봤나 보군요.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위대한 마술사 매직 캣의 마술 공연이었습니다.

0: 이야! 우와! 많이 난다!
1: 이번엔 내 차례! 아지!
2: 안녕하세요, 까투리 아줌마! 비둘기 아줌마! 어서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3: 멀려.
1: 안녕하세요.
2: 그래, 그래. 비동이도 인사해야지.
4: 비영아, 안녕.
5: 만나서 반가워.
6: 안녕.
2: 비동이는 도시에서 왔으니까 같이 숲 구경도 하면서 재밌게 놀아.
4: 네.
5: 우리 비동이랑 놀이터에 가서 놀자.
4: 좋아. 비동아, 왜 앉아 있어?
6: 숲은 시시해.
5: 뭐? 숲이 얼마나 재밌는데?
6: 배고프네. 그럼 숲에 맛있는 것도 있어?
1: 당연하지. 저기 있잖아. 맛있어.
5: 얼굴에 다 묻었잖아.
7: 냇가에 가서 얼굴 좀 씻어야겠다.
6: 귀찮은데.
7: 귀찮긴.
5: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1: 우리가 냇가에 데려다 줄게.
4: 냇가로 출발.
1: 우리 잠깐만 쉬자.
5: 그래.

우와! 도와!

어떡하려고? 이겨봐!

0: 무사해서 다행이야. 놀랬지? 다친 데는 없고?
1: 네, 엄마.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도 숲으로 이사 와요. 꺼병이들하고 여기서 살래요.
0: 뭐?
2: 뱅거가 미안해.
3: 뱅거기네 집 도착.
4: 우리 아가들, 엄마는 오리 아줌마네 다녀올 테니까 재미있게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뱅거와 놀자.
5: 잠깐만. 얘들아, 안녕.
1: 뭐 갖고 놀고 있었어?
5: 뱅덕이 아무것도 안 갖고 놀았어.
3: 그래?
6: 뱅덕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5: 뱅덕이 금방 다녀올게.
1: 아무래도 뱅덕이가 뭘 숨긴 것 같은데.
7: 잠깐 뭐지? 얘들아!
8: 우와! 공대!
9: 공에서 신기한 소리가 나네.
8: 나도 해볼래.
7: 나도.
8: 재밌다.
9: 우리 공 그만 갖고 놀자. 꽁꽁 숨겨놓은 걸 보면 뱅덕이가 엄청 아끼는 장난감인 것 같아.
1: 에이, 조금만 더 놀다가 제자리에 두면 되잖아. 이야!
8: 우와! 어서 잡아! 쪼글쪼글해졌잖아.
7: 뱅덕이다.
1: 일단 공을 숨겨.
7: 뱅덕아, 왔어.
5: 공 갖고 놀아야지. 어? 여기가 아닌가?
9: 어떡해. 뱅덕이가 공을 찾고 있나 봐.
8: 일단 가져가서 바람을 넣어보자.

0: 찾았다!
1: 어? 뺑덕이 공 이리 줘.
0: 어? 뺑덕이 공이
2: 미안해.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0: 엄마!
3: 누가 엄마를 찾는 거지?
0: 엄마!
3: 어? 뺑덕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2: 엄마! 그게요. 저희가 뺑덕이 공을 갖고 놀다가 그만.
3: 아, 그랬구나. 뺑덕아, 아줌마가 금방 고쳐줄게.
0: 네.
3: 후후 바람을 불어넣고 이렇게 반창고까지 고쳐주면 야, 짠! 감쪽같이 고쳐졌지? 미안해, 뺑덕아. 어병이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란다. 얘들아, 친구가 아끼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겠지?
4: 네, 엄마.
5: 정말 미안해, 뺑덕아.
3: 뺑덕아, 받아.

0: 땡덕이 이제 공 안 숨기고 같이 공놀이 할 거야. 너희랑 노니까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
1: 그럼 우리 앞으로 땡덕이랑 또 공놀이 할 수 있는 거지?
0: 그럼 땡덕이랑 또 놀자. 또.
2: 소원을 들어주는 돌탑.
3: 자, 도착. 이 냇가를 처음 오지?
4: 여기 꽃도 많네. 난 예쁜 꽃팔찌 만들어야지.
5: 그럼 난 멋진 다운이 가면.
4: 이게 뭐지?
3: 아, 누가 돌탑을 쌓았나 보네.
4: 돌탑이 정말 많다.
6: 근데 돌탑을 왜 이리 많이 쌓아놨어요?
3: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돌탑을 쌓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5: 그럼 저도 돌탑 쌓을래요.
7: 나도.
4: 벌써 이만큼 쌓았어.
5: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차례야.
4: 아, 저기 좋겠다.
3: 엄마가 도와줄게.
4: 자, 조심.
8: 우와, 야호, 완성이다.
4: 돌탑 정말 멋지다.
5: 엄청 높아.
9: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나, 내가 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
3: 자, 이제 돌탑이 완성됐으니까 소원을 빌어볼까?
8: 네.
9: 아하, 꺼병이들이 내가 돌인 줄 알고 쌓았구만. 이거 재밌겠는걸? 우리 예쁜 꺼병이들 소원을 말해보겠니?
10: 누구세요?
9: 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돌탑 요정이란다.
4: 우와, 돌탑이 말을 하잖아.
9: 뭐든 이루어줄 테니 나에게 말해보렴.
6: 전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4: 예쁜 조약돌이 갖고 싶어요. 전 꽃팔찌야.
5: 나무니 가면이요.
9: 문제없지. 내가 그 소원을 모두 이뤄주마.
8: 진짜요? 신난다.
3: 아.
4: 돌탑이 재채기를 하네.

0: 아이고 허리야.
1: 남쟁이 아저씨.
2: 돌멩이가 아니라 남쟁이 아저씨였잖아.
3: 그럼 그 목소리도 돌담이 아니라 남쟁이 아저씨였어요.
0: 미안하다 얘들아.
2: 우리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4: 아니야 아니야, 우리 꺼병이들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5: 돌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져요?
0: 걱정 마라, 돌탑은 내가 금방 쌓아줄게. 얘들아.

0: 벌써 완성됐어!
1: 다들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2: 얘들아, 눈을 꼭 감고 다시 한번 소원을 빌어봐. 그럼 분명 이루어질 거야.
0: 네!
3: 복숭아는 아직인 거야.
2: 조금만 더. 조금만.
0: 우와,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4: 우와,
0: 정말이잖아.
3: 나는 없는데.
1: 어, 안 되겠다.
4: 하늘에서 복숭아가 떨어졌죠.
0: 우와, 그럼 우리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거네? 근데 엄마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1: 엄마, 우리 꺼병이들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지?
0: 엄마!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5: 얼굴엔?
0: 순한 킬킬!
5: 순물엔?
0: 덥덥한 말!
6: 순하게
0: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신나는 꼬르르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7: 꼬르르 유치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9: 얼굴엔
7: 순한 킹킹.
9: 주물엔
7: 덥덥한
11: 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난방구는 붙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9: 얼굴엔
7: 순한 킹킹.
9: 주물엔
7: 덥덥한 말.
11: 순하게
7: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정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도와줄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이건 누구 거냐?

Thank you.

내 거 내 거.

빛나고 거품 나오는 그 빨간색. 뭐야 이건?

봤지 고마? 어때? 나 정말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마음에 쏙

믿을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꾸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고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어떻겠어?

이것 좀 잠깐.

Thank you.

0: 봄이라니까.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험딩어 시장님과 거대 네온사인.
7: 알렉스, 오늘 밤에 오두막에서 별을 보면 참 멋질 거야. 목성이랑 토성, 화성이 한 줄이 된댔지? 와, 진짜 기대된다.
8: 설치는 다 됐는데 한번 볼래?
7: 우와, 저 행성은 뭐지? 어? 그냥 부엉이 눈이었네. 호랑이잖아.
9: 진짜? 어드벤처 베이에?
7: 저게 무슨 호랑이야. 그냥 꿀벌이거든.
10: 우리 관광객들은 다 어디 갔어? 지금쯤은 도착해야지. 망원경을 설치하고 안개지성 마을을 칭찬하러. 흥, 왜 다들 어드벤처 베이에 가있지? 별 구경엔 우리 안개지성 마을이 딱인데. 아니, 안개 조금 낀 게 뭐 어때서? 하, 사람들이 어드벤처 베이만 가는 거 진짜 짜증나. 우리 안개 기색도 유명해져야 할 텐데. 눈에 확 띄는 게 필요하지. 어, 그거야. 이거 보여? 거인띵어야. 얘만 있으면 우리 마을도 유명해질 수 있어. 아, 저 미소에 한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일단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 별보기 행사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놀러 오겠지. 거인 딩어가 전기를 더 먹고 싶구나. 밥 가져다 줄게. 내 영혼의 반쪽. 여기 전기 좀 갖다 쓴다고 구데이 시장이 뭐라 뭐라 하진 않겠지? 어? 아, 그래.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 쓰게 생겼지만 몰라. 우리 거인 딩어가 먼저지. 하!
11: 갑자기 마을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참 희한하네. 소리가 어째 좀 불길한데? 이건 어째 수박이 다 엎어졌네? 에이, 화피고자들 부르자.
12: 저기 큰 노란 공을 태양이라고 생각해봐. 초록이랑 파랑이 섞인 이 공은 우리 지구야. 그리고 오늘 밤엔 여기 있는 행성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지.
7: 우와, 이거 엄청 보기 힘든 거지?
11: 라이더, 마을에 불이 다 나갔어. 신호등불까지 전부 다.
12: 그거 이상하네요.
11: 누가 아니래? 나 좀 도와줄래? 내가 과일을 다 엎질러서 수박이 사방에 굴러다녀.
12: 걱정 마세요, 아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3: 라이더가 부른다!
7: 조심해!
14: 우와, 이것 봐! 삶은 딸기야!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마을에 전기가 다 나갔대.
2: 우리 본부는 발전기가 따로 있어서 참 다행이다.
1: 응, 근데 어드벤처베이는 정전 때문에 난리가 났대.